0: 미리기 캐치된베 롭체테다 최규탄 소에 통매 샘듀리 개겐촌이 락시 개발 인신 마비미나 창매 냠투 삼로동아 비리 제바타 윤난기 최작당타 캐다 최고로 주당 소장네 수입에 잠출래 중화 퓨중 수기링네 응원받 체유 남한 퓨중 속배 미리기 시규래 미리 튼드이기 롭소니 따투바타 렉투바 냠린투바제 중심 파르잠수 초구츠 미리 댐규기 젠방 잠투 미리카 침드이 냠네기 댐규 냠바타 레무트규투 초구츠 겐라기 제디나웨 규제체르네 퓨수 레무탄 징지되가르키 바기 레무트와 캐다 규투 초구츠 챙아 주규 제베 캐다 주구르 총의 듄도 대디 게리탄 퓨리기 캐다 주구르기 캐주 냠수 뇽와 소리 제양 보주칸게 천도 민자와 제티 루리 민자와 예신 진짜 충원이 제로 준비 신도 인바타 진짜 증원이 살롱 준비 장도 인바 진짜 최원이 종교로 준비 원도리 천도 대달에 초구초 대당탄 조낭된 병강 살롱 영화를 장비 레와 상부 천유 하지종 보주칸 200개 견츠 최덥디 락시탕 학삼 주민의 띠네 장자르 심의 경을 수입하신 중화 미리 직진 초보의 도시 초구주 샘수 댐보로 자고를 지지해버리
1: 센조링게 콜러 남부수 센초바티니 시지총킬 하지종 부주카니베 미리 튠지키 로솔 쇼닝게베 골키 친종거주투 학삼 수미장니 지베 심키 신설렘바시 쿠브디리 팅디주 튠조의 치자 시베낭첸 수상타세이
2: 중국 공전 당기 구체타 중국 캐주 댐베 지초 링루기 름루 미리 사콘 랑교 름루제 타경치구
0: 생일인제 단다치니 한데님의 총내 변종 농체 년틀레공 벽에 농진기 순간 진람균의 센시바티니 생기로 그들 근종시비의 치리를 젠티리 나를 젠소중 속에 된줄은 주의 샴는 남바초의 무투이체 센지로 그들 근종 리젠지 낭체 센지로 근두 시바티 세나요바슈
3: 근두 센규 타예 갸손리 근종 노후린리 키엘라뷰
4: 센규 근두 근종 리젠지 센규 근두 낭체
0: 생일인지 니투 표지 낭댄지 급니니베 토란베 유네기 제좀주련 중국 표지 트림 낭댄 로린토 초샤 샴나 디고르키 낭둔시브자 진진 함을라네 렌게조로 모진행그리
1: 센트럴링케 타팅 기루타 사게 초낭제 주부터 숨키 토란비 윤내 리슈켄 숨주 섭시이 차지 닌딘 체브규 제좀 즈련 토즈리 지충샤 타팅기 즈련낭 중국 퓨규 토림 낭딘 루링키 용진타 퓨리베 리리 칠레 케브타 케왕레 주베 즈련 울렌 종네 토란비 윤내기 이규타 제좀 즈련 갸베 지유름루키 덴비르 지송네 부슈디 最冷脚背退出一趟最冷脚背苦人各场街都是去切西街机构随便给人是不参电森林堂用着场地西域体面中国培育土地南边路林去接种车档去六千堂新旧切西新旧所车机切车堂电团设置着林所切不去罗美里雄新旧堂接种车档电团设置这机女不所共切吧偏正温塞退不退育 接种最连五连期接定五连期我最切把西部以呢各地突然别云内日续期前期六团接种提到开枪点别不设堂日雄给车西日本雄路一定车同为他送这车不所却肯及天内我设退备连续期前期退归车这点地车把马设最连脚被云内日续期前期退归车这点地车把马设最连脚被云内日续期前期退归车这点地车把马设最连脚被云内日续期前期退归车这点地车把马设
0: 龙爱人培育重队来切把车中业学长点动切下下面提供其能推行车电子轮住了那两个从我这能够你去三个月培养中等位珍珠部的协助切把行了龙爱人培养其重组行的民能阿东他各户行的四句来得了他用的我的文化就及阿东四句来得了钱总统处理别那选来切把培养松解团结团队从队来团体积极入边去干活的主题 변종용기
5: 总统
0: 통도 레드윈라 조선 고르 통주로 죽숨당네 참도 아왕 루타 넥주 가티소 로레 튼제린다 고로 체동 연심베 니진 켈레드유 통도 레지바 제제 학점기 총습기 제종 야고타 튼제 야고 원조르 켄당 진저바 체네 총조 숨제 학점기 냠디 벤조르기 중군스바타 총종 앞제 학점기 냠디 벤조르 용법 고로 팅아야 미심바네 고로 팅아 연파라 파로아라 로람 제바리 팅리 용고 케시탄 케시 제준 치리 총대 레드루가 조기 줍든기 테마라 용고 키시루가 쇠네 망초 티줍시락잠 내부 규지 제바타 고르단 답디 강바 티시게바 문소 티갤락잠 고딤 게브디 느지템베 로티랑라 대강 사바라 포토비 미제 응준으로 자지 둡슈 레기피 롱아이린 총대 레드윈기 지제 분디 치겐 트위기 미초주리지 권에 섬양나 게림 바와타 총대 레지베 트위기 미치숨단 솜동기 제십 등조 표중 림바라 땡기 제바 미친이 학점 권해삼 양나 게림 바라와 표중 정도의 레지바 숨길 학점 상당 통대기 구리 생각 카사바라 주바 소래 전탕의 신내 레지바 규주타 레지의 신내 등조 집에 미주기 등조 세보 나로의 응유 생랭기 표중 남초의 다같이 외 님으로 깽캄기 신당래 링내 요걸기 작당 철도바 중자 잠나 디고르기 난두십자 덴진 함라니 렌게초로 모드넹그리
1: 센트럴링케 니도니 서초르 강조나 총 내초를 하사시베 링네타 유고 퇴친디 남초의 타가치외 제고 토저리 지 정도 제고 비유토 준수도니 대부 초지도 지시 대수임니 남초의 지시 칠링키 투모모 인베 차도 진정디 테모자외 입기 차도레 총시지 살고베 시도 총화시나 진능아바 리빈신 총외기 탈거 림키 수기 유배 퇴모모인배 사퇴정총 진정태라 산내티게 망초기 탈거치와시 부기유 탈거치외 퇴치니 남초로지기 이왕초수기 유골 퇴치시지 니리신 퇴고상도조외 짐주차긴타 소롱코든지구 남한샥두당거제리 유고와 안외망부 남솔규니 사퇴 탈거치외 제고소 퇴모모인배 망수이링내 냠린前퇴시기유 也多年四处旅我记空心人南处金中亏几古金塔修口起用破国旗家塔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家车修就行不提推送不来 这个是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 조 체바타 송경타 피게와 림싱 콜교 상부시 차유 니도 조게로네 니도 니서숨로파 시숑키 로다네비 유미 긴처 무제데 콘츠 발게 링키 초아 디모 용웨 게린 체유라 망초초 긴캄 송경 체링키 초아 심체 메바 체유 先到 청와시는 니도니 생얼로 파산남초 진중쿠 송경 살비 체유 공시 남초 청대 미망 시숑타 로주이 냠레 켄게샤네 로다 타고 청초타 남초 청초 케보 고시 계기유 로틸 케보 고타 노르타 다치발 경고 체육 경협조 고시 계네 청소니 이망초러 미리로리 찬유 용포 고르솜도 하자망도 조와르 구체 체유
0: 先着林杰，那位破产顶罪抗土针对前辈，三九官兵认为在前加唐个中人啊，特领金针局仓木点将啊，三九官兵做主。下面提过去南推西车，点进泉州来内，连接从我只能个是。你同这组六月到晚一半内到晚阿边爬了，区官直接在这官兵路局林内堂去接西边，七点针对天，那位破产顶罪抗起，我们正抗土热话哩。针对那。 对红一边参演电影《平中三甲公园》陆剧集南屯什么塔，活动处的剧集集中这几句团员呢？三甲公园中华民族南方戏剧剧南北戏剧的观点动画塔，平中南阿木内松中央戏剧剧大剧女电影提供所主播电棒级别陆剧集团员开展顶上安排塔，人员的电影平中及陆剧林内及电影孙杨电影安全体。 야지 중국당 지계기 다고로와 중화 표준 수규 링내 규자 뉴덴 제바라 도구르당 딩조 상부 계급강 토비 링유 기진타 점두 디신 칠로제 제베 규림 시비 된자 견린 된디 차지 나위 포장 된주 강당 사자 군바소 초망부 응은의 규디타 제지 십자 제네 링유 제시르타 십드로 장실 지주 칠레 통자 제기 레드윈 야구 주비유진 다딘기 점든 치린 사자 군베 치밍 안에 링유 송기타 윤의 소리 디신 편중수 칠로소기 레드 시브르 쇼유 초카키 두슈 직딩앙 쇼데탕 로지 직딩키 송종 제배오 다딘기 야짐 링의 장마 규미 된장앙 군바르 조류 링의 대랑앙 군바르 조류의 닌테레 사자 군베 제고 습계 소네 넘바르토 까제 송기 제겐 소로 제다르 좀바타 야짐 제배 자지 링의 대랑앙 표유도 조와라 제시 데리 쉬바마세 초카키 다딘기 링의 야짐 레드인테 까제 배준 제바라 뉴이네 투지시 쉬바리 생각나게 표기 롭다숨 예급기 배된 롭다라 댐지도 샘라 티고르기 난도시자 텐진 함라네 렌게소로 모드넹그리
1: 센트럴링게 니차 롭스비 차치수 게용기 팀다 로경기 배된 롭차 땡기 치지 유배 민토 캡자 제바타 롭차 니게 둔슈드앙아 게용기 팀다 로경기 배된 롭차 땡기 치지 유 대낭 표현에 참도 총케 롭초니바타 시즈 총케 토림 롭진시바 포 총케 내동추 롭진제츠도 계용기 배두령신기 캔데로처조두고르키 로스베이슝튠팅기 다퇴지유 랑차실송 신신인배 로스디첸카기 원조체배 멍시토 리지케젠직조체디 제시체배규 로처니교두주등아 계용기 침다로경기 배두로차딩기 치지유바타 딩기 치지유배 민토 지자기 투윤 니도니서초류 다왕아베 치니슈네 다왕아베 치니슈즈초님파이브리
0: 딩디한데니메총네 군이기 년람토 전신 유배 생주로 그도 근종 리젠당 제주 시배 낭둔 차장 림배체 년진 슈스마이 리젠티 좀지 근고 난겐 치리 왕달라타 십시리 챙규 난겐 부산 전두라리
1: 핑게 슈덴 자고
3: 시진핑키 퇴럭 살베 중국 케주 딘베 지소 정후기 광번니 땅 용타 개용 미만기 중화 미시 랍신 갸다르 용와 비텁 치베
4: 请聚穷东西。陆军习近平起苏兴南为党中央起他国土，团结统摄前提，基础人路挺实践起改革，确用力组织起把改革三百零规。

0: 你接触么松？他顶个来，我们今天爸爸去学习，送咱得力个来在顶那里啊！啊，你们学姐姐情况给过来一节，中年接触不的，你搞不学学，多艰难。
1: 那些托起去，听那处得路忙不急，人家主任那多话了。嗯。俺听那处前来那边主任能落了，都是前面去随便了。但因为落就是几个能落了，不过心看给贴了，俺们谈多几单面了，那脚肯定是用多个了。
2: 哦，他第一个那处积极的怎么了呀？他这结构呢，现在这个都变焦了，超用两个那处配件是不齐全了，他把都当地的制造工呢，现在电力的。第一点吧，是不是这些？
1: 是
2: 的。但那样我们做的，它这个经常露水呢，这个都制造露水呢，这个都。但那新建我们做的，拉车的露水呢，这个都，露水的卡脚水呢，这个。但我们做米粒啊，米粒露水的新度呢，但用水情况嘛。
1: 是的，是
2: 的。用桂林地界，但那是它那处地的芒果树怎么了呀？啊，你妈妈它独处怎么了呀？啊，你顶上我们做卡的所谓它这个，卡巴拉说过它瑞菜地的芒果树在有了吧？
1: 是是。
2: 目前地的坚持是啊，啊你不过先看了呀呀。我当明朝回头了呀，就用自己不有啊是？这个，啊你这天这个长个点的，芒果点的马来西亚的，像那村地的，哪用的的多的，我们这边呢？比如说像俺当今天主任解释，大陆见面了，老人去打打住的多。俺今天举人点了呀，我让给吃下不给，拉不拉都是店面呢？香港头了呀，你做下过来是的，现在就过来的马来西亚。但你那年头给呀，这个今天主任去的怎么了呀？路面给香港了呀，那多难接的，那做起不起不起，最关键的是第一个呢，就领导给啊，你他们云南这个多，制造云南这个多，俺们就产业给多难能过给叫我去下下上不多了。
1: 那是。
0: 你等的上多，就顶上不来自想查不到，跟他说呢，就来自记者面多受伤了些。那记者上群众干的，哪里不得挪不到挪不上自己的了吧？
1: 是吧？
0: 那哪里挪不自己忙着？那挪不自己忙着的，怎么了？短大隔离原来嘞。他们给不够吃不接，他就接下。不过苦难苦难了，用他提过来的，就接也没提不接。那一年来他跟这些没进来的，接不落了不够的，我那几个许少男我是学过药的，下面那几个男的短接，拉不着我是用过药的。第一个不是呀，那样子挪不到挪不接接，别的经验还得用嘛了吧？那第一个不是了，这个男的接不到，许老了这个忙着被忘记，像舅舅跟你用他的做忙过去，没提被忘记。你这个新冠的时候不说多不接，新冠的破肚脱呀，来拉不得接接。跟他你跟他说那些，没事，卡巴的给接接接。
1: 是真是。
0: 痛嘛，过呀嘛，我就捏捏痛。
1: 痛。
0: 啊，这里这个接的怎么了？你新冠的这个，我那这个那属于你的，忙着去别个从那学，全部学不多。
1: 是真是真。김다망고지된데송고도가녜보고들은녜칼라네야우제고유동론이야고요고유르발타지찬에차샤미나텐데보고유다가르소레기나주공로수는시차긴데야고시부르발뇌베차긴차나딘제인도지단다심칸라다네줄하아유토로공예망부지요르바슈잔다기나주로망부첼레나베규림낭로라보고루토기따다근데지기토네다심칸데네줄하부시하코그르발
2: 都这是多，我那时候就认了呀。不过他兴趣在其中么了呀？不过就是说你给生产面上这个细个其他的有了吧？但是他话都给我那时候生产地里啊，听这个他这个生产线上这个都我那时候听啥的，那是地里啊，民营这边那时候大个多啊。
1: 是
2: 啊，
1: 是
2: 啊。多少钱呢？生产线了吧？我那时候。
1: 是吧？
2: 但过我那了就感觉多，开销呀，就跟俺早起不几个人的，两个就几头怎么了？但别说我那时候，他这个啊，你一再起来到处的嘛，一再的吃不到开销嘛的，因为。아니 이제 뒤에 된다 야
1: 차그치겠지
2: 그럼 잘 시부제지지
1: 아니
2: 저기 삼빈 날 야 아니 김다 가봐야 공부 시구매 도 삼냐 탑신다 민나서 제지 아니 저기 이제 뒤에 요
1: 요거야지도
2: 와 아니 샘디니 양안 잘 시부제 그냥 하나 저기 현지기다 저기 랍다르 길에 양랑지 리엔킵스도 봐야 뱃지 감사지 뱃지 계시 시도 좀 말이야 달투야지 요 말이 방라서 딜리게 딱 세르지도 아니 디네 하나 저기 소에 날이야 미사디다 지기 빈준 지디지야다 지마 지소관 되긴 좀 말이야 미다 미바기 저와 저랑 나서 아니 저기 미다 미바를 가서 다 저와 미 지도만 계자디 저기 시력이 나와디 매번 켈캔 대야 저 말베 가비 인데지 보고 신다도 다 솜지
1: 시지
2: 신다 마디 미스 안 죽도 되이나 보고 딘저가 삼 유비야 저기 로브젠 저도 독시다도 좀 코랑 켈캔 대대지지 야 남겨게 지금 롭젠 주비나 도 대접 녀가이나 저기도 클라스가 되는데 크리앙시 되지. 아는 하나도 지금 삼브르지당 제스 되지 아니 드레 되긴 되도. 아 따디네 가실이야. 계측이야 갑큐는 매비드. 또 계측 하나
1: 하고 집은
2: 하고 집이라도 와. 앞에 이제 아니 샘나라다 레미나서 참 상구요라 그래가지고 칸에
1: 맘마라.
2: 저 강다가이나 나 샘나 유베티 전에 아직 시에서 주요나. 거기 샘나게 지금 나자라 주요나 저기 쿠르부마스 마빠베스를 찾아봐 주면 안 좋아요.

0: 무도와 이래람 되네 전제도 되네 양은 안 속 하실래 인제도 가와서 뒤네 교와서 뒤네 지금 민사들이 그냥
1: 착담해
0: 주라 우라 가도 좀 뭐 가버 지금 개만 개 없어요 교도 있어봐 양 미치다 양 지금은 뒤 그 중이다 팀으로 주라 가야 몸에 처음에서 지 뒤에 대비서 지 아 뒤에게 놓아 인제도 지네 양은 안 속 가르쳐 지기 야 레갈이야 지기 준수 매바 기록이 놓아 내로 지기 지에 되긴지 야 지네 야 빼래 파마 매는 매 대비서 지 파마랑 니야지 개비지 아니 양을 가시는 거나 좋다 지금은 좀 하나니 딱 얘한테 놀라다가 니 돈쟁기 아니 기간 신주 삼바라야 망제 치당 알아서 체르지 수수장 얘기다 수수장 일이야 지기 가서 준두기 있나 저기 랑가 랑소 지통지 차고 고르 받아 다 이나야 아니 뭐 가시 지기 인지 미지 만 양을 대 도면도서 밤에 빼지 아니 칼라도디 좀 깨고 했다 양한 야수만 공아 이제 시작이도 와 로다 지부지 양을 시대 누베관이야 내주디레지도 안도수도 담아야 안 지기 생각을 양 원다로 좀 마소나 디레디레지 통도 와
1: 주자
0: 주자 넌
2: 진능 앞에 체니 흉아니니 롭드 치팅키 로메 심칸데 타님이 임베 팅딩 와체종 리리체나 로망 진제 조린나 뉴에 갤럽츠리 라타 딘진 도지라니 데지 슈체 김다탄 기겐 지소제네 로메 심카 디탄텔라 토나 치단 남괴민타 다는 신기 로모츠 장키 장라 가부 컨제스 치괴민텔라 조린 슈시유 응아레 도스테비나 부구 심칸기 톨 원다딘저와 유엽이나 김다게 된조야 도군나야다 된제 개침 집으리 썸도 왔다 이내레 머진 이내리 토진 이내리 다는 신기 롭초 랍도 침도 아자 잘봐 다 그게 대 시작도 제로 봐 랍전 당 시작도 지도연 파마다 보고 되게 파주 12에 퇴주도 통도로 봐 다 조 치슈디 당나 조 게라나마다 12에 망슈르도 와 슈자 보고 심칸 기 디탄라 다 겐라기 양타베 치드나야다 로스규엔데 하잔 개침으로 봐 슈산 겐라케나 줄리야 네즈 디체 토이 토는 그리라 토나베 겁라 아니야 키나즈 탑시 컨데르지 제는 거예요 라보도 탄데 게덴돌라 소민 다 로주즈지 낭로라 진짜 주린나베 규림 낭로리아 보고 심칸텔 네즈 진짜 독자들 이제 침퇴마서 송도가 슈산 양 겐라케나 주 탑시 컨데르지 페주다는 거예요
3: 그래서 레몬이 시에는 다 조
1: 지금
3: 나를 배대다 노부자야 망타 취업을 봐. 뒤집 잡아라. 오늘 이제 열로 보고 망치듯이 결정 사업을 찾고도. 수수랑 아마도 상당히 맹교수를 즉 차.
1: 장시 사업을 봐.
3: 장시 사업을 차. 아니 수수 그때 된다 렌즈 뭐 좀 더 남산 바르. 남산 농라. 뒤속까지 교차 차용도 와. 아니 난 저기 배제자는 가랑이나 쇼게 딱 바르지 로마 건설이야다. 그래서 담시에 이제 지치고요. 쇼게 딱 봐야지 년달이지 담시에 지치고. 어느 담시에 집에 유린 나려래. 드린 다와디 나는 어느 가서 생각하고도 인달럽. 한 생각하고 이렇게 영이 가리시에 마시디. 아니 보고 라라 소소기 디골 더디 지죠. 아 디골 더디 집에 유린 나려래. 다 보고 지 냠시 이제 지소. 나도 배차샤비나. 고름 자주 배차샤. 고름 자주 배차샤비나. 디 소소 소소 그 또르샤나. 디지디 숙체 여르베 야메나. 고무자드 비슈 단지 소소기 빈자레 디소 빈치 디소리아 직자라뉘나 디지케 요르서지 디렌제기 다 직시 세베 규레나는 오네지나 콘주시에디아데 오네지나 가서 하블롭진 콘주기 최다고 진유인 겨니 리샤 오늘 진유여 제제 미마고지리 아직 고무자지제 다티니 스토르지도 잠발이야 아니 최다랑 집이 규림 나로리아 중리랍지 가르 톱도스나 오네지나 무디 미션달 담비나 소소 디기디 체투스 다든 남주인이비나 미션자 나나나 지고 산마도 미션달 바다하셨는데 기부 용으로 계속 미스 말봐 이내로 원에 직최다도 대서 재미 규림 날에 던지스리샤 손자 안제 지지 아니 부고도 지려도 참말 당한 좀 원에 지나 나서 싸미야디 소소 기부 주나 상비 요리들 이내로 안 좋기다 탑시도 대서 만다베 왕기 소소게 나 지고 산지디 결선 잡으러 지나 기부를 지 작으러 상비 요리들 대응에서야 최다랑 집이 규림 날에 근데 세민도 미신달이야 삼시제디 빼메시비 개체보리샤 어 삼시제제 미신달 안데 레스 제빈 아니 소소 레스 기부

0: 우리다 자라보다 양코 저기 나도 대상게 생활이고 돌이야 깨다 윤교기다 ABC 리륜 사지도가 아 뒤쪽에 양보고도 냠쳐지 아니 ABC 세야디야 다 나도 남주인의 마고직 삼디야디 던다직 체비나 어 드리베체진 드리쇼게야 립드가 겐하기 부지야 랑제 야 랑디 렌스케 달나 아니 던다 디 체브와 겐하기 랑랑브와 랑디 잠발이야
1: 我那年姐姐三路当三路当了这边呢，我那年的短大地当没地个，俺们几个说也没多，做了的搞把土地都是那，叔叔三路当当跟土地都，短大地当没地，俺就叫他当，要买的嘞，人家三路当也地套了呀，叫他呀的地，叔叔是王家月的长，俺那我那年的金门局的叔叔讲三路当当跟土地都，短大地当没地，俺就叫他当要买的嘞，人家三路当也地套了呀，叫他呀的地，叔叔是王家月的长，俺那我那年的金门局的叔叔讲三路当当跟土地月长，俺那不工作给讲地套把这三路就不就当着几个多，俺那姐姐俺那俺做给干做呢。 俺做几件嘛，写不起，不工作了，不种钱就工作了，写就工作，人家都着力写就。俺工作没写，短短这个做，但第一个不说了，你从他们那忙不脱的吧？俺这第一个不说了，你从我说，俺这就脱不给不说了，俺那工作上路肯定是耽误的。俺那厂长俺让给讲，短短没进来的，短短我做彻底别给，但没几百单，俺这要了吧？你这其实说俺这上路肯定是耽误的，俺那厂长俺让给讲，短短没进来的，短短我做彻底别给，但没几百单，俺这要了吧？你这其实说俺这上路肯定是耽误的，别的，这做也没几忙过去。俺那没写。 俺做给他经过是吧？俺做给经过工作人员了，开始养起三路当当也过着多啊。这个俺这里那嘛对不起，刚不加一声了，哦，这里他刚不加不嘛多是吧？啊，当年就没得啥个都没得，哦，这里才了姐姐。现在三路当当也过着多啊，所以俺那姐呢，白没事比，也不认识了不得，听得姐姐。俺那男女呢姐姐，我那姐呢。 吕布中大街有不那姐姐，新光的中大街有不知道的呀？新光的这座跟着姐嘛，姐的座罗布中街有不知道中大街有不知道上站？俺的最多的呀，罗布中通钱街，两都罗布中街，俺的两都三十一街，端端我是中一的长巴里呀，必须当头不接。听这个有点难了，俺的不工作个新光个上路当的最多的，来，也是接着出来多三三十多了。
0: Nice。徐长，但俺那做起么大忙不起个，谈到矿了，听那做说么那些，不过几年来没对他，不过差不多。
2: 基础差不多吧？嗯，徐总，你退休老师军队来，可是给培训停车时间没多少，但拿了用的强开件拿了蛮有阿三的，是吧？嗯，退休的他肯定是的，俺这退休时间给他老师拿了强大、庞大、长期去，是吧？是是，给他们了就是吧？停车老师军队有了吧？退休的。
1: 电钻都是电瓶的，每个都用电瓶的，但我那说是强来开别说，有点嘞。同我们那车瓶呢，电钻来说是说送脚车啊，给，但拿不起，没着三三十几度，真多嘞。嗯，俺说我那车呢，你说忙不急，俺这里多啊，金大忙不急，俺你不过个也接着啊，给过个跑跑着去，但大家看了。
2: 那做到头领弄这里呢，大人，我今天感谢朱元杰，跟他老贵的跟他进鸟是呗，看他是这个进步的跟他说是呗，是不是？恰恰了，给，今天个就是说就老多。给你钱。不的，俺们听得见，俺们听得见，为云南了这边呢，我那边呢，不过的状态也挺多，不过的我那边呢，叔叔当这边呢，今年第几那云南拿了呀？
1: 직진刚刚忙过去车是吧？是吧。刚刚忙过去车的怎么了？开始직진了，看来说你全部这个弄过来几天，是吧？직진了，我有的做养鱼嘛，嘛多직。两年，对吧？你最忙不退不进来，俺可能状态去，俺那迷茫站不着，土，你最站不着土不进来了呀？我那现在状态当然是多啊，但都那股都嘛是得不着钱呢，是吧？嗯，现在俺可能的，确实不晓得多久，俺做的。
0: え、で、じゃあ、ラブドゥスティンを持ってば。だ、そうそう、パパ、で、やけた事務で、じゃあ、え、じゃあ、けた事務にで頑張れ。ラブで関の苦難と伝授じゃ。た苦難が僕がラブでが転じ頑張れや。だ、あの、無知ラブジ、準にけたんとか。たんで頑張れや。苦難が僕でからラブで、ねじわれや、にぼた。あの、ラブドゥナンバ、魔法部目じゃなりや。 당연히 잠발이야. 아니 미신다 그러나 약부 제부터 삼시 제부터 약부 이바 하고지. 나 된다 망부지 지 강에 망부지 집에 유림 나려. 강에 뒤도 세베 유림 나려. 네 랑이 소소 응스 얄게 두르세 알지.
1: 찰로 용거를.
0: 그래서 찰로 용거를 들어. 미신 가서 뒤 도나시 오죠. 가서 된다 잡니기 축다 안다고 알로 마스크 세 지금도. 군속이 내가 집에 유림 나려. 네 코랑기 남타서 즉 대비 봐. 디난로리아 코랑기 탔던데 미주 군대도 남나 등겨 봐. 당대 잠발이 오늘 미주 군대 레레 당대 잠발이야. 아니 시와다 시와는 죽도와. 아니 망부지 이내리아 땅비 나로요. 그도 마사가 사지 토 죽도와. 아니 이내리 난주 도스대도 잠발이 오 다 배디 방고 싶지 좀서 우리 또나 다로 돌아친 성구로 봐. 이내리 그래서 우리 군속이 죽덤지대 잠발. 오 대리기 밤비 유림 나로리아 간속에 마음바 나리아 디디 제메 봐 하고 그랬지 밤이 돼 야 남사 디나리아 지 오늘 소소 얄지치 니우도 와
1: 수자 수자
0: 그걸 오늘 제가 가서 삼을 땅에 집주도
1: 나스
2: 간속에 게 진돌라기다 나나스 남 준비 초에 남게 배시다 안 다가는 신기다 지기 지게는 저기도 나사인난 저기도 직 배 중로 돈에 아니 간다치시 로메기다 생각을 봐 이시 지금 당한 소소 당다 어랑 딱 로 이슈 정말 학습이 기간 집에 규림나리야 딘저기 내 주식 축제부지 돌리기도 만난 속에 다 김다남 속에 부글이야 문에 장내기 부글이야 규모촌에 매베지 부글이야 딱 문에 다 가르소라 딱 문 튀는 게 미리는 저기 또 다가나신 점리리야 지기 체내 개체 막고 등이 기게 그러면 나 저기 도술로 즉 따뒤 점말이야 당 통해 그 롭스디 킹상 그 롭스디리야 시부지로도 와 지금 하나도 매발한 말에 하나도 수기나리야 지금 남타도 지금 제대로 점말이야 지금 담아도 개체 담아도 좀 막고 지기리 점말이야 당 통말게 폐 가르스 지금
1: 러브스럽겠다
2: 이렇게 막고 열어봐
1: 수자수
2: 이렇게 하나 속에 수기기 이렇게 상부들 열에 다 이나 딩들 도치도 점말이야 하면 부글이야 규모 매워지지. 그렇다 규모 수준으로 명잠직다. 저기 시주기 남부터 말인가라. 오늘 저녁에 생함디 네 부고도 영리 간다시 여러분에서 저 말이다. 삼도 간다죠. 뒤큐는 모든 집 동도가.
1: 대
2: 모든 집마다 금생 알아서는 광고 시부수고도 부글이야 아니 저기 계시시하는 거 부글 계시시도 좀 결혼 가르시게 매 미겐 배 계시시하려야 랑게 주도지에 사람들이다. 대 남편 계시 총사 저기 안 파나데 부글 가까이 시작도가. 안치가 니가시도 망하나도 부글 저기 아니 파마리아 집 맛에 니 맛에 아 된도도신 부귀기 생감기 직된 저러다 부수수수기 생감 직삼 당나죠로 봐. 니 밤에 지 하마고도 잡아야 아는 거나 저기 멤버 캡을 시비 얼때 나자 하마고비나 저기 멤버 캡을 유배기 팬토 말어 봐.
1: 머리야
2: 나자디 하고로 안 디네 매 가르쳐도 왜 아니 유머로 봐. 재산 파마시 인류 잡아야 랑게 부부들이야 인침지 부부대양 거나 저기 남준들이 시비 부부들간 저기 심주지하게 들이다스기. 지기 가져왔어요, 맞나?
1: 진짜.
2: 나 배트 민지 심주지 알아서 뒤 간데 지금도 하나 가르쳐 맞아도 기어봐. 저거. 나 지금이 기름 지나는 한 게 나 밤에 불을 야 저거 매버요. 그래서 문에 전에 저거 있나? 안 삼지 땅 걸어봐. 이게 아니야. 땅 도마 뒤당 살에 삼당 우리 다 뒤자 만화 속에 기억하기 따라래. 나니 다시 예찰이야 만화 속에 로스분의 손 손도 소지지. 이제도 수담지. 대단히 유세 유세이. 대단히 안 담으시하고 있어 걸어봐.
1: 진짜.
2: 대단히 찌른 만화 속에 지 김장자 마세게 라프 대한 대단 대비기 라프 지속으로 있어야 또와.
1: 대단
2: 대단 세대자 말이야. 좋은 만화 속지 리볼이야 나자 매버디 속 말도 생각도 초용해 있어 또와.
1: 진짜.
2: 세대자 말. 안가 저기 지 공부 시작지. 지 남균이네 샘 바지가서 회부신나 저기 부글이야 저기 롭스게도 봐 안균이 부나야 되게 집에서
1: 진짜
2: 롭스사딩아 드링님 식녀게 아니 김다가 씨 인터뷰샤 어 가바르게 이제 단 현아 보고도 인터뷰 저기 또 왔어도 봐 아

0: 망치하지 응규적 면선 수고도가 빼시나 하나 좀 모르다나 다가라지야 등기 모르지까도 있어 봐 응규적 면미지 개로도 유비나 나오세요 말 둘까 위나 아니 응규적 면디자 말이야 등기까지 좀 컨트롤 제자 아니 때 봐 지게 개잡자 하는 하나도 계속 누군데 봐야 줘 봐 아니 된도 저는 수수 장이기 생각을 야 내기 걸 봐 또 사지 좀 봐 수수 수구딜이나 수도 봐 제당은 주 로스 견디자 말이야 응규적 비터네 디네 하나 좀 부글이야 문에 장내기 무시다야도 계속 싶으셔 수수 장이기 부글이 수술하는 게 규모치한테 계속 시부르셔. 대상은 안 저기다 제기 가서 소리 안에 지금 대바 천리 계제나 두수기 보고 가시 시부지 차고야 두수 하래고야 두 차고야 두수 니 라프트 치면 가시 있던데 하프나 지금 안 저기 계속 원하신 친구한테 저기도 가시야 토요로 쉬고면 두와. 금세 가려서는 지금 부족하네 이제 보고들이야 초대랑 시제지 조경제한테. 안에 보고들도 두지도 막 하래고야 두 차로 와들이야. 세상 안에 저 용량은 안 저기 공부치 시고 줄이셔.
1: 이제 그냥 손에 잠바 티삼을 거서. 나도 인상 오늘 지난 가서 토리 놈제 있는 자 보고서 뉴슈 쇼시도 인제
2: 시바
1: 한번 쇼게 가지 말고 건다 치지 오늘 지난 가서 미 갬블에 보고서 깔래 카드
2: 도도
1: 이내에 먼저 망고지 기타 김다기 부다 끼제 지도 좀 끼제 약본 마용기 경제 조디 배디 카바 그뒤 겸내래 롭종 근데 유베 살았다 아아 드네 가서 롭종 꺥꺥하지도 야면에 직 선주르지 날 발리내래 롭종 제 꺥꺥하지 마도 신다 그렇게 있다 조절이 소리 제매 베 소리
2: 시자시
1: 어 라브레나 오늘 이제는 콘주미 라브레 친구 잠 말이야 콘주 초하게 되어 봐 콘주기 잠 미치대 도선 로디고 요리 이내래 아니 대인도 잠 말이야 오늘 이제는 롭종 지야디 개침부리 봐 이내래 콘주 끼맞기 가마가데 저 빼면서 개침으로 봐 세상 지금 라브레나야 칼라 양루도게 조아 제도게 칼라데 저 신부도게 로퍼 양루유베 아니 다리 가서 롭종자 많이 비 신다하게 돌이야 봐 배진 부근도 가보 수수사우도 가보여 봐 같이 볼기야 가보여 같이 세다야 가보여지 어야지 같이 닭종기야 가보여 같이 바글로야 가보여지 다 뒤수 돌아 수수 가쳐다 튕기 뒤수 걸어 다리 근래를 중에 롭디 신다라지 직다야 중에 어다 뒤수 그렇게 아니 감히 망치 세면도 보고 비게 랍제나래 다 냥다 마냐 냥되어 봐. 그래 다르지 요리. 난 리디 좀 람상 그래 가지고 립니 맵제 람상 양롭 좀 제롭 좀 제르 봐. 좀 맞이는 세세다. 다 난 리디 좀 백카바 간 거 거지 되도 되지 되지 좀 랍제 난 롭 좀 지가 아유 삼자래 지기 되지 좀 아니 겹로리 밤은 부부바로 계속 지라 용문도
2: 시자
1: 시자 간이도 좀 밤에 카 잡도 간 람상 롭 좀 거도 랍제 돼. 아니 부군 디시라 립니 마도 엽제 되르 봐. 미신 그래 싶지 카디어 카임 카요 말. 손자 그래 그리와 제는 그냥 손 지단한 조직 파마다 부주변 주의야 직 계지 제일 잠발이야 아니 배디지기 롭종 거를 장장매지 봐 아주 참자 김다가 제게 되는 적성나 고용도가 롭종한테 제 먹는 애는 이 참다 주지 않도 롭종 거를 도시에 아니
2: 아니
1: 자리 라자르도 손자 아주 자리 줘야 매비 아니 남주 신다 거를 돼서 망치려는 야부 도성도 미세 부구디 로체르트도 잠발이야 지 니마 춘춘거 선생 아주 김다세의 까다야 가보도가 미세 까다야한테 대해서 망타비나 아주 부부들이야 로체르체르트도 잠발이야 디토나시부도 아주 가르소레 기블로리아 수수 아니 부고즈 체르트도 잠발 라나케 상로레야다 라나레 왕두 사용지 구도와 콘솔리지 구도 안 디거스야 밤에 문튜니 도스 까직 다는 잠발이야 아니 부고 샘띵니 곡송으로부터 레지 자리 나서 쇼용도가 칼마님 제 쇼벨로야다 대소 아니 가서 많이 넘제도 토리 넘절다 마음이 급스리 손자 아니 가서 계치 대소 시디 잠발이지 인지 미니지게 증조 예비터네 어 가서 가서 로비 페이퍼리 고통세지 잠발이 티나 잠의 잠발이 조 치슈지 당 가서 빈주 계치 야고 용구 있는 인지 미니 증조 예비기 가메도 송고 요리스 갑다한테 망자비나 수다 수인네 니미지 쉐발로그레세 데시시샤 손장 가족이 부글이야 지게 까마담비지제 미세 부구 첨부 차한테 잠발이 주두르망스제제 是吧 아니 가족 배자자 단데 가서 토리롱 데 가서리아 라첼레 가르장기 임사다 마온라브라 치모네 주두 잠발 라브라 가바 주긴세 아니 가족 김다망지 야까다 가부도가 이지미 디자스 아니 딘데제 잡살 부구기 소소 가보면 교제 담 김다 고왕전 잡이 왕기 이내는 라브라 치모네 슬랍디 잠발이 첼레데 가보면에 잠을 부구 장마도 라브라 치모네 야자 마로 아니 디디 베디 녀브르 베디 고 체용도 데레 장년에 주도 망지에 아 아니 믹스에 김다기 소소 냠뇨데 대소 숙첨부 이 니 람튼 야다버 제투도 삼나 아니 부구데 티지 냠도 디지털 로중지가 티 어디 앤디 앤디 제도가 대 간소 다 많이 지 장갈다고 여러 장갈 그 직대다 아니 소소의 오늘 지는 디지털 가부 여다 다 드리지 파츠 투두야 그러지 중지 아니 디지 이제 잠말 아니 야구 차살이샤 돈은 간소 길랑 쉽나 지 간소 김다다 부부 바로리아 진이 감이 망부 여고에 대해 개침부 직다 아니 감이 뒤야 로중 장 많이 봐 그러봐 아니 좋아다 신다 부부 고속에 가쳐 아니 마음이 폭상 어야 디즈고리 아니 지기 감이 망치 투비는 야구시고도 정도
2: 슈산 슈산 다 심기 토니 파츠 지지 당에 가장 개침을 이르바
0: 그래서 단다 단다 대행하는 속이 괜히 놀라게 송수 디나리 야감에서 디리샤 아 다 파마지군이 전에 패션 등 상황 하나 속에 보고기 아니 생각 나서 직조 용서지 카바디 내릴 정도가 대상 하나 좀 체리 개박기 도속이 즉 따지 지도 잠발이야 카바디 나라 교인다 도수 나라야 인도 통제도 있다야 망답이나 아 되게 이게 하나 좀 세바 체질 말해야 하다
2: 한국이
0: 세마 남이도 줘야 하다 도 소리야 아니 교인십이 지그랬어도 당한 속 단다 카바디 아니 용서 잡으 15시 차듯이 아니 김다 남 속에 카바디 도담지 도움이도 삼정 아주 랍변이 아닌데 저래 다 두수 하나 속 도담지 토다 마토디 카바토대로서 단다 하나 속에 신다 단다 경라하게 소야 나시 까파보다 저기 말하시는 거 저기 단다 샘넬라 파지 탑시 가데 동의인 바
2: 어 시자
0: 아 배셔나 보고지 보고 잼스게 되었단 말이야 뭐야 남사 잼스 먹고 계란 갈치 두치 두치 라블레 들라비나 니가야 삼마기지제 내주디 대외 수치도로와
2: 대는
0: 계란 파티제 보고지 가르치기 봐 잼디게 가라용 그룹에 잼디리아 수수기 경험실에 보글이야 시해주 아니 잼디 가르레 간데 수업을 간데 사도 제브레 디제나 간데 용고르베 디트게 시 아니 디 경험 용배 마시 원래야 따라 나랑서 잼디 도수 쇼를 제 쪽으로 되이나 뒤주 디네시네 디네제 디네샤 여러분 알아서
2: 저가야
0: 아니 코랑기 파나들이야 지금 하나 속에 저기 담바지 이야기 디지 얼어봐다 디샤 아 아니 디샤 디네 하나 속 로전 지급다 로전 맞아요 용 맞다 아니 거기 하나 속 갑로기 로전 길인다는데 시나 여거봐 도수 유도자 말이야 아니 계지 디나리아 편주 야구 중매로 삼기도 지나다다 하나 속 도스다리자 말로스께도 이제 말이야 아니 남산 가라 지금 땅에 연락을 지 마치사다 지기 갑하견세도 와 도주다 말이야 아니 바나디는 많이 했지 보고 보고 수술한 이 시기 저래 아 네가 파마 나 칠로게 미게 하나 속 네 파메게 들으시기도 삼지 보고 있으면 동네 시부질리기 요래
2: 그봐
0: 파메 나 칠로다 미게 계시들은 나 파메 지게 나 땅도가 깨들 깨다들 깨부지 안간 들으시도 마선베 보고 마상문에 단에게 생각내 지기 나도 좋아하는 거라서 등산 랍타문에 지는 문에 눈슈 채버리셔 대단한 양아 대원을 야딘듯이 통유유 보고 지금 나서 가라서는 딱 지금 이제다도 당도장 말이야 코라 남주인 하나 쪽에 지기 이제 담배셔 지내나래 겸내 집에 안 입어 질리고 있다 딱 이 맛이 하나 쪽 겸내 집에 안 담보디 뒤쳐도 와 즉 나서 쓰러 질리 딱 참배서 보고 무시 이제 고무시 그래도 와 보고 뒤에 딱 가서 소리 겸내 집에 안 입으셔 봐 딱 잡로 보고 뒤에야 거기 뒤에서 제가 꼬지 고무마시 있어 고무마 다른 이제 됐단 걸로 지서 너도 와 아 김세 가서 랑 곰싱아 드리 나리아 안 로드 잡아야 안 팔았다 아무나 갑자기 시분 난 그랬어 손도 봐 아 보고 곰시샤다 주고 딱딱 고랑 잡로지 비 안 담으리도 와 안 아무나 되게 됐어 딱 저런 남주인 안 잡로지 안 기밖에 돼 대통령도 진짜 안 갑자기 시샤 시부 당도 와 오늘 세상 안 두수를 안 쓰고 오늘 전에 심추지 지도 잡아야 오늘 보고 생각나야 도치도 제제 안 나들리고 미로 생기도 세상 안쪽에 롭수사디 칸에 칸에 가시 오늘 전에 롭중고도 야고 시부 여러분들이야 롬들이야 지다
2: 도도도
0: 양가시 롭중다 만딘다 발이야 아니 교부 시부 제유 점이야 돈진다 발리도 여도 양가시 베트카라 가서 로드바 니슈 자숨제시도 바 도긴야 제도냐 그 유도지 도도가 양가 지도가 수수냐 직 장도 로드 제제냐 도 시부 차로인데도
2: 시자
0: 아 대상 하나 소리 내사 가시 하나 소 로드바 독실레 제단도 리내 장게 되수 요래 세상 안 롭수다 갈래갈래나 지제티 직가르소래다 직파 생각하면 야 로스게도 잡아야 김다다 이나 저기 동안 나서 긴이나 저기도 직가로 소래다 샘팔 회부터네
2: 봐
0: 먼저 진부터네 나나 먼저 보려야 아니 진짜게 안 생고 있는 주식다 진짜게 나서도 소리야 안 깜고 지금 매도 상불에도
2: 시자 시자
0: 당한 솔직히 나서도 이제 교다 긴데 직 제고로 봐 진단지 좀 봐 안 들려야 탑시지도 봐 다 단다 양하게 손 단다 단다 뎁디 나래야 다가라리 계속 시단 토네 아 부글에 느낌 싶으시고도 와
2: 시자 시자
3: 진당아베 체니 슝아니니 로프트 치팅키 로메 심칸데 타니미 임베 팅딩 와체존 리리체나 로망 진제 두리나 뉴웨 겔랍체리 라타 딘진 도지라니 데디 슈체 Kim当堂期间制作界内罗门森卡地堂天了同拿其他南国民堂等等心给罗门村人给人了个不肯这次去国民天了卓林休息于

0: Takinazo chale nabe gyurim nanglo la daya kimdada dinje ge da bugo pazo simgi jiji da dinje yago chumbe gengi da bugo di lobjo yinne ri da simka yinne kangji te le gyundo chenpo joya ge dinje bisi de ranga zo nyam chun na ya ayo
1: Da nga rangi ziri nali ya dinye sa da kar sore da lobsu nali ya labda min rami naso yu zambale ya kashi kashi dugudu lobjo yi yago mebe la soba ya karo ya lobjo yi khutka dudu zambale ya Kardan reudu wa sana, Sengam dan reudu wa. Ani da kimda tu su, nga dan suki labdaki kimda tu kye dan che, anpian tsui tru tur che, tu chi zomla ya, Kurang ke lopsi tu kyabzir pa nga su. Da bugu di la lopsi kyabzir che, pami mi lopsi kyabdan kyabu shi wudu. Aba to kuna suki da chiki kimzaan karan nali, di nali ya, di nga la lopsi chima yawin ri tungi wa redu wa. Chi da tu su sama ngune dana kimzaan ka lopsi sada kye chi pari isha. Da bugu di wana shi na, ani nga ke, jine Kurang ke bala digi yan shi wudu, da nga bugu di, Ditaan chuna ane gyalan dhigidu, lakwa dhu ane pe shibura jile gumdu da lopchon rinze chun dhigidu sige dhuwa. Nya amla da pona nye pe lokwa resha. Amla nye buku da chida minu gyalan maho lega nri samdangdu. Tanda buku nga razu tunje resha diya maho hi lega diya samdangi dhuwa nga razu. Tati nga razu maho sudamala yami mazan pusam sada guhuri di inaya tante nekab dikten chi maho chigi mi nga razu mba gyakho ziriba nga razu. Inali ya lakwa dhu misa dhu yuwa shibu dhuwa. An cheza yam dina li zuba yam pala ka lopsi gyanda diya mune dhunga miyoba shibu chung. Ani chigi maangche di anye nirlabda pala di da kiraangki an bugu liya tetsi dhiri tsati nanda. Ani sabemba da sanyima kiraangki nyebu tetsi teru na shungda. An pala ki di namgyo chigi gangkoro shuen cheche mi betkara nga rancu dabu ngalata diri shegi mi dhudi dhokso mi dhunga kukuduwa. An loni daga chibiram di da gangkoro shimdiri shia. Chogo gale gala che mune dhani tanda lopru tenyaagi nye li tsumbala ya kurang ziri na lopchon ya mune dhuni ya shibuli di shala. Kese bugu pimzu kese shiaya na chigi hakwa tu bugu liya roba jaya na chigiduwa pe yabu shibu chade shia. Dodo nga chuk garaso nga nyege sugu liya kurang ya semde shigido gyanla ani da gule shirama gyo gyanla sugu liya tuja na sikir. Mune da dhusu likru sabu shibu marwa ya
0: mara.
2: Yuwa dhuwa ya dhuwa la. 아니 지 부고리야 지 생광도로야 지 마준유한테 저 용어유한테 능 아장 죄미라 지 레상도 어 딘데선 장근데서 로그랑 저 김창나리에다 배제신의 시계다 다 지금 아주 응원팀 계급다 저 망지리야 디 지부지려고도 배제는 아주 바쁜 아마 자리 잡내래 부군들이야
0: 지
2: 자리 맞이해서 다 갑자기 맞이해서 심어 또 디스위서 지기 아니 양 부야 막 지부소 유입자 난저 양한테 저 망지지 도나메 지지 부군들이야 자리 갸다 부군들이야 갑자기 갸다 디서 마음 싶지 되고도 아니 디지 아니 믹스에 아니 아주 된다 콘슈머 지지 카바디서 인비네레 파마신디 부국이다 기겐 약슈다 미국 장부서 시스터 차드 요르딜레 안조 알레 파마소소 카바그 진시 진요다 차제
0: 그바
2: 안조다 겐라우스르 손나지 지 도인다데서 때야 마자비나 진내소소 그 진실뇌보다 미싱이데 지 가르소리 능규진 보매 차야 다 된데 지제 뇌 마보지 예디고딜레 이네레 안조 밤에 소소이 마제 지제 아니 겨로리아 부딘비네레 파마능 지제 지 다질제야 가보차야라보다 지 카바자야 가보라차 데 그런 거네 이제 칸 카미도 안주 가르스데 자말이야 보고 준준이 오늘 이제 밤에 그 샘샤지 코냥도 제모를 제제 대 계절 시에지네 보고 야고지 내 되기도 와
0: 그럼이
2: 밤에 군이 베게 수수 가만한 주유지 대 군이 베게 기부세 라고로 와 그러니까 지금 베게 간다 남이 그 왕도 베게 기부라지 내 되어로 와 아니 이 내래 뒤급수요 보고 가르지 그럼 하마고 없지 나 가르지 그래서 지금 몇 배 날 가봤네 가봤지 제가 정제야 내는 이 군이 너지 정제지 대지 데데 그러봐 이네 디에 맵제 졸로레 부군요 그러봐 아니 졸로레 파마군이 되지 되자봐 아니 부구야 고거 라디오 잠발이야 아 인지민이 오 카바데지 데구여부터 카바데지 데나 오찌버지 도삼자레 직제제데 민세 이상아 저 카바데 디즈 나리아다 랩디여부터 장게돈이 찌게지 미드그네스 고코 주구도 문디 문디 데그리 디즈 망데도 디즈 망우 찌게브사자 아니 간저 미그리 지금 은에 제빈 장시디 저 라키 문도가
0: 어
2: 인지민이 다쇼다 안데지지 나라야
0: 간단한 소스 가져디 초디 용구도가
2: 소스
0: 가르데비 있는
2: 가르데블로 다라 대주
0: 가져올시지
2: 어 대주 그랬지 짐 하마고 근데 세샤로 상가주 미 게임바 아르마티조 부다 아장주메 갈레 카쿠르바 아 아니 손자 간다지 나랑이 비는 지

0: 파마대조 창보를 지차야지 지다 아니 부분 뒤에야 쪼바만 개야 아니 마 파마 수송원의 집이나 가바대서 뉴스 때 아니 믹스에 파메기 부구대 문의 야구를 찬이 되대비나 디 수수기 뒤에 비셔 당지 부구대 냠도 제무제야 부구대 냠도 벨로지야 부구래 중세야 부구래 지 김상나기 단님하기 가서 규버신데 십지를 했어요. 가서 님하기 보다 보 보게 보제비나 언제 열다 게다 안데 샤브르다. 가서 김상나 비네 위비나 고마제 쯤말없어야 돼. 십지 찍으다. 가서 김상나를 그러 잠재신이다. 강제한테 제 뒤뇨요 말다세 김규께 로규라 보셔야다. 아니 지 야 보고 가서다 냠도 가쳐대 소지 소정제한테 소 개심 물어 봐. 안디 소에 걸려 직지제 간다. 보고 가봐 맞제비네 야니 가르치에 걸어 비서지 인지미 커섭제 도야지. 콜 유해버리지 제야르지 아니 지지지지 간다 김자디 다시버지 유로제나 부국이 자롱기 나로리지 된데 망고지 팬토 용으로 상도 어 아니 믹스행 안조 기시 김자나래 직다 바보다 아미 부디 장부 지금 맵 차샤나 아니 부디리아 된자 되면도가
1: 어
0: 배제장 안조 남준의 기지시디 좀바 디시아 가고 교도가 다른 로브정 야고 지 로브정 야고 맞아 나라야 지금인다
1: 그렇죠
0: 아 라 미스 부국 직 도와당다 세안데 띵아조 가상기 로디 단대 공조 페이퍼리 고토 나로리아 다 시팅 람리 디나리아 디고르 지 올랍샤 디주 부리아 다 세날 덴자메 부소리스
1: 시자
0: 나 디 회번 직도 디 가부교도 디 준중의 부고리아 디 가부교직도 디나 조 난데 디셰 디셰 장 근제지 차비네레 바베 랑 가부유다세지 아 부관이 변처성에도 바부 응해 바부지 응원에시나 부랑 가부유업디리아 차제메다
1: 장 근제지
0: 장 마홍바 야가 차네라 두구 차비네라 간다 응해랑레 가부다가랑 유다스 응해 부그리아 중디시에 셰비 규리나를 부그리 탐제지 도스럽지 참 부그 나츠 가르스도 아바랑 기블로를 근디시 차비네 나랑 가부다랑 유다스 차제메다 기자리시엔도 디니지시엔도 좀 말이야 딱간다 능주기 김나리아 지기 부디리아 가부유업디리아 차진유업이라지 야지기 부디리아기 야구 마제디 자말이 람사지 기타랑 야지기메다 아니 유긴다 돈도 제제 대버와 아니 보고 샘띵네 미 디교 차요부터 덴자기 촌나메 비차 아니 마오바 덴자기 촌나데 메인데 자말이야 아니 미센다기 돈데지 기지시야 직다 미센다는 늘 탑지 제하지 메베
1: 어 개분님
0: 비세 개분님 비세 비세 쇼세디 안데차 아니 미센다기 수수야 지규 근데 지금도 딜 나와 싶지 나 어 덴데 당데는 오늘 전 야구 민도가
1: 어
0: 덴데 야구 메인데 자말이 아니 마오바리 간다 나를 아직 부들 딘자 매부서다 아직 차진 유해부터는 가부 유해돈도를 안 되지다 야 믹스행 아주 공을 주면 부신다도 도와다야지 어 부신다 도와다 자 미스북을 찍되다 서야 내야 마전 문에 지는 건 수술이 빼차샤비네리 자장이 빈수인이리 뒷강의 교도가
1: 자
0: 미스족을 찍되다 근데 그래 찍되다
1: 딩문에
0: 지는 자리를 안다 믿기부서야 돼 된다 쪼르 디르샤 근데 나중 오늘 이제는 미디에서 장샤 장디에서 미샤세도 나중 미 겜비네레 데스 도와다는데 좀 기부 메디에서 말 아니 부고이네라 아장죄미 고조 야마 기부쇼 창도 손자 나중 김장 지금 나시면 김장의 참르 김장하기 깨차시초 디좀 마무지기다 부고리아 직 오늘 직 생관 돌이야 직 기마집다 직 생관의 대탕이면 이걸이야 신숙 친구 외부디 아장죄미르셔 정도
1: 네스
2: 시단다 견디도라게 단답지기 때문에 빼인데 지기 송송아 다도 송문에 여고 싶을 시잖아 하나는 저게 엄마이나 아니 지기 망토라 계시다 안들시도 저한테 김장을 야부 클라지 돼야 요마라 부께제 가르치고 있어 지금 말에 근데 지식도 와 딩사양을 하소 부글이 럽스 겸하던 부께제 가르치고 있어 또 그렇게 즉 셋만 소나 톱십 차샤 딩도자 말에 중문에 당내게 직문 등기 미래도 설 럽스를 제비나 부금 마케 권에 나 밤에 뎁시부터기도 와라서 부글 럽스 견한다 도성을 먼저 떼지 가라서 따지 벤조르 이나다 가리나 규게 마우치다 김장 럽스 계집 시부터도 와 김장디 럽스 여주나 아니 내때 부구딜이야 지금 남 지속관리 시간이나 저기 망치관리 리기표도면 차도도 재산 공주도 쓸 롭션 지점하는데 보고 마이크 권에 간제디 당간라 간제 지금이다 되네 계산서 보 로디나 로즈디는 군수 차시다 그 차로도
1: 당
2: 아주 딘데 맞추는 거나 저 단다 지경하게 단다 저기 볼라다도 저기 망담기 망고 시작부터 딘데 망고 수 따라하려는 저 수윤 날아야 아니 보고 소단라 망고 열라 당나시 딘데다 저기 가바나래야 베팅하나 저 딘날에 아니 저기 초매부들 담 물왕아 시제 마슈제시 딘나 롭션 지 먹어도 봐. 배신은 미소가 부글로 없을까 느껴도 된대 시대지. 계속 간대 시에도 봐. 배신은 계속 시단지 장래 부글이야. 집용으로 봐. 다 된대 시대시야. 다 도치자 봐. 아무것도 연락 다 도회 통해서 와. 인간 김다 도왔다 가고 싶어도
1: 모두
2: 시 익세 지지 당시야 대니니 당시야 되는 지르샤 되는 게 시샤 당초 익세사다 지금 마상 하나 저기 라프라 당제미 까만 돈에 부리에 채시 시작이 올때 이나 까만 되게 죽어게 부고디 약도 예워체 되어 말이
1: 시자
2: 띵가 나서 육쇼가 슈그강에 지금 때문에 부고들 단독 개준 몇 나서 여러 봐 띵가 나서 캐면한 교시야 하바도 익세사딩 하나 저 당다 앙당 지기 채시 띵 어디가 나서 채시 쇠야 줘 봐다 채시 쇠야 뒤 뒤르샤 오늘 말한 거는 전에 띵을 나오시라며 당하라 남기 즉 연차를 지기 뎁디기 뎁다디 계시랑 신시 하고 저 대마고로 따가 지고 있다 대 대배 맞아 딩상야 생감다 저거 유부다 룹소다 저거 유부 먹고 따고 디나라 디르치도 와 이제는 야 조시 타면에 새 넘버를 사디 생감을 비 계시한 게 디지교르스 땡게지교르스도 봐 경쟁 알아서나 조시 타면 뒤에 채로서 조시 타면 뒤에 있으기도 망시시진데 여러 거다
1: 어 싶어
2: 딩은 아주 미시 남기 소지 배심 총견나 저기도 가린 망시시지디 땅 아주 대 신고로 와
1: 시자
2: 시비 타면 뒤 가르쳐 줄 라파 노르쳐 그랬다 노르지 양양 양양 소지 했다 딘 시비 타면 뒤 가라도 마을이야 삽되바 있는 저기도 체력 바인다 딱 강가 시비 타면 뒤나 되그랬어도 콜 고갑되 그랬다 고갑되지 안에 곧 노르쳐비 고갑다 콜이야 양양날이 안 되죠 딱 시비를 제산 그라마티나 삼다나 문네 당네 할려고 삼다 셔삼도 당이나 당당 하나 두 개게 있나 저게 김다 있는데 채 뒤는 예제 곱지 타면 당나 있다도 말하셔서 그거 하나 두 대말 99개 당겨도 대말 99으로도 다 가르쳐 버렸어요. 와 노브레스 근데도 와.
1: 지지.
2: 도스는 되자 말이야. 문네 당 롭스 딜의 견슈로고 도스고도. 세상 아주 공부치 셰지지. 아니 간데시 남게 봐. 봐 롭스 갈라갈라리 마오리아 부기 대단디 아니 생각 대단도 소지 샤지지. 뒤 샤고 주는 안 저기 수수 장니게 롭스 저야 되게 집으로 섬에도.
1: 근데
2: 지금 봐. 부고리아 탐 탐도시 셈만 내지. 부고 간 콘트 기도자 봐. 콘트 마사 아니 계시 전부 시야가 아 섬지. 봐. 안아서 킬이야 전부 들이 나도자 봐. 부고리아 봐. 킬이야 안아서 조금 심나도 봐.
1: 키도
2: 깨도 잖아. 지금 깨 자기도 진짜 볼라 몰라도 키도 깨 찰서 어제 볼라 발라 아무라 디데 마사 봐. 자리 얘기
0: 시기에 그시 이목 나자리야데 조치추 가르간리데 되었는데 정말 아니 친차베 된다데 조리다 베디 양고 장고선도
1: 양고선
0: 어 안티린 겨베 장게 겨베 장게지 안티 양고 장고선도 안데나 졸로리아 이목 나자리
2: 졸로리아 계시다나 다 그러봐 밤에 인들로도 양고 되고
1: 신한만
2: 주고 정말야 딜레 레오 딜레 진유에 봐
0: 嗯，我们这个军队的，每个将军下，你们几点？我有了吧？是是是，你们陆军官，你就得动动团队干的，开动是吧？是的，对，就一个人的，对，是吧？是是，我的是，忙活吧，我到底几年？清查不断的，对的，对的，杨国将军上台的时候，有人答应没？是是，你的上台忙着呢，你一忙拿出来来了，我有的是，今年的个那个那个什么呢？姐姐，焦虑些的，心切些的。
1: 嗯，忙活吧，他得做了吧。是。我那阵忙活吧，家里用。俺在下雨嘛，对。热不得了。你呢？身体、车上这差不些。是。俺那车上那嘞，我那阵呢，呃，也还天天穿的工作给正式多呢，也还得热穿衣服多。我那阵呢，俺就忙活把身体穿的要忙活几件，就鼓起鼓起，那就得冷么也不着。你嘞，俺就低了，别的身体休息，姐姐得个了吧。是是是。现在俺就低，做起去一忙拿着买了一袋，身体得做忙用给买了不得，家里是得怎么了？应急没你的。 俺就上那叔叔三代了，咱们搞的当个月没打的说，我那阵叔叔三那叔叔给忘记约三代个月了吧？今年嘞忙不及格数了呀，叔叔叔叔给这个也不及马代比呢，叔叔叔叔搞的三代个月不得，忙不及格数叔叔还够要买的。
2: 是
1: 是是。
0: 给俺这里说我们那阵俺就得领给，听那路无爱无事的做叔叔想不起来是多啊，想不起来，决定拿了呀，到底。 做继续记的，叔叔叔叔给三大叔叔个做不得做了，忙是点子，俺做别家修了的吧，忙是结实的，对，忙的肯定结果对不对？然后啥子民主这个主了吧？你那嘞，俺做给叔叔叔叔给三了嘛，多难接的，别用他阿拉缺接，俺叫老叫老，阿拉吃的个都能，叔叔给那个地里啊，三哪里啊，咱们搞的当地这地域的，叔叔一辈接接。
1: 是是。
0: 俺叔叔说，清查不断的，你搞不叫，小姐。 当上面当的叔叔们，先给我们休息吃的药的，你那出去多么多不姐姐？俺主要忙着呢，俺就老一目白吃住多。光都去不那些，先吃的，让他当药了，再点啊。俺那叔叔给先拿了呀，让你搞的上面当个多么多的，忙是当的，叔叔看他珍惜的，再不是去，约不姐姐。你那嘞，俺就提出。 lebdu zama tep dewa re dele yondaa maa jebi na
3: ane
0: kare kao kiwa cha yungto
3: lakdaa tataa yaa de hajaan kaapu
0: rup shi zang tisu kaan zu ne jing ne lobchung yuwa kaan shi le ya nye ne yinjimi yondaa taan je tenze jebi na ane jeblo jeblo le ya susu susu ke sangu kare taan maa taan te susu susu le ya wangche je yoyen tu zamba le ya ane mune jine susu susu jik sem te ye paa je kibru chwaa shibu jito zangu to ane misi tanda jik shunyi dewa de waa wo se de susu siyambu chi se ya de yaa yaa pe maa sebe kaya chima cha yungto kinsang misi nāzu kāzā yā fēbāo lī kōtōng shī tīk lā nui sā tī nā lī kēchī tā kārā tū tī nā lī yā nāzu māng chī yu chī kāpsu yā tā sūsū sūsū jāmbu chī yā tī bē jī chū yō rī sā mī sā nā ngā āma chī ngūni chī yā kīmī tāmbā lī yā sūsū sūsū jāmbu chī yā jī jī
3: bū gui
0: chī tū o kīm zāng tī chī tū zāng tī tī chī tū shō ngā lā gōng chī nyi anī lē gā kā lī shūk chī mū tā dā rā nyi yō kī anī tī nē chī tī tāmbā lī jiblo jiblo sūsū pē tā kā lī kā tā rā chū yā tī chī kā tū tāmbā lī yā anī ngūni chī na mē jī bū chā yōng rū yō rā rā rā mē jī bū chā yōng ngūni chī na kīm zāng tī lī yā pēn tō kē mē bā rā mē jī bū chā na anī bū gu mā jī bū chā tū rī zāng tā mā jī bū chā tū ngūni chī na tī ngā tū mū yū mā rā bā
3: sōng
0: zāng yī jī mī nī jī kī sūsū tū rī jiāng bū chī yā tī bē mē sī bē kē chī mū tū
3: ngā tū
0: tāng tā tī nā lī yā fē bā lī kō tū lōb tī tā nā ndē chī tū bē chī xā xā nāngi āma jīgī tā dākbāri jī tānta sōmu nā jī jī lēgā ndi jīgī yōrī sū gōntā tōtā tū sū jī hini sū yī cāibī jīblō tī yā dākbāri jī yū gyō shē yōrī sū tā ngī kērāng tū chēbī gyō chēbī sū tī lāb sā āni jīblō lī yā nāngi āma sūsū yī mā kī wī chā jīblō lī yā kōntū tī lōb chōng jī gā chī lōb chōng jī bī gyū rīm nā lā tā nāngi āma sūsū jāmbu chē wī rī kēsī jī ngī mā tū yā bī tī sū yī mā kī wī shē wī chī tū nā jī yōng mā rī tā rāngi tō tī mā sū yā bī chī jī zā gu jī cuay tā jī tā lāb tū gā zā gu jī ngō nē tō sū yā bī tū mā sū yā bī chī cuay tā jī ਉਨੇ ਜੇ ਤੇ ਜ਼ਾ ਨੀ ਖਲਾਸ ਆਇਆ ਤੇ ਸੁਲ ਤੇਪਸੀ ਚੌਕ ਤੇ ਆਇਆ ਯੋਰਵਾ ਤੇ ਨੰਗ ਜਿੰ ਜੇ ਜੇ ਕੰਦਾ ਨੰ ਜੋ ਸਾਮਿਆਨ ਨਾ ਦਾ ਪਾਂ ਜਿੰ ਉਨੇ ਜ਼ਿਸਤਾਨ ਨਾ ਪੁਗੂ ਦੀ ਕੀਬੂ ਚਾਇਆ ਜਿਕ ਦਾ ਮਾਂ ਮੁਸ਼ਤਾਮ ਖੋਰਵਾ ਜਬੂ ਜੇ ਇਨੇਲੇ ਦੀ ਗੁਰੀ ਨਾ ਲਿਆ ਕਿਸੇ ਨਾ ਜੋ ਸੋਸੋ ਬੇਦ ਮੇ ਕੀਬੂ ਚਾਇਆ ਜੇ ਦੇਨਾ ਅਨੀ ਮਿਸ਼ਨ ਦਾ ਕੀਬੂ ਚਾਇਆ ਬਜੇ ਸੋਗ ਸਾਨ ਨੇ ਤੇ ਉਨੇ ਜਿੰ ਯੋਂ ਤੇ ਮੇ ਬਰੇ ਜਿੰ ਬਚਾ ਸੋਂਜ਼ਾ ਅਨੀ ਨਾ ਜੋ ਮਿਸੂ ਦਾ ਸੁਈ ਨੇ ਲੇ ਸੋਸੋ ਯਾ ਜਿਕ ਵਾਇ ਉ ਜੇ ਜੇ ਸੋਸੋ ਯਾ ਜੰਬੂ ਚਾਇਆ ਤੇ ਸੋਏ famous ke chimri chade to
3: les les ta chenna ta la usri la da ge rien don la ge tri ta sim kha ti dan ti la ma su na so a ta ngara le lo ji chim bu ji ge su shu zan dang an zu so so su la ga bu che a ze bu che ba ti ke chimri ba shu zan ti je la da nen si gi ma na zu kim da ji gi ngue ne cha cha wi na ring ni gi bu gu ti la tuo mo me zo wa jiang ji ba ta bu lo kha la zho ga ge bu zam da yang ji me na tu lo ta ya gu yo 잠기다디 수수저와장 지야지면은 더 보고 좀제디 야고치 더비 있는데 아니 보고 저와장지 뭐 임바다 더보다 파주 심부터니 디디만 지야다 아니 보고 심칸 털라 두고 맞나야디 하자 계집으로 봐 주자다 드린 퇴적이 디멜리 전데 죽디 잠레 송알 주자 리젠 죽디 잠데 야키나 주 드린 긴 안디 제기 주시단 되는 제 안 주게지 생겨 남 좀 야 친구 받나요 나
2: 단이 링 안 줄이 챙기 저기 냠보트 소야데 미히티데 가나서 모고 나서로 와 기타만 있다 지금 감다 리고데 다운데 말이샤 다도 신주 잡아야 되는게 지금 미세게 안에 세버지게 가나서 지체게 나옹아베게 제니 시장을 봐라 다디 가나서 자이 인도단 지세 랑그랑라 가오게 난데 지 땡기 세세다 들셔 봐라 랑케 랑라야 가와서 다 말이야 랑시 잡지 있어 되게 인도 간 말이 랑라 랑 가오서다 랑게 보출로 가보이나 밤은 지문에 수수 그런 이게 고수를 했다 제나야 돼 개체 버지를
3: 시작
2: 남주인 하나 저기 보 나라로도 좀 랑기 고수 정다 지하나 저기 안 저기 셀라이나 저기도 단 단도시 발라 제다 주위나 제다 주도 좀 말해 보고 들이야 아니 간데 좀 다 얘기 아니 드리네 아니 담아 되게 매사 저 말하지 근데 랑기 랑 가고 봐 다 뒤 랑기 랑라 가고 지다 뒤 지 수수랑 이게 수부 뒤에 담아야 편도 유배 마세기 수수랑 이게 보고 들이야 미크서 뭐지 또 그러 봐
3: 아
2: 하나 저 가르스나 대사 계시도 미션 교발 몰라야 수수랑 이게 계속 고르 봐 이면은 전에야 교배야 요 말아 봐 그래서 전에야 지기 가르서 나 로봇 제가 돼서 라포도 못 지게 로봇이 도 말아 봐 몰라야 수수랑 이게 수부 뒤에 다지 고르 봐 제자 아니 하나 저기 초 요네 두섬 시다이나 저기도 다나 신기 고수 돌아있나 저기도 수수랑 이게 양 하나 저 지기 도나데서 당시세 수수 대단 여부 세비나 랑기 년참도 여백에 저와 치수기 부디야 이단 중불에서 비도 제사 하는 만나서 냠도 하는 숙식 결혼하 숙인
3: 네스테토지
0: 안녕하세요. 저는 간주다 김다 수다 술기지 TV인데 다 부부들 문의 제와 가려요스 레비나 문의 제 차장이 렌 잡으러 제 개명도 루디 생기세 있어도 부부들 루디 생기 안에 차롱요 미유 다 제와 제스 레비도 근데 이제 레운데 잠발에 아니 간주 루디 생기세 아데 아니 간주 몰람 제부 잠지 다 제와 유스 헤베 잠긴 지금도 아니 루디 보여 제도 간주기 부공주야 지금 조부 존다 대소 도나지야 대소리야 그래야 직다 야 심기부지 토야리야 아니 간주기 김다장이 군에 간주기 개는치다 차리 밤은 제바 테마 당보지 근데 이내래 이내래 롭종지야도가 등산 롭종지야 대소 뜻대부 손자 생광 골대조 롭종지 저봐 아니 부리야 남준이 심기부 근데 제제 심기부 연구 걸이야 부구다 냠도 롭종지 저봐 아니 근데 제제 대비는 아니 심시기 배치장 간조 김매지 조 지수디 심나기 삼다당간 투디샤 세라부다 직 야메나 간조기 된데 수수수 계신 잡으시라 매비지 미신다리아 삼시데 대소 제 투비 이나 아니 야직 수수게 디기디 쳇쪽도 사자부다 아니 양아 쪽이 단달럽대 없는 지지지 친사부 단달이 아직 개발 뉴스지 아직다 마오비 되메게 되소리 센트 뉴스지 샘대 간다 단달랑리 아니 급 지금 마샤토 아직다 수수수수기 상로 가르 당고 당기 유에다 메디 수수수기 진시기 철도부 돼서 차차장리 아무니 전 롭종 제야 유에비지 손자 아주 파마장이 뭐니 롭종 제 아직다 아니 부고 이내래 냠도 롭종 제죠 너나 아니 김다다 부고 인자기 루디 샘기 유아기 체도리야 루부 중요하다 샘부 중요하다 주토리야 슈케비나 아니 인자 유디 샘기 응어서 용토를 했어
3: 레슬레세 토제나 아니 녜리젠 죽디 잠데야 드리 엔키나 정원 줄리제나 페이지 아니 키나 주 챌랭외의 송진나지 롭자 지링기 로마츠 아니 심칸을 도고타 심칸 데이터한테 랑아 주 그데스 지구미 토라 아니 냠주 넘버 네 그딘 치슈아인 토제나 Singamcho, Kondo Gonchun Tang, Jolin Shibe, Yurim Nang, Nangdun Chamisa Wata, Yang Midabe, Nizu Tun Sibe, Tidun Hengene, Ligbini Woki Langdu Yupsu, Tindi Lichengi, Shibshi Danyamba, Bimalai, Hengi Shuten Jabo. Nimate Gola, one of Haka Lapa Yunyo,
4: Nimake Lidero. Ryan Yantuba, Tadun Losu Chedobe Kurgula, Yunga Yutam. 中国古城康斯人类科学前女恰桑拉宁业瓦金色真国土北电波月巴汤黄巴部队落地文囊巢台湾各属南昌人们年巢巴汤前女季期不住不要巢巴汤杂战年数切队拆马折瓦切度广播切入巨队陆续养巴巢
5: 看得你比金奇出自救不到大事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看得你
6: Tungbe, Zumri Guze, Dermodi, Sinke Chobo Lingetsu, Nyewan Gibe, Susbu.
5: Zumjuntang, Lungjin Dugar.
6: Zumjuntang, Lungjin Dugar. Tinsi,
7: 今天我们来给大南为年级点别开始了测推点教特别不行差不多就这边去胡适错别进动吧胡顺签了感觉而清不穷不谈心归前面天灭亲爱今天我们来谈简称南玩别不行
8: 朱熙殿了朱熙殿了胡适错别进动吧胡顺签过那组 piece
9: 看不上看不上估计不吃点什么啦公看不上了。
10: 这东不胡了公看不上。
9: 他这一天让这不怎么给我可不写不出来了。来死来死来修那的。
10: 来死。
9: 你来去让他去让给你这两百九十草吧他这那修给你打了。
10: 他去他去。
9: 不让给我这个九十开不那么给我做澳门给病的草。就在拖啊他，明日个天就全部点白，就这个龙卷全部点这就像那子。且子，你俺做搬到澳门为测书记，平常个就这操吧，拖欠那修个人打了。
10: 拖欠了，拖欠了。
9: 啥瓜多？让给个平日个查见些嘛，估计么吃点怎么了？去让来拖欠那修个人打了。
10: 拖欠拖欠，拖欠呐，拖欠呐，这都不糊了。差不多企业的俺就跟这边了。忙我把俺做平常打澳门给拍了，天尊中忙着那呢，模特人脸比人能遇贴了，胸内贴皮热话又多了。
9: 来是来是来是，看那个送不的，他个啥子打了？没事呢，看那做他的澳门的陪修的，你们还嫌弃，来来接修啊了。
10: 对，没没没了，大天那做了这算算是了，杨婆有了两个吃不有，今那做他的俺做了那连看没在哪去，掏钱那是修金银了。
9: 阿姐，七天怎么了？去让同村听这妈那的，去让给叔叔婆婆的，明白？他个能行，婆婆就在墙下的，让爷给明日听这些都过来，他个啥不卷吧？你看俺三的可对穷，我那人去让了，一让修给人打了。
10: 托起托起。
9: 先生，他的亲阿爹，俺做护士做呗，明白？小哥去送就是车里去用，对？去让给先让拿修给。
10: 阿姐，大弟看见看见了，大弟去年邻居买了。这都不糊了，既然给俺做韭菜来吞了，顶着头不难我困难给结束了，我有的去年邻居买了。
9: 七天怎么了？电影机卸着呢，忙不塞的全部送的，听俺做贫穷个韭菜吃下的，贫穷个没那收用钱也贴了，图片多这就催着钱了上去。俺做现在的吃下皮呢，俺做配个头目们应变韭菜的大，新年的感情绝不大，谈到既然给罗马人没给打。明忙个钱都，就在了立即他个啥不赔吧？俺做各个依然输不惨些。他弟，给人家一记写着呢。
10: 他弟，
9: 阿弟，这天怎么了？他怎么难过嘛事？写哪些？
10: 这都不好了。他我那，你赔几日再来这个没场面出输呢？给人了拖欠那是输个人了。你给人对了，肯定赢。给人做准备先的弟。你突然点别两个去，钱都不需求，掏钱呢？
9: 哈哈哈！可能个嘛这了。
7: 拍图记录片片结束，这点怎么来给？先得给问题当年能去陆军系做不堂，明了澳门陆军系大不热。特同拍人工匠汽车人脸辨认推测具体，澳门护士做不堂，澳门记者推测给顾策吧。陆军体来天顾主结果认真学不进。
11: 不不听住啊这呀大牙龙兄哥卡里女士要是牙龙啊
12: 这阿姆拉我多少年就难道你几百万的
11: 不然给接的过呀提林铺上拉不扎着的呀大牙龙兄
12: 阿姆拉拉不扎几百万的阿姆拉你拉不上牙龙去
11: 你铺地来卡里年不起拉不扎几不月的月给一打皮一家也要是看他人呢那么那才性格大
12: 那是阿姆拉我给一打皮一家的主意
11: 嗯
12: 阿姆拉去让给一打皮一性格预备
11: 是我的阿妹给一打皮一是要下去一个干哪件性格没大阿姆尼玛兄弟我就找人你过了拉不扎没不钱拉不扎找我去呢他人不洗茶找我打
12: 哦嘞， 前头俺老爸亲辈接了，你给伊打培育辛苦的，俺那年俺们老去让了过。
11: 我也去阿妹的，也去啊，都是得的阿妹婆的，云点钱就差没我生不多啊。
12: 嗯，俺们老云点钱是呢，可这就是不是？
11: 云点钱是呢，俺从重庆拿了便宜的本不明的乖，摸着几股挺着大，可老账目也不亏，丢东西不给干了，有个破真三年挺着钱儿大。
12: 啊嘞，当年先是。俺老君也不切切，嗯，俺一操着老婆面面，热哭了，怎么也不听这亏你的。
11: 不，

0: 노업종 야구 세월다.
1: 어? 보라 낭다 뭐. 얘 이거 야구 신수는 보라 기랑 레러 봐.
0: 디샤 디샤. 네 포노부 디나. 라랍 자주 네 손자. 보게 녀라 자라. 카다 죠.
1: 레스 보라.
0: 야. 안지 포튼주. 자시. 튼주. 르라 나서 마도. 심삼바 튀르 주부쇼. 시제 윤딘 지엘 주부쇼. 차게 괴부신도 남방 취부쇼. 제세르 종단 자와르 바도 띠부쇼. 파진 쯔단 자와르 팡제 좀부쇼. 마홍베 메세나 르주나 띠부 깜깜다. 라진남 겐즈 쯔쯔 용부쇼. 야 자시바르 교르지.
1: 퍼지에 나보라.
2: 빨라게 뮬라미 야구시다 규나스.
0: 아무라라 거주 레가 마부 여장 랍자니 타니 부지 보게랑 랍자 기호
1: 레스 보라
2: 터제 나발라 랑갈 습선나라
0: 요요 낭다모
2: 달라 쩨등등도스 부페친 랍자 쳬브자
0: 시시시 풀랍자 쳬제 로용고아지 랑게 오모디 잡으시다
2: 레스 발라
0: 포모 타라니 포 랍자게가 주디 롭조 제니기 김다츠 나란 최총제 랍자 사바디 민라 뎨아카르사 오모 롭조 이나시기 다데 카르스요 이나 랍제 민레 오모 스타지
2: 我的 이나 발라게 괜찮디 제승기 발라 오모 롭조 스타 사마달 겐라 코나츠 오모 롭조 승구도 알
0: 오먼 에
2: 홀레
0: 오먼 스카르스요 이나
2: 대장아 저총주 레칩겐라 코나츠 지세겐나스 아먼스나 나란스 계급기 로야제 탈의 예배 사제식 명을 쓰르사
0: 아레 체능아즈 랍제 명을 디다야 카리나
2: 총주 레칩겐라 코나츠 소야 체피나 나란스 벽에 차진 시에마 지년 좀 라게 롱부 아먼스야데 승세나가 피디 콩고 승세르 아먼 초부조 님다 체제 아먼기 총부치부지게 시엠츠덴 좀라라 청위 망부치 신데겨나므사
0: 어지 지베 베미스베야 고르다
2: 아니 시엠츠덴 좀라게 청위디게 쿠란게 핑제냐마나므치 나란츠 룽부디 룽고 타링부임부다 조베부 우텐조 랍자조고 추네 람다 링부시라 조우유자 부랍자 슈야게 체시디 마부임부케니 청외디게 창무다난제 나랑주 총주나라 랍주 사부디 겨나브르사
0: 오레 다치디 딘지이긴버시 니팅외 롱진나네 시에무치딘 좀라기 송시니뇨유 오네 빈미시베니부도가 탄다양 나주 창당 조베 롱공기 총수디 랍주 사부시 겨나브시 빈미시베 제부치부르다 공기고지 유린 댐보쇼
1: 암라 보라 알아프 트레스
2: 어찌 니에푸노 블로레징아 야 아메 워머 고이샤히 야 니에로 워머 디 동시
0: 랍자 기부충에 나지 신부디이나
1: 어 기부충 不忙不洗茶都 不啦不啦 암라 드린게 对啊 이게 까치
2: 둔치
1: 까치 까치 까치 드니 对啊 어디 자치 차치 차 야 어디가
2: 신치라
1: 나주에 겨라게 이거 딘지 쾌동비 숨지탐부 열숨기 니에 니게 창문 신수노 보라다 암라 기란라고 아
2: 오르스라
0: 부디레 경아
2: 시자 니에 부디레 야그치
0: 보모 피스야라 랍자 망부시도스기 영니 망려를 쥐나
2: 알레 디샤 총주 우지라게 소야라 아문 룩충 사브디나라 俺最常做配备 等到你我给常做忙不起 不过要的送给我 看到我们 给就他做要的送给我
0: 啊么 大地别要过的 俺做装备不过的 他人不装忙不起 吃的俺拉不着着爱语吧 人类讲究语吧 大地里拉个 卡里过的 羡慕此点这么拉的 俺做装备怕子不去了 错损那么撒那下

年纪不样怕难看不起杨家买一个裤追蓝鸡婆婿母婿写了金别期牛穷穷难 Q 谈归年送年养朋友改住归为

也送养金边蓝面厂年久的本期已经养大我年纪不如写前边面厂的年别养的吃了的那些日

0: Jesus님의
1: 롱친 러브 추. 지금 이 예, 지금 소매 추. 롱친 러브 키스미의 키에 다

0: 아이
1: 너 길러시다가 야우제 센 호르민들 참샤스디 톰부니브디 네 참샤 윙크랑 고데 네 땡길 고마서 쉬우인
0: 레지로로
1: 너 니세나 슈바 터치 슈덴 자워
0: 레지로로
1: 너
0: 인주

0: 나는 다른 시절 뱀 초기라.
1: 내세 기라 터지 기라 선집도 용하셔.
0: 내세 터지는 시방점은 없이 벗어난 시로는 수된 자고.
1: 내세 기라 터지 구신당길.
0: 나. 那谁能从啊？这里现在持续区别，前村里那一起苏些看，俺不得看出来那大南北啊，就这些西不第一，苏些第一呢，俺能去新疆初步，再给那一边边出给了那民宿土马些，参下是那推出苏库兰里啊，推荐那许个他，嗯，第二俺能去苏些第参下是西次的定制是些，那上西子鱼来，对个穷那三穷，老龙，老古龙古给那。南开他的立场，我以阿舅这些闽南人的结尾，婆们三不高位，没出奶了，怕松死一下。我南从很多松些的吃三节，三南头。

0: tuanbe yin da jik neri shwal pur tu tuanba de da jik neri ne na long ne chik rum ne so da ji mang gu chi du de war war da ming ar yi da rang ge li na ju ne phok be ki mi zhang di mang wa ta ne shi phok gen gen gu ne na xue jian du qiu xin yu ba wang bu jian du yi na qiu zhe to wa ngun zhen da ne da men ju mi dang wa jie ge da ne bu za che bu za cha wang wang bu ti yin bin da mang yong ki de tang tang zhe wa yu be ki da ji be chue tian ki ne dun ke jian xi li ya qiu de du wa Tai a rübe de tang di na mang yong ge de tang ge meng xi ke jin xi yin zang da rang ge ge na a ju ne tue mang wei ne dun de ya si xiong da men ju li gong ji zuo mi ge ri jie ge da nyam du nü xiu de bo tang ju ne de tang ge du xi ke de de dang ya a wen guo cun zi ma la tu zang du dong wa jie qie wei na a ne ta sui ju ne de pa ka de su ge qi ru zuo ya de ya a gang guo nü dian qi tu bu da ya de ne yi bi na a ge mang tong ju ru mang bu ju ne ge gang e tang ring du ke jie an de tang ge cuo wa long su ju tu mi ri sheng ge la
1: ཨ་ཤམ་ལི་ནི་ད་ཨམ་ཅི་ལ་ལ་ཡ་གང་ཅུ་ཤུ་ཡ་དེ་ཡིན་ལ་ད་ཁན་ཅེ་ཅི་ལ་ཡ་ལུང་ནེ་གི་ཤིང་རེ་ནེ་སུ་ཡུན་ལ་ཨོ་ལུང་ནེ་ཤིང་རེ་གི་ནེ་སུ་ཤེ་བ་དེ་ཁ་རེ་སུ་ན་ཙོ་དེ་མིང་དེ་ཁན་ཅེ་སྟ་ཡ་རེ་སུ་ན་ངོ་དང་ད་ལ་ཤེ་ཅི་དེ་ད་བེ་གི་ནེ་ཤིང་མིང་ཅི་རེ་ཡ་ཨ་ལེ་ལ་སེ་ཡ་ཨ་ནེ་ང་ཙོ་ 대치 당 안 저기 기치 당 능시 진지 와 된저지 다 가래 안 저기 에 신다 랭바 된저기 다 내다지 에 중외기 롱내기 리기 낭생시레스
0: 아네
1: 데이터 붙여셔나 아니 신도네 쥐어 가버들이 임바
0: 아네
1: 아디 네디 너 토마르기 가래다 어 둘라 냉을 텐덴지 무주바라 아니 게데 나르냐 주는 와무 균제들이 차에게 네가 신도네 쥐어게 네 딘저지레스
0: 아네 러슬러세 다 네시디 네레 그래서네 게제디 쟁버차버스 딱 봐야 신능시 차고차서
1: 오라게 러슬러세
0: 다디 네디 포고 임비나 안피게지 맨주 경용 마체비나 아니 그래서나 어디 경영 마치에 비비나 내시디 어 숙체로 친제로 봐. 아니 쭉가 와. 딘레지 차주고 와기라.
1: 제제.
0: 러즐러세기라. 다 내시디 오늘 차샤비나 다 계지 계 예난기다 그래서나 저기 계난리야 폭제디 네버 근저지리야 리유나기라.
1: 어디에나 딘레지샤 그래. 다 딩상기 그래. 동치 랭마 버시나 아니 계지 계난 코이도 다 내디 폭제디 하장기 갸침비 봐.
0: 아.
1: 대야 그래. 다 계지 코이도 아니 미기 버체 여러와.
0: 제제.
1: 장볼레 아니 갸자 레고차 찌메 찌차 시승규 받다. 단다 게나다 가서 가래 만족이 랑게도 아니 네디 파체나 레고차 니차 안에 아니 레고차 숨생규 봐
0: 아 네디
1: 게메기 단다 가서 아니 랑게도 네바양다 지 십견에 나비에바 생규 봐
0: 아
1: 네 만세 아니 나자데 가래스나 어 서버 토사당 장아치의 코도 아니 남아와 들으지르샤라
0: 아 네 러스러스 단 가서 게나도 차샤비는 단 네시 포제디네레 아 레고차 니 안에 레고차 숨즈 생고를 와요. 다 전에 아주 변종 코일이야 차샤비냐 복제 흔적이 지나기라.
1: 다디나 다가 아주기 변종 코일 믹스기 다가래 단다 동지 딘리기 제비기 직정 신고에 미도. 이나야 아주기 단다 내동에 났다 연비 김지 어 그림 나라 가래서는 다 로레신 중 망조이기. 아주 딘리지.
0: 무슬스. 아래 다 지금 신 가래서 망조고 와요.
1: 디야 아주 가래 변종 디나 아니 따따 고 가래. 사
0: 장원이 말와 어제 그래 나자 나 마음에 기서고 있지 또 그 도스 아네 러스 다 때에서 다 때 가서 변종 그래 망조야 디네 때에서 당 가서 기 어 다시 견제 권야 토네 때에서 다 세주가 내 주고를 와기라 레 찍네 그래 다 어 릉중의 구유 삼마르 왜 찍네 장한 친구 이 말와 어제 그래 찍네 다 딩두기 그래 가서 기 서시디 소화계 얘기 그래 다 구유디 장만 인도
1: 잖아 대 만세 백다 딩두기 슈노도 부 차샤나 다 찍거래 낭선 능신기 아니 야 돌로도 고에 찍겨난기 권단
0: 능신기 로아 어제
1: 녀마기 간 저기 일단 뭔가 저기 매버 삼마르베
0: 다
1: 로체 된 저기 비 도구 15 공도
0: 원래
1: 진짜 재난 아주 그래 강정 사도 되다 부 차샤나 뒤에서 조조 제도 하잖아 개침
0: 이나야
1: 다 딩두기 슈노도 저기 찍던기 다 그래 딩두기 나와시라 뜨는 동안
0: 제제
1: 찍을 거래 다 겨난다 바기 권단기 디레세젠다 르부디카레 캬루
0: 캬치
1: 인도 잘라다 베베지 롱기 와 딘레지 기긴게 제제 아니 나자 만로에게 문다시 뚱기도 우스
0: 아네 러슬러세 다 팅샹 팅상 이빈 다 그래서 나쉔제 이빈을 다 조지 견제디는 다 다르스요게 딘레지 기 나와시 코용그와 다르스 코얀리아 다 가와치 그와
1: 이제
0: 두상 반 견제디 섭차제 캬제 아니 네시디 포야가 디 그래서 다 야지디는 토주고 와야라 러슬러세 로로로 다 길라 그래서 네시디 폭베기다 교긴 조마르다 지천에 차샤비나
1: 레
0: 다가서 좀 계지 내리 개나이 내리 다 교긴 쪼르디 길라 흔저르질이야
1: 你那家了，他的究竟究竟的？他的那些的炮兵的究竟做的可真热心呢？对，真热心，真热个嘞！他多加人家老说吧，弄那几个局局长接着，没说别干别的，弄几位军商搞过来，给他真正些的咱们当过的个嘞，多加人家，是吧？他多加过是对咱们平常人呢，俺做这个嘞，做完给查给伢个热点嘞，伊那多加过是对咱们，别那他。
0: 中西亏大把，伊那伊那都得送啥活了哇？对对对，伊那大个来想。对对对，
1: 我都得送啥个个月呢？伢个嘞，他几个小个小年纪，对不拉萨吧？伢那中西亏大把，伊那两个忙活些个月了哇？对对对，这边个，俺那到底推到都麻了吧？是吧？这边个，他多吃过的这几个嘞，他那个俺多吃过是对咱那，他是一个最忙的一个。别那都不吃些那顶山个嘞，他中间到了个嘞，谁老说不？他到底突破伊那，他能个能行个？他，谁的忙活些个月嘞？伊那伢个嘞，最没吧他？
0: 是吧？居民吧，这个是的，点啥吧？得多吃吧的。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得不吃些那？他吃的个嘞，你吃吧的
1: 바이베기 예 내가 망부지 제베기 그래서 다 속고데 에 차주고로와
0: 와르제기
1: 딘제기 다 루차고다 되는게 그래다 아 내가 망부 제잡아 변화도 못 찾잖아 로춘주 된도 다 못 찾잖아 다 내가 쓰면은 양 가시에 그래 종다 된도 죽지 못 보러 가야 있는데 다 있는 그래 종다 된도
0: 종다 용차지
1: 죽지 못 제잡아
0: 아
1: 근데 제베기 잠시 툭 잡아 또 딘제기 게임게 다 그래 저디 에 다 교긴 틀게 메게 아니 나들 가봐 쇼고라서는 나들기 숑지 숑지에서도 따라다 기지 기지 진지 차단추요 와 딘제지는 내지지 아니 다르가래 내시대 가래 링국이 내서 교제제 측시대도 구조만도 봐 기고 신다래 받는 시제제 아니 구조만도 왜 내시 와 딘제지 여바다 대대니 기 가래다 아 믹서 쇼규지라 틀 가래다 어 나도 리큐네 치봐
0: 어 리큐네 치봐
1: 규즈게 때 야고지 게 치기면 동안
0: 제제제
1: 나 지금 그래 내시다 근데 이게 도고 된데 맨날 더 보셔야 하나 랑기 팔라 여봐 있는 야 볼어 여봐
0: 와
1: 근데 이게 볼어 여는 야 랑기 리큐다 뒤 치제제 근데 이게 그래 리큐는 뭐
0: 규다 좋아 여봐
1: 좋아 여봐 근데 지 뭐기 도스
0: 아 네 레스 当我那究竟那吃些那给那黄连松呀那些些，但做这个作为空气的，做些啥都完了。
1: 是是。
0: 但俺做可能说，老穷个我那吃些味呢，但小白可能说啊的些小三椒嘛，
1: 是
0: 呗？
1: 是。
0: 你喊他们啥都不多。
1: 是是。
0: 小白大多这个两个呀，学了赚钱是吧？俺小三的那嘞，他别的啥都光嘛是吧？
1: 是是。
0: 现在人心可能说，你我看那的那嘞，俺那别的，俺的的给那松呀，谁谁打点这是吧嘛？我卡差不有这个，那家伙打点这是吧？
1: 是，他做。이 집가래 카차보 이발라 주면
0: 뭐든
1: 무슨 마무들 동안다
0: 그때부터 시작하고 제제제기라 너 기라가 송야 디르도 그래 딩 딩상임다다 륜중 차디 다수 시고도 와라
1: 근데
0: 제가 이제 전선서
1: 쓰려
0: 아 디제나리아 그래 송 신제 이비나 아니 자라 지운 제 갸야도 좋아
1: 숙세다 태다
0: 좋아
1: 원상 기가래 륜중 제나다 믹세기 펜보 여러 와
0: 이나야다
1: 그래 텔레 데브디
0: 제자다 가시에 섬료 나로리아다 베티 소소야 샤네 어 챔보지다 다샤네도 간 고르도 챔보지 유비나 아니 비게지 직부 유반 나와 지도 와
1: 타야
0: 디네레 춘제 나오도 와
1: 레레 다가레 슉치부시 보데리게 그래 테타베기 그래 다베도 쇼코네 콘타스 베 르제제 데니데 유나
0: 르샤르샤
1: 다테야 용기기 말이
0: 제샤르샤 제자 어디 근제 로르다 디 륜중기 고네 차샤빈 데야 가분 아니에 추이 고네 차샤빈네레 인지빈지 데야 춘제 조도 와 디신 더도 팅상 그래서 온 디민도 간고르다 제조니
1: 어레
0: 아니 리츠 제게야다 딘제 가오시오치도 와 간고르야 그렇지. 다디 이내래 규르 단단비냐 주바야야 되게 지경이 그지 주바지라.
1: 태자 태자는 다 경이 그지.
0: 주바지라.
1: 남규가래 다 태다 대버지도 미세기 편보 여러와.
0: 제제제.
1: 다 가족이 단다 많이 지셔야 이게 되는 다 좀 그래 태자고.
0: 태자고 수월바지라. 러슬러스.
1: 세실이 대버대.
0: 러슬러스. 다 주바야 이제 지금 뉴슈 슈크침 붙잡이나 영야 매지 수월바지라. 러슬러스이기라. 다 오늘 교긴 오늘 차샤는 오늘 그다 초 아 가서 가네 그래서 세야도가 비게 지. 뭐 비게 네디. 다디 내 입이 나 그래서 네디 포고 있는 게라. 다 내다 지금 말벨 얘를 당구로 가르 문고 나기라 내다
1: 다 내다 되나야 가래 지다 지라서 니도 이제 말 세세 자고도스
0: 어 레슬레스
1: 통마디나 아니 지다데르도와
0: 아네 지다
1: 지다스 어 지다 제가 닌스 예체제네 다가레 디세세 자고 고레
0: 러슬러스
1: 어 지다디 더부샤샤나 다가랑아 저기 변된 규실에 가르시아로스나 신린 기구미신 신다레 시에당 한 소리 거버 군중레 머슈 베겐 데바이 균상강데 르르베 경금 군내 냠제바 신르 신다레베 롱 시에당 부드마레 데나 시엔와 진규 진규르다 베겐 머슈 제바인 자라쇼베 신다레 야나 저주 뒤신 콩 기국 경금 진주냥 데네 롱네 링콤이 시에송마다 다조데 가르시에 고르스나 당 아주기 가레 에 통마라 아니 아주기 와장으로 데로와 고기세기 주르시동아 디네기 나자다마 디네기 림시 바르도 가레 기치 디네기야 가레 아니 기치 디네기 가레 징치 다른 징치도 내지지 아니 가레 뭔가 저기 리보 슈다는 거 봐라. 기구 모두 봐. 조세 영화 때 가르 내다 가르시 영 그렇습니다. 기구 모두 봐. 냠자 내 봐라.
0: 나
1: 좀 뭐네 지나 가서 고고지도 고고제도 거래 근대기 매지 있나? 개개지도 개개제도 거래. 이나야 네시트 파유도 잖아. 기구지도 거 말이.
0: 타마
1: 내가 저기 되게 공도 쉬고 능신 민고라 롱네 신링서도 신링서는 딱 가서 하고 그러. 신나 랭데 봐.
0: 신링데 봐.
1: 와 딘데기 가래. 최고 차고. 최고 차고 이게 딘데기 나자. 이문다 직도 거래.
0: 네,
1: 데다 냠도 거래다. 도마네 너수 된 거로 와.
0: 제라.
1: 오늘 속비게 거래. 시작한 봐. 어 속봉이 봐. 아니 타마타마다 발 거래. 계지다. 진지다 리도잖아. 아니 우대도 당 가 버려.
0: 아, 레스.
1: 아니 리부 쇼다 고인도 잖아다. 우대도 우린 당 거. 옥 지무 제가 보러 와.
0: 와 레.
1: 진지 직중 고고 차인도 잖아다. 나 저기 거래. 로아기 들 찢는.
0: 찢는 요제. 어, 레스.
1: 랑신 랑시
0: 당당도. 어, 레스.
1: 이게 매게 아니 거래. 옥 지무데 가부 인도살라 타마딜 가르스는데 아주 죄범이네.
0: 왕고
1: 어디니 이거래 옥당에 돼.
0: 옥당이야.
1: 어디지 이게 내다. 뭐냐 되지 임바.
0: 나서
1: 나서 데이터 붙여셨는데 로중 로중을 그래 마요 봐. 아. 나 데는 나는 게 그래 땡기고도 제나 로 포메인도 포 포모 기여와체는다 개버들 뜻 마요 봐.
0: 뭐 진짜
1: 이게 다 그래 진짜 이게 나서 대상.
0: 나서 나서 이게라. 다 저어디 게라 소야 디면 다 내시디 그래서 내 내다 오네 차샤브나 냐 당고 당보도 그래서는 한도 와산스는 고고디 커도디 내르와 디네 그래서 짐시 나즈나요지
1: 그와
0: 디네 그래서는 기질이 야친
1: 그와
0: 기질 나스다 디네 아니 게질이야 리르와 게라 게질네 징시스 짐신 그래서 두스야 나스 나요지
1: 디네
0: 짐신 그래서 게질 마 고용 걸로 와 게라 고용 봐 아니 디네 그래서 게질 지금 마 고용 두선 봐 있는 로와리아 비게 지금 뉴슈 저제 즈르뉴 용제 아니 로마 고 야야
1: 저와기라
0: 로마 고집제 아니 그래서는 아르마디아 된저와 디네 림신 그래서는 와야 아니 로 디칼라하고 이두선 봐 아니 마띵네 저거네 야 그래서는 오징우 쳐야 된제 아 네 러슬러세
1: 와 디제 디나는 게 다들 조치해지 믹서기 켜줘 되면 나도 가려서 넘기게 나도 된제 이나
0: 뭐 몰라
1: 나도 가려 녀석이 안 나고 나도 매버 차도 그러
0: 아 네
1: 디스가 대부 싶어 차도
0: 그래
1: 이나야 나도 대부 차샤나 녀석이 안 나고 나도 라는 거
0: 아 네 러슬러세
1: 고저잖아 디스 대로 그래
0: 대신
1: 아 말도 그래서나 토랭이 줘줘
0: 로아다
1: 나요나 결혼하거나 예수께 되나 대주고 말.
0: 열티스가래
1: 야마치는 뜻대요.
0: 어때?
1: 예수께 되다 배대야 나자라요.
0: 그때
1: 미세기 문다와 된대죠.
0: 아, 내가 말투시지 대요 아마로.
1: 야 말이야.
0: 그래서 배대 이쯤지 야 라지 레니엘마 파조 레데스 로고 키르스 와게.
1: 야마치는 뜻대요 배기 그래
0: 돈이 되지. 러슬러세기라 但 오늘 내가 내다 이내래 초망 보내 그래서 지금 모양 것도 와기라
1: 레레
0: 다디 그래서 등기 결하게 지기 다디 그래서 오늘 디 다데 숨불 와
1: 이내
0: 제자가 다디 결하 근데 쓰기 말
1: 다 제자들 라 이내야 그래 두기 터내다 서베두다 님베두스로 디스 이겨 다디 나게 담보다 그래 서베두들어 와
0: 어레 서베두
1: 지르 그래 서베두디 너 통말 그래 와장기 주고 되게 니 공도 쉬고 능신 내가 고기 주고 싶어 와
0: 주고 줘
1: 지르 그래 나서 디운 그도 나서던 거 같아.
0: 나서던 거.
1: 내가 랭이게 나서던 거 같아. 다 있는 거래. 멤버들 있는 멤버인의 쪽 거래. 내어 있는 쪽 멤버 있는 쪽. 다 지금 냄새잖아요. 뉴스 사과를 치워. 뉴스 하고로
0: 나도
1: 지금 내용 되잖아.
0: 왔다
1: 좀 많이 다 치었지 나서던 거 소동아.
0: 뭐
1: 진짜 이게 당 뉴스 하자는 게 친구여 봐.
0: 진짜
1: 이게 거래. 와상 리본에 야 글리글리 되게 니 공도 쉬고 내시. 기질이 또 와.
0: 기질이.
1: 기질이.
0: 기질이.
1: 기질. 기질이 나서던 나자다 제제 에는 가르쳐 고려했으나 그 대도 오고 말이
0: 내지
1: 대모도 제 야 말 조고 고
0: 다
1: 되는 배 나자라 하는 거래 재산 때문에 그래 야야치 마마치 되게 에 그거래 조약 되게 내도 견고 고래 학벌도 그래서 재미도 또 고래 고모도 고모도 도보 이번 좀 자가래서는 아주 기다 별로 소화를 배우는 시나 제로 롱지 베겐 숨도 이두 롱기 내드네 가라 롱내 열두 광다 토레 당 시제제다 롱기 나자데 고모데 미시 당이 오래 당이 그래서 나자 많이 오래다
0: 오래
1: 로아 제 이게 베게다 가래 다다 광도 쉬고 나

0: 지게 다다 아니 기가래 롱이 신네 되야다 그 롱네 기 인도잖아 고모디 도어다
1: 어 레스
0: 미 참원이 기부지 내되도서 소소 내요 딴 나서 나용 거다
1: 어 레스
0: 고딘제 기다 그래 고모디서 세면무도 거다 그 세면도서 사과하게 나죠
1: 맞아요
0: 다가 능신 기가래 토랭 기도서 단이 되게 공도 쉬고 능신 뒤에서 속보 찾아온 구디 그래 즉 렌데비스로
1: 머지 렌데제
0: 다 렌데비스 소나죠 우리 저번에 있어도 너무 속보 찾아서 렌베 넣었어 우리 다들이 야 보죠 되겠잖아 야 데일 좋아 되지
1: 어
0: 딘제 기다 예 그 내시 기다 된 거래 대세베 되고 다 님베 되지 근데 그래서나 아니 그래 지지 로아
1: 어딜
0: 지지 되게 간 진지 레제제 글리 글리 글리 슈단 고용 거래
1: 나스
0: 고제제 아니 변한다 보자 네 계란 민지 배제 나지 때달로 되잖아 배 속 찾아기 그래 미다요 되게 지베게 그래 파도 가지고 뭐네 이 얘다 윤 따고 되잖아 님제 여러 와
1: 어딜
0: 계란 말 겹대야 되니 그래서 그래 칼로드는 따도
1: 어와
0: 이나야 딱 보면 내도 죽이 될 거 쇼유 되잖아 다 죽이 최고차 아니
1: 됐어
0: 그래 되지야지 안 그래
1: 국제시 나즈다야 드르바이켈라 나즈다체 온 나스다야체 디네 게베체 땡기 중요한 시르바이켈라
0: 레레
1: 땡제 이두스바 아니 따사베 툴치클리두스바 가서 닝베 툴이야 네시드 닝고 쳐두스바 이베나 아니 수부 베드 게즈 강 차고 차제 르바
0: 레레
1: 근데 게치 구교시 게고서나 미게 게비네레 수부 차자니 보야 교야 땡제
0: 오 땡제
1: 르바 땡제 차고 차 아니 림신 가레스도 네시 두르신제이나 왕부 견제리아 교리아 땡제
0: 레바
1: 아, 레스.
0: 너무 견제 차이기 때문에 그래. 님도 대답을 해줬잖아. 또 너무 견제 배 차이.
1: 어, 레스.
0: 님도 대답을 다 대도기도 그래. 세베드니 면주 미다이다 하장이 계지 보.
1: 네 맞아. 레스.
0: 그래. 쇼단 굿 대도잖아. 아니, 지단게 가보자 돼요.
1: 제제 정문에. 나 제상 생계 수입이네. 다 뒤에 그래서 내시 뒤에 직 내다데 정문 원 본이 있는 줄 알. 여기는 남산 그래서 명강이야. 딱자 제가 돼. 계정 보실 알아도
0: 봐. 하장이 계지 보.
1: 다음 오늘 회야제 두스 대비 임비나. 아니 림신 탄데 길라 수야 능신 제제. 뒤에 내다데 정문 제 제가 다 나즈 닝베스로 차비나. 아니 치부시부 차사로 봐.
0: 그래.
1: 안 제상 이진 제 삼륜나로야 대직. 아 삼륜나로야 비게 직. 어 고도디 내래 야고지디야 비게 직 치제 임비나. 정이 그래서 당도 내는데 내다 원 비나. 남산 명강이야. 교과디 계정 보실 알아.
0: 그렇죠.

0: Kwari na amjila ge lungne singri ne ge tadi ne da tan di khre ji dan che cha di ge la ge khre su no zhu xu sim bu ba. Xiam li ya ge la li ya gen zhu ya di da. Pu lu su wa ri bu le da ke bar ge de de di khen zhe yi me di. Ji wo zhe na ro na shu yi.
1: Lesa lesa. Da pu lu su wa ri bi ge ke bar ge de de se di da di na da gu du zan la a ten zhe si le. Tong ma di na lo wa gyu yi gu na da gu ro da. Da di yi gong du xu bu neng xin yi gyu gin du wa.
0: O la.
1: Gyugin pen dobu cha xa na da gare gyumi gi katsi le den chakwa yin nang zha. Semne chi chakwa yin nang zha ruwa.
0: Zhe zhe zhe la.
1: Da ga nang xin gi gare lu kya chakwa yin nang zha. O jongdar chi chakwa yin nang zha. Wa tinze gi da gare jik tinze gi chi yung du zan la da neshi di jirtane gare lakwar du turu ruwa ruwa.
0: O lese lese.
1: Tinze gi gare pen dobu cha xa na gyumi gi katsi den zha na na zha di lang yung ba. Ruwa neshi di turu ruwa.
0: Yeah,
1: 요 띵바카레 똥바데데
0: 똥바임바 아 레스
1: 저규 차라 구이진 구이진 똥셰데 신도데 치와 다 구이버스도 좀 신도데 냠바
0: 냠바 어 저 파레야 스바라
1: 쪼보시 어
0: 레스 레스
1: 데 데데네기 가라 직 파베 왕도 다네네 자데카레 똥바임바
0: 똥바임바
1: 그래서 레스 룽기 룽기 다데 슈크시
0: 룽기 다
1: 룽기 자기 뭔다데 뭐예요 고레
0: 어 레스 레스
1: 데네기 가라 니보데 가르다고 고라서 나 가족이 지주 로아 지보데 다
0: 지주
1: 어 레스기 때도 지보데 다 고라 지보데 다 고이도 자나다 지비기 더 돼서
0: 디츠카레
1: 대연도잖아다지기 미세기 계절이
0: 아 네스
1: 살라 딘데기 네다 가래다 직 뭔다 딘데 뭐 이런 거래
0: 아 네스
1: 팀 멤버게 아는 안 저기 가래다 딘두기 가래 주제 여러와 지구가 소화를 봐서 그렇다 가래 딘스다 디 조디 들어와 딘두기 주제가 다
0: 주제와
1: 딘데기 어 형제 다제 들라 안에 가래다 고르선 정말 내 가래 차기 차디 텐제진 차난게 가래 담은 냠지 기능 신기 차다 딘세게 그 안 저기 시단제나 어 슈칭 BRCS 그래더라 그 가셔지기 그러다 디그서 렌레 바이시보 칸이었어 그동안
0: 어
1: 딘두잖아 와디 BRCS디 차나 대지지 다윤도잖아 직 내쟁의 연구를
0: 다 내면서
1: 내쟁이는 게다고 내쟁의 연구를 다른 능식이 차나는 게다 가르치고 그러서면 다 나도 인연가 인연가 되면 에 즉 바이시보 사이트는 동안
0: 월일 바이시보
1: 다다 세이프 디디기 가라 차나는 게 인연가 유비
0: 그때도
1: 다다 딕스 가래 에 뭐인 거래
0: 어 러슬러스
1: 타오 뭐인 거래
0: 어 토르친제
1: 토르치지 뭐인
0: 거래 르발 아 러스
1: 어 디기 가래 차기다 제대로
0: 어,
1: 언니부터 가라 로벌게 다지 지금.
0: 어, 로벌게 다지.
1: 통만도 봐 그래. 나도 세비에게 뒤다 봤다. 로벌 때는 미세기 내주대 좀 뭔가 말해. 이제 미지 가라 허즈 공자.
0: 허즈 공자.
1: 티나도 돈이 되잖아. 다디 기란 게 가라 루비 찍다 죽이다 봐. 딕스 가래다. 장 디가 장고 예비.
0: 장고 예비.
1: 그래서 그래서. 다 되는 게 림시 림시야. 그래. 나도 또 틀어 주듯잖아. 아니, 이만 저기 로벌 동안.
0: 워리 로벌.
1: 로벌게도 좀 로고기 그래. 다 와장기 루비기
0: 직접적으로 그래서 자 추치르 와기라 다 조디 그래서 알레니아 어 그래서 조디 자더 와 디네 그래서 답이 짐바데비나 고디 보아만 보여 봐 저발 보아데 망보체 엔피게 예가와 저와 보아디 딘데지 고능 주지 오르바 아 디네 그래서는 지르다야지 다 디네 그래서 쇼디 딱 잡는 차샤비나 차자야 들 와기라 차디 단데 gelak sungya han da dim de sei fan yin sa. De nam ge ha wo yis. De de ro wa gelak nyen ge de. Ta nyen ge
1: mang che ge nyen ge
0: ye. Wo de po mang shu ji ge ro wa gelak. Ta nam ge do cha ba shi ge ne nam sa sei fan yin sa de ge ro wa. Ta de ne gelak sungya han da de HLA B ni sa dun sa de. Ta de zo ji ge ro wa de nan.
1: Ta de ge ra dan de ki ta che chimu suwa ri bi ge mo ne she na ta chang shi ji ru yin sa wo ra.
0: Je je je.
1: Ni na ge ta ge ro ko zo ta che che yu ne me na ri de wa de ta ge wa re. De ta che che ge ja ge gup ju su ji ta de ne je mo
0: bo yi. Ne ha wo ra.
1: Ta de ge ra ge na zo re sa ge. Ta ge ja ge da ma ma ri yi ne ge ra ge ja gup ju na li du ta ma ta ji ta ge ta re shi ra yo ma ru ba.
0: Le se le se.
1: Di ge me ge e ne ge ra nga zo ge ta da cha ge ta che de wo de ya re.
0: Le le se le se.
1: Ta yu du za la nga zo zo de ge ra ta bi lu suwa ri bi ge ta ta long wa gyu yu gu na ta yu du ta na ta ko ne ta de ge cha ta mo yin go ro wa.
0: Re re
1: re. Nga zo ge ta ju. 제대로 찍다 이거 봐.
0: 뭐지?
1: 근데 이게 그래 다 뒤나게 가면 저기 형대 다 제대로 찍다 치다 찍는 거 저거를 별로 소화리 비 믹스기 캐주 되게 돼. 네가 되나 갔다. 난 되게 형대 다 제대로 냠 냠돌 다 그래. 초 요네. 초도 이런 식이 있다. 나한테 찍다 이거 되잖아. 신의 기타. 내가 된 거네 그 제나. 전 가부터 되 믹스기 되게 게 말해.
0: 아네 러슬러스. 러슬러스. 근데 그래서 로그 찍다 줘 봐야겠다. 되게 딱 그래서 초 요네 찍대 제 입이나 아 나한테 다 줘 주고 그러라. 러슬러스. 디네 양 길라 근데 쉬어 디니. 딱 나즈디다 그래서 너니치 왜기 네시 요르 봐. 주네 먹고 줘 봐야겠다.
1: 그냥
0: 가르가르 유나겠다.
1: 오 다디 나즈디나 너니치 왜 나즈다 축체지 나즈 니어다.
0: 아 레스.
1: 맞아 남 규기 가래 전부 맞듯이.
0: 전부. 어 레스. 전부
1: 레스. 전부 나게 전부 맞듯이 거래.
0: 아 레스.
1: 다디는 너니치 왔을 때 다 찍 정중도 얘는 아주 그래 옛날에 특시되게 나서 먹고 싶었던 거래.
0: 아, 네, 그래서.
1: 눈에 신이 끼는 게 그래 옛날 특시래 나서 땅에 떠게 레들래 이는 양 크게 그래다 정중도 이게 그래 개지들이 나서 땅에 지진에 무엇보다 라소 비디 그래 최고 최고 된지 지던 게 용건 버리.
0: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얘기라.
1: 되지 그래.
0: 그래
1: 그래 내다 겪고 내 그래.
0: 어,
1: 그래. 나 되는 게 그래 즉 아주 이게 자다 추대다 다유되잖아.
0: 어,
1: 나 대조 저주도 다 유도잖아. 미세기 그래 정외기 딱 대조 쇼치 보시 붙어요.
0: 어, 러스러스.
1: 네 그래. 정동대 나서네. 되네기 등상가 그래 다. 저기야. 즉 진로 소화를 위해 내 다음에 시 정대 다제 동아.
0: 어, 정대 다제.
1: 정대 다제도 다 유도잖아. 배도 준비되 있는 다 갖고 정동대 있는 정비 정동기 다 차나기 다제도 야 배도 그래. 예, 내제모 용으로.
0: 어, 제제제.
1: 디제제. 네. 예, 그래. 먼저 기타. 아, 정동기 내시 뒤도 차샤시잖아. 다 구조 디스 뭐죠 되는 디스 대여서 그렇죠.
0: 어, 됐어.
1: 이내 안 가래고 정중들이 요아랑 쇼파 다 토리는 졸라 디스 렌데베 나와야
0: 되는데. 어, 됐어.
1: 쇼치 뭐 가래 이거 저기 단다 은이기 공도 쇼.
0: 롱네 싱레. 롱네
1: 싱레는 시기 때 되게 쇼치 못 되게.
0: 매 봐.
1: 명 뭔가 말해.
0: 매 봐. 어, 됐어. 됐어.
1: 나서 어디 가래 정중들이 저 세시대 좀 나서 쏟다 걸어.
0: 어, 그래. 세대
1: 대인지래.
0: 됐어.
1: 개발 최초도 세시 나서 옛날 세시 나서 된 걸어.
0: 제 제.
1: 나 저기 롱네 싱레도 붙여 쓰는 다 가래.
0: 계제다
1: 계제 어 그래 그래 이게 내단 터내지 화장기 다 그래 되는데 그러지 그래
0: 라즈라 세기라
1: 이 그래 정중다 되지 그래 너서
0: 정중도 있다 너 녀치 오지 그래 와기라
1: 되지래
0: 라즈라 세 뒤네 돈 팀이 간도 녀시 유나기라
1: 뒤네 기다 가족이 남 뒤기 근도 시에 되게 괜찮 말게 해서 되지
0: 아
1: 라즈 괜찮게 나서도
0: 괜찮게
1: 나서도 여비 얘나다 어 기반 나서던 거리
0: 어
1: 라즈 뒤네 기기야 그래 거기 내다 돼서 잡으러 줘 그래 기반 나서 야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나도 또 부시보다 안 봐 유인도잖아 야 가시 그래 기구민시 신다래 애들이 잡아주지 저다
0: 그래서
1: 그래 지기 기구만시 지지 뱉다 그래 랜댕 애들이 내다 먹 그래 이나야 하고도 거기 가래 개발하지 가래 여러분 만족이 된다 캐나 바게 캐나게 나타도 있나 계속 얘대로 와
0: 월이
1: 얘대로 와
0: 제일이라
1: 회식이래 나도 그래 뭐 뭐 말해 던게 말해 나도 나요 달롱네 신리들 아니야 얘대로 와
0: 월이
1: 나도 별로
0: 배랑이 얘도 좀 봐.
1: 되게 미세기 개발 시보래.
0: 어, 됐어.
1: 되게 개발요. 되게 당 아주 기타다. 저주대 저 다유도 잖아 이게 미세기 그래. 라라 소소기 내시기 내다. 다 저주대 좀 뭐 용고래. 되게 미세기 개발요.
0: 됐어.
1: 예, 다가 능신기다. 형대 다제도 저 다유도 잖아다. 가가리. 다디가 형대 다제다. 저 저주대 저 다유도 잖아다. 민아도 친내 능신 따고 와.
0: 저
1: 다유도 잖아 미세기 다 저 그래. 논이 지부요 말해.
0: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1: 내시 때 나중에 나이 유배나 루네 시리이나 그런 예도 예도 주고 말다.
0: 어, 그래서.

0: 제대로 가래 캐나 바르게 되는 녀대도 사나다 맞은 냄비 매주지도 사나 토마르가 녀대 시에서 녀도 접사리 녀대도 사나다 회식이
1: 좋아라
0: 어디 가래다 맞으기 에 냄비다 조절하다 하고 대치를 되리 다 데미지다 미자다 더발 가래 직딱제 제시 동안 이게 미메다 그러와 다들 채널 미시기 미세기 개발시 되기 가래 소소소소 소소소기 내다다 되 가래 미세기 다 여와체요 디스 드린 치부슈네야 가래 녀로
2: 다 내도 주도 원내시나 다 내시도 또 차시나 치료 소화리비 이게 다나 그래 내무 증거리 치고리 다 단다 소지 그래 진행 그래 니 공도 쉬우는 시 내시도 두도 도 진행 내시 하장기 그래 다 상다 동화 되리마 니네 면주기 편제 신도 내 셴바이마 다 이내가 저기 그래 별로 소화리비 원내시나 아 디다 믹세기 개주유대바 다 단다 내도기 면주 제비 규리나 믹세기 다 그래 뉴트에 내시 된다 이봐 디게 메게 다 아주 그 그래 다 루니 싱링 디나 아 아주 기다 아 별로 소화리 비 통라
1: 믹세기 면주
2: 제젠 다 내시 타기 좀 망고 시고리 어 레스타 투 디 그래 다
1: 타기 다 상다
2: 라는데 동동 거 되다 걔는 낫 동에 내시 내다 되게로 내다 어디 내다 되게 벳 차상 거라 그래 다 메버 차
1: 메버 차제
2: 다 걔는 내다 되 매는 걔랑 기
1: 소브나 내시
2: 가르 두스 전에 만나는데 아니 제제 아주 기다 디 로아지로 와 제제 디 인도잖아 다 디 그래 주도 되시고 되잖아 다 세주 면제스
1: 세주 면제
2: 소마르 가래 세공기 돈에다
1: 어르세
2: 면제 시고로
1: 제제
2: 그래 예 니버디라 그래
1: 주요람 돈이 주요.
2: 숨어디 있는 거라 맹이 돈이 주.
1: 맹 돈이 주.
2: 시부디 있는 디가라 주고 그러더라. 안 저기 있다 가서 그랬으나 제게
1: 제게 돈이 주요.
2: 나도 이 주요 거의 그러니까 주도 잡들 쇼고도 좀 통만이 그래. 자도인데 손 고고로 와.
1: 나
2: 저기 별로 소화를 비기 그래. 타냐 나는 수주시 고래. 수주 있다 그래.
1: 수주.
2: 어, 다 문에 이제 면주도 제고 비 자도인 줘로 와. 자도인 딜 시지.
1: 아, 네.
2: 자도인 딜 시지 면주 치고 고로 와. 다 칠로 소화를 비기 단다. 내시 되기 롱기 규기 지금 누구야?
1: 어, 규기.
2: 하고 그 내다 디스고도 거기 단다 소지 단다
1: 세 하고 문도
2: 세 죽이면
1: 또 어 레스 레스
2: 단 아주 비로 소화리 비 폐지는 알아는 게 삼로 짓단 윤도 잖아 어 누가 야고 된데 퇴 디 가르레 삼삼로 이제 직삼로 당으로 와
1: 제제제
2: 근데 가르에 삼삼 삼던 되잖아 만조에 되는 기 가르 있다 교육이 쉬우나 교견데 하장 게 세부터 하셔 어 세부터 하셔
1: 세부터
2: 교견데 세부터 되잖아 다 교대 인도 잖아 제부디 디 뭐 땡기로 와
1: 제제
2: 아니 교대 주도 잖아 제부디 매버 차로
1: 워질라
2: 디기 딘데지 면조 삼삼르지 제제 아니 토마르 그래 다 가족이 소주로 와 따자든디 면조 따든디 나로 저 그래 롱기 좋아님교다
1: 어
2: 포기하기 면조 소지 포기하기 면조 소지 배경기 비노 가래 시도 지교 다음에 시기 가래 추수기 묘지 전에 르보다 아니 자가르기 면조 지 디기 가래 따든 쪼로 순지지 아니 니고아들 그래 수도 뭐 로다
1: 수도
2: 뭐 되나 나 가서 그랬네 세기 저거 토마르디 토마르디 세기 저거 되잖아 다 남기 그래 졸라 중 너 양원기 세리들이 되고 거야.
1: 러스러스해기라.
2: 민규기 세시든 또 동문은 조가래다 섹세든지
1: 뜨고 있나.
2: 조가오든지 많이 봐.
1: 응 러스.
2: 양가래 닝부 슈치 부셔버든지 많이 봐.
1: 러스.
2: 어 장모든지 많이 봐. 다가래 어 세준영배 선물을.
1: 제제.
2: 진짜 이게 다가래 에 저기 뒤가래 칼라디오 또 찍. 어 대고고요 봐.
1: 레슬레슬.
2: 다 전남기 터는 시에잖아. 내가 서울에서는 다 디스카레다. 되게 공도 쉬우는 시 조기 장화 인도잖아. 다 디스카라 조주시.
1: 어 조주시.
2: 아마도 그래다 디스카레. 기부이마다 그래 지금
1: 주. 이게 구류다 돼서.
2: 어 구류된도.
1: 대부요 봐.
2: 그래다 장화 이거 주기에 되는 여봐. 다 계속 그래 이동만 이렇게 구류로 와. 다들 그래 구유 기부된도 주나. 얘는 그래 맞아. 룽기 나서도 좀 망치고라 그래. 다 되는 게 소.
1: 다 생각하다 봐
2: 기부고라. 커도시에는 생각 구양이야.
1: 구양이야 진짜 봐.
2: 이만아 그래다. 디스 그래. 조에네.
1: 조에네.
2: 정말 되는 거야. 씨 부시 못 되게 매마.
1: 맞아.
2: 뭐지 제가 그래. 딕 대들이. 딜레기 그래다. 전란 딜레.
1: 응.
2: 되는 매게 저거 그때 된다가 저기 매마 뭐지. 서베틀라다 매가 아가 송다 삼노다. 딱 그래. 딱는 시 이게 아가 집도 배경 중앙 장주 수도 아가 니슈 라서 받다 해고. 요래.
1: 나슬라스
2: 단닝베드스 데리 틱스 가라 포게게 메드 소고도 달스 니기다 다루 고 좁게 고유 좁게 라소고 당능 시기다 센루 니기 와딘데 담 메주기 메딘데
1: 아 요네
2: 라스 당능 시기야 비교 좀 추스기 메주 제든데 다 데리 두서 왕이야 데리 시브지야 아 데가레 유샤 나삼사르 좀
1: 라슬라스 에키라 노로
2: 데리 다 데니게 나다 닝고 자자 제기 조 고도 다 제기 조도 잔랑 아주 단다 별로 소화리 비 미세기 개조 여부 때문에 주부 집기 들이
1: 주부
2: 주부 집지 다 그래 주부 뒤내기 그래 롱자야
1: 나
2: 주된 때도 배제를 된다 집을

0: 시리 디 제조 가래다 내시디기 내다디 용수 시윤도잖아 양 안 줄 거래 좀 겹제제 내시디 라 민당 와 그래 면주 제다 그래 정말 당보 근데 이 바로 와
1: 바로
0: 근데 이 봐 타마 근데 이 봐 다 지금 정말 내다 내시기 그래 너 수주에 바로 그래 죽이다 다 그래 내가 저 리보다 자갈기 너 수주 타마 그래 내시디 만다이 기타 응원 거지
1: 와
0: 딘제 기타 그래 tamla jige jige jige de na de mixe ki kejun de ki jubo jige de
1: long
0: chu se jeju da kare do jong jong jong se de wa tin de ki da me ju jige da an tama tama de ge ge ge go she bu go go ja wa mo gyeonja se de sana da pe ya ti jong jong se de sana pe ti sha ju se de ma da pe ge mixe ki me ju de me ba de de
1: wa
0: tin de se je da se ju me ji ge do du re ji wa tin de ji re sha da
1: la se la se da kare su na ane si sudo bune cha sha bune ta ju de bune cha shan zu ta ka rason se ji mian ru wal ta de ge ka rason zu je de ge kyo yo ne an ka rason bi ge ji men ju shu wa ru wa ge la la zi la se ta ge la yan de ji di zo wo ru sha ge la ta ne si de ya ta bi ge ji cho we na lo li ya to na che wo ya ta on guo qia zhe ma le
0: ta
1: de ya di ka ru yin ji mi ji ge gan xin de che we ne dun shi ru wa go ne si de ma bo ya di
0: wa
1: di gan li ya su su che bi na an ji de ge gan ge yo ma ru wa de ge
0: ge
1: 그래
0: ペミスギタネシテゾ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ゴン 나왔던 말
1: Zela.
0: Tia ta ta na ka su pobuti ma zukare ne si tori du ta la ta ti kare chojo si che do kore. Ti ma che ba la. Ani kya ta ba. Sa ta ka nang si yan ka se pe tu shokpa ni kon ta su pe po duk se lu de ne. Yan bo lu zi de ne ro.
1: Zela.
0: Ti je mi ba.
1: Lu ze shu che ta.
0: Zi de tu de ne.
1: Sun zin che.
0: Se da ne ba. Ti ni ji kare chodo chodo ge yu na. Ta ni mu je no chodo ge ne so su le ju na. Chodo ka tu chi do ba. Chodo ni su chi do ba. Lu jun chodo ni su chi ro.
1: Zela.
0: Ani shi na ta zu. 지금마다 왜 차다 저도 계제 걸어 그래 도발 직 교실로 야지 맞이 때나 한테 저기 그래 배대 따다 대고 와 말이야
1: 뒤도 그래 차 계제 걸어
0: 다 저도 그래 세주도 걸어 이소제 계제 걸어
1: 레스 얘기
0: 전한 뒤는 배 저주 제디
1: 저주 제디
0: 저주
1: 세주 제
0: 직 저주 제디 니네 그래 다 배대 쇼치 묘기 그래 잘난 집부터 이제
1: 지금
0: 시비 이번
1: 뭐
0: 기야
1: 这个兄弟做这不家伙吧？是是是，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

0: 面巴桑布卡德勒恰尔孙让其写句帮浪去醒茶所借灭了堂位颠巴起抵达旅行地位起么银过年里平静龙天年轻里空陪给龙天起盘南民康西别跌堂路去里前了母体土苦与不休
1: 뭐다양한권위면디키시다
2: 바라면디튜즈유제로치스두기디레게면사브스뇨가친구
1: 키란즈슈누디조준중치야제신금인도니딱바서그유개치가말이
2: 오지바라튜즈유베면치비는페유마튼바마세면치치야레튜쇼친제미수시디타르뇌케수지다
3: 메기피뉴튜가세볼시블레 퇴수의 유배 수면 취미 중

0: Central Linke, Tatin Giluta, Saga, Chonanje, Jupta Sumki, Torambe, Yune Rishuken, Sumju Sopsi, Chajin in Din Chevgu, Jesum Zulin, Tujali Jisunsha, Tatin Gi Zulin Nang, Jungu Pugu, Turim, Nandin Lulinki, Yungzinta, Purigbe, Liri Chile Kevata, Kiwanle Jube, Zulin Ulin Zumi, Torambe, Yunegi, Yiguta, Jesum Zulin Gabbe, Jiulam Luki, Dimbibla, Zisun Nebushudi, Zulin Gabbe, Tusuta, Zulin Gabbe, Kurim, Gachang Jidurki, Tsisije, Jigur Sube, Gurim Shibu, Tsendin Sunita, Yongja Changdin Siyu. Timin Jungu Pugu, Turim Nandin Lulinki, Jesum Chidanki, Lubcenta, Simju Chesir, Simju Suchigi, Chichita, Dentun Seji Jolinso, Chevgu, Lomeri Shung Simju Ta, Jesum Chida, Dentun Seji Jigi, Nubusokun Chebar, Penje Unse Tubu Tuyu, Jesum Zulin Ulinki, Jedim Ulinki, Wodri Cheva Sibuina. 各地 토란비 윤내 리슈치 켄키 로튼 제송 티다 카창 딘비 뷔세탕 리슝기 체시 리베슝루기 딘체 동외타 송지 체버소 초컨지 테네 무세 퇴비 리슈친 유진 토란비 윤내 리슈치 켄키 퇴구이 차지 딘디 체바마세 쥐린갸베 규림낭 게세기 딘체 십차탕 렌디갸 카세웨 대가 유베 제딤 우렌키 딘조 첨부토뷰 Central Linke, Long Ring, Puggy, Chongdule Chiba, Chichungi Hazam, Dim Don Chesha, Samla Tigorki, Nang Tushipcha, Denzil Hundrulane, Linkis Hongo Jinangri.
1: Ni tu, Sarkube, Purangyung, Denwi Zinzubune, Sido Chebar Singna, Long Ayrin, Hunjungi, Chongzur Singne, Minang Akdonta, Gokur Singne, Siju Lakdara Tayungi, Nadim Matuki, Naktu Siju Lakdar Chene, Zongtan Churinbe, Nashun Lejiba, Pujung Sumje Tunjutamdi, Chongdule Dunki, Chichibu Winki, Gankur to Jukti, 현종용기 종탄 종결탄 추 창마르 켜바탄 림지겜나 종두 레지바 최중이탄 족동 딤동체네 현종기 종조단 디귀카라 자두체이바리 롱아이린 림지겜나 종조림비의 퇴내족주 남장카 된동이제 둔치통아 이토 인슈피와타 종두 레둔라 조선고르 통주로 죽숨당네 참두 아왕루타 넥주 가디소 노래 튼제린다 고로 최동연 신비 니진켈레 되유 종두 레지바 제제학점기 총습기 제종 야구탄 튼제 야구 연주를 캔단 진접어 체내 총주 숨결 학점기 냠디 변조기 중군서버타 총종 앞결 학점기 냠디 변조를 용법 고로칭아 양미신반에 고로칭아 연파라 파로아라 로람 체바리 딩리 용고 케이세탄 케이세 제준치리 총대 레디루가 조기 줍든기 체마라 용고 케이세루가 쇠네 망초 치줍실 학점 내부 규지 체바타 고르단 답디 강바 치시게바 응소 치결 학점 고림 겹디 뉴스팀베 로티랑라 대강 사바라 포토비 미제 응준으로 차지 두슈 레케피 롱아이링 총대 레든키 지게 분이 치겐 트위기 미초치리지 권에 섬이나 게림 바와타 총대 레지베 트위기 미치숨단 솜동키 제십 등조 표준 림바라 땡키 제바 미치니 학점 권에 섬이나 게림 바와 표준 총대 레지바 숨결 학점 상당 통대기 구디 생각 카 사바라 추바소레 전탕의 신내 레지바 거주타 레지르 신내 등조 제베 미주기 등조 세보 나로의 응유 생랭제 변조 남초의 다가체외 님으로 깽캄기 신당래 링내 요거기 작당 철도바 중사 잠라 디고르기 능둔십자 덴진 함을라니 렌제 초로 모드넹그리
0: 센조링케 니도니 서초르 강조나총 내초 하사시베 링내 다 요거 퇴친디 남초의 다가체외 제고 토저리 지총도 제고비유토 준수도니 대부를 초지도지시 대수임니 남초 제시 칠링키 투모모인베 차도의 진종디 태무자외 입기 차도래 총화시지 살구베 시도 총화시나 진능아바 리빈신 총외기 탈그링키 슈기유베 투모모인베 사퇴정총 진종티라 사내티게 망초기 탈크치와시 비기유 탈크치외 퇴치니 남초 로지키 이왕 초수기 유골 퇴치시지 Nirishin Tugu Sandu Jowe Jimju Chagin Ta Solung Kodun Jigui Namang Shagdu Damga Jeli Yugo Wa Ngarwe Mangbu Namsol Gyuni Satu Targachiwe Zegu So Tumu Mayinbe Mangsui Rinne Nyamlin Chintu Chigiyu Nido Nisachu Lu Ngaji Kungsin Rin Namsu Zinjong Kuiki Guzin Ta Sikorki Yungpo Gorchi Gyatang Shibju Simbati Tusongbali Gyatcha Shibju Shibshi Ta Chengchong Gye Paryu Nidong Jo Gelor, Namsui Jinjong Kuitu, Soke Dambi, Chitun Juji Chajubine, Sakun Sishun Tang, Rengung An Jitu Chedi, Genkam Diwe Kuigi, Tudu Gatan Jumi Dun Tang, Jutu Sumjusoji, Nigub Chung.

0: 간단히 비징키 추즈 쥐시 닥다지.
1: 디카르니
2: 니
1: 배정 롱치 년칭 예궁 배게 롱치 이
0: 간단히 윤투 셰치 레체 편종 셰자 셰바 동규 투츠리
3: 편종 셰자 멜로동차 도마니웨 사투 징네 두지 두차
4: 편종 셰자 릭숑 케왕 도미 닝쥐 레 총비 시르비 송규
3: 편종 셰자
5: 생겨나부터 군감사 나나서 편종 시에르 시비에 지리리 전화 신제 총원을 거루치 마팅리리 전기 소정 슈키에 된전의 부인 다디링키 편종 시에르 시비에 균투 지리리 전화 편종리 대행소 셴마담기에 정보보 기해진 겐편소자 지나 딘디 주유 겐편소자 지나니 편종리 대행소기 주시 셴마타 편종 셴마담 팀소기 주시 통기 신는 그유 콩키 로마진 셴마담타 좀리 사르좀기 차리 나와라 나치소 군주타 존재니딘키 규제내 튐비 천년 도바타 셴마담타 소미릭사르톰키 잠차 개용 청년 미리키 다조 작가소 작가만 부통령규 광기 첩준 잠쟁문의 시비나 괴조 담링 파고난 기능메타 인외 김비자 강지 보니 조닝 소타 담지 되거 통디 문제 첩진 럽세 나고라 시티 미남 대반난기 괴담소유 생각나부터 Tirinkele tena gina kongki kante jingliya shimdamki gyudzeisik yumita shimdamki nangsi ka ngodyo nanggyu. Taka nangshin kante jingliya gudu tamling sik yumita gudu tamling pyoliya kante tar yumi. Tinei na gudu tamling ta tamji duga liya cheba kar yumita. Tinege jizo to liya pinu kari tungi yumi kone cheri nanggishi.
6: Tangguze kante resi na tari nganzu sheya di na shimdamki nanggyo re. Ta tangguze ale shimdam sire 치저바 어디 근데지 이마이 딜레 디셰 있게 보고도가 셴마 담센데 간저 가자데 셰브데 셴마 담세 마디나 파르키 세지라 슈버바 파르키 세지라 슈디 디셰에 여바 담에 여바 딘데게 낭데지리 다 간저 안데 셴마 담생게 치티하 고거래데 근데지 간저 리제게 넘버 망고지 셴마 담라 취메디 다 제당 심주 지년다 딘데게 마다 진나 하마고 배서 없다지리 간제 디치디자마 남규 통제수 규루에 리제기 남자 망부직 셴마담게 콩수 추거리스 다디나 두스망 어제첸 슈베이나 리제기 남바 카주담지 셴마담게 나로 주도안 다 당고디 가려세나 중데 중루 중데 중루 신예디 간제 다 신세리 아다 중디 가려세나 로규셰야여바 로구야여바 하잔년부여바 디라이는 중스이르바 다 중디 셰베 Kurim nalo la dum la dum lu siyori. Dum lu yudu zamba di xiebe rikze namdan di la kare se na xiebe kengxi na ya lu lin ya yue ba. O dinde cheche di la yin na lu sikiri. Jirna di namdan te kare se dum da dum lu sikiri ba. Ta di kare se na chi ngamyo kebki ta yege matar ke kongge xiema dam ke rikjiri. Pe la yege chung sa che le ene kente re se na ya di dum di xiege yore ba. O dinde cheche chi ngarab ke ta
7: 谢曼他们跟狼狮子的，他的肯定是几个人生呢？谢就咱们别的，不过了谢呀，也蛮能没骗住谢呀。我今天谢就，他爷妈跟的团结女婿了，前两天做年纪要嘛的，龙井要嘛的，他没得没怕给怕住个，人家别的肯定几个人生呢，就老要嘛的吧。我第七就咱们你们空了一年扎，才没空了一年扎，能没他们入不入手的？米干白不过谢，也能没骗住。 中些些，第零年个错的被告的，他的对于呢中的哈长特级情报的，看也是那个俺都群主干了的，他没给了不少哈古古了吧？肯定是个啥子呢？中些年龄呢，中了了，中些六八几的，中月老么看起要的，我个个个的是认得要的，这些就是什么亲爱的那不一呢？亲爱的中些年月吧，我顶这几月吧？这才不存过了吧？我顶这有的拉了顶这个的是呀，他的肯定是啥子呢？
6: 좀디시에체 파수고 베레디체 디네 디두 강게 미남게 까짜시에바다 레퍼 두베 누베디 시부조리 오 카이에서는 좀 신예디 시에베 고림라 가라서는 좀디 직내 찍어 규유튼 시에디 좀 딱다 대그 말이 딱다 못해도 컨데레서는
7: 야디가라카뇌여바뇌베게바여바강달눈주포르죠여르눈주포르죠규림나로라좀디퇴고창으로조야녀로조야어딘데여르어디인디미스삼로당야그뇌바디시부여르케카세디시부죠르단단능시간소베디년제라라카두스테블레미상마가챵셰야디뇽뇽시부지르바디인디삼바레바주야그뇌바디에녀마능시요마레 레버주야르바디카레스네마도도강가 망저 중심에 간다. 막다른 시에주디 조치셔리 나라네 시에자. 다디르 루주링면알 윤디다 칸뇌 체병에 더기 시에브는 시리 어딘데 체제 윤도에 두고 얼바 미지기 시에주 담바 야 딱딱 걸어 드마레 야 지기 시에주 담바 딕드 틱드 드마레 야 낭저네 체제 어딘데 드마레 다디나 막다 걸어라네 다르 용교지리 어다 디 루주링면알 칸뇌 체베 자 야 마티버 딘데 용거레 비샤샤나 간저 윤도 걸어 아구든베 좀미네다 니주상베 좀미네다 다 동저이나 가래서나 나도라라 제베 좀리 나도알 제법마다 디 제르타네 슈레 이도르 거네 두릅 제법마다 당고 이도르 요 말이 다 디콘게 서좀 가다 낭세네 시에비네 서좀 여러바 디좀 여러바 답자그 좀 여러바 집에 좀 여러바 낭데데 하장 자지 뭐 디지 제르탄 자치슈 데리 제르탄게 얘기 심바 이네레 학바르도 얘기 마시메 잉모데 딘데 나라도 멍구저리 학바르도 부고를 시에르바 부고 준주를 시에주 잠바 나도 저르 시거리 다 니베데 가라스나 이도 좀리 이도 좀디 다 근데 지다 시그라서나 베자나 근주 나라로 코베디 저르 제베 근주 나라로 예베 좀인데리 디네 바데 자갈레 타르체 이니 자갈레 투 이도로 규제 근주나로 코여버딘데리 간세 데디 잡아 넘규 카르레 생게게 잡아 망고 저르바 온디레 야 베르나 디셔나 저자 노상고 중 소기니메 중 체메 군데 좀 좋아상메 좀 루루운데 제제모마 세야타 여르바 어 돈조 강가 이나 이도로 코여버시지리 돈조 베제다 이게 나로려리 이게 나로르체 이게라 슝다야 여바 디네 야 더긴 시에버는 시 양악도네 마 괴죄체바 시제디 잡아 이도로 여봐 어딘 데지를 가르시거든요 이도 좀 시거래 다 숨바디 가라야서나 야 루규 좀 여래 루규 좀 더도 가르나 뎁뎁게 나와 루규 좀 빼나셔서 뎁뎁 건 뭐 이내래 야연 뎁뎁 마 뭐 이내래 지기 개멸로 야 이내래 개배 가도 이내래 미래배 굴루 이내래 어 던저 나라로 커베 좀 줘봐 어디 나라로 루규 좀 줘 던저 나라로 가려야 미네 슈규 여래 예수 금식이 좀 써요래 랑타만 루베 주미네레 디미기 양 미네거르 주미네레 유도 윤덴 건베 남다서 어딘데기 남데 쪼르딘베 유데기 남바지베바지라 어디라 가르세요라서나 루규기 좀 시거리 시버디 컨데레스나 야 남다르당 똑주요레 다 디게데 가려야스나 계진 담바남게 똑주디 신도 망버레 디니야 현다가인데 똑주의 남다티 점주 잡아야할 때, 양 점주도 개발해야 할 때, 가야할세나, 뒤는 의욕 미상, 된다 좋을 체니 티베이나, 어디로 독주다, 남다시고, 양 뒤 점주 능식이 뺏디 강가 독수 체제, 티교인데 말이, 두대 넘배토하라이나, 독수 요를 때, 양 조치쇼디 미다 된디, 오다인바, 어딘데이지, 다 뒤태로 좋을디 근데라세나, 미라대배 남다리이네다, 탕동제배 남다리이네다, 두림벤드데 남다르 이네자 갈런 독주 이네자 오다 돈조 가라스네 릭티를 두고리 이도로 커봐 어딘데를 두고리 다디 안다 시에마 담그 낭도인 찍리
3: 헤기 시리라 균은낭스 반낭지 카디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이거네 때도 잡아 지제간데 냐마냐가 멜롱간데 겐데 딘데기 이 멋진 봐. 어 남바딘데 제제 별랑게 냐가게 디 제조여 봐. 어 딘데지 얼어 봐. 어디 땅디나 고르지리. 다디네 슈고한데 능댕기 생게 추루 별라 달살에 슈루 고르디 갈사더라 고르디나 추루 제다 제베 디네 남바지라 침벌어 봐. 락바르도 거규기 라진이나 마바로 자와 미래레바 싸게 거규기 최고쳐도 고르디 하장게 덜접 침벌해 미래레베 고르 안돼 하고 그러봐 미래레베 고르 대비해 열어봐 어디게가 안가 고르게 저래 다 뒤로 당여리 다 뒤네 뒤제제 뒤네 덜접 치슈도 걸어 주고라서는 뒤로 쭉아 잡나 당여 히루게 애네 뒤 미래레베 고르디 리티 나무봐 리티 나제 대블라 거 용지도 잡아 뒤 추루 줍다 가라 하장게 덜접 침벌 중벌이 줍다 가라 두 침벌 중제 애네 줍다 가가 나로로 고르 남단디 매디 장래 대버딘데 중벌봐 디네 디응게 추루 줍다 직제 망저가 이제 고르디 디거봐 다 디체제 망저 직다 추루 남된게 고르 어두세 가니요리 다 디네 슈구데 딘데 제제 대자한테 주로 줍다 가라 쥐 땅야 줘봐 쥐 땅야 그 땅 뒤에 갈래서 고르기 남바로 봐라 어 딘데스 제제 겹윤 거리 슈라 디 낭저디 디 컨데레스나 야 안다간저 리제 남바 제제 양 고르기 제제 트비아 요리 락바 딘데 드루마키 티부키 어두스 트비아 제제 땅디 가라서 고르진 땅제 어 딘데 제제 리제 남바 지레 제제 두 트비아 요리 세만 담게 낭신이 버시 다 숨바디 가라서나 되바 세바리 대바 세바 세야디 벽의 수규 나라라 다 띵지 가라 다 대바 세바디 지야디 가장 겹친 부지들이 락바르도 충세 띵지 가라 대바 세바디 제수의 시부지 얼마 대바 세바 칭아 진예가 근데 미딘데 요리 어 가대부제 딘데제 이거에 약점 유해봐 어 딘데제 다디 근데서에서나 대바 세바 제부들한테 가라서 그 대바 다야르바 대바 다야 인도잠바 디 근데제로 땜데 뚝추보다 당고 막발라 떼바당야 나말라 떼바당야 빠발 떼바당야 아말라 떼바당야 게르솔라 떼바당야 이네 강발라 떼바당야 긍배 낭세라 제비네 낭게 가와이네 가와데 떼바당야 야 두게 될려보다 두게 세기 세기 야 두게를 떼바당야 야 다르죠 동으로 봐 다르죠로 떼바당야 야 긍배 나랄려보다 쪽스 통으로 봐 쪽들 때제 애네 쪽들 뒤에 디스를 투버리 쪽들 뒤 중에 통야염으로 유래 투버리 제제 뭐면서 경제 떼바장 등으로 봐 잘로 떼바당야 뒤네 주들 뒤에서 봐 건조여로 봐 어 건조서라 야 떼바당야 야나 뒤네시 떼바당 사별쇼라 마자랑 지디 카라스나 소화라 민두인당 진정을 유주서라 이거 꼴바라 떼바당야 리주서로 떼바당야 멍고지어리 안다 야 가직 등뒤다 봐 미지란랑 딘데 등거로 봐 야 그새 딘데 파등뒤다 봐 야 미래자다 야 미조 니자 체제 어 딘데 당야 이도가 셰징은의 셰든 다 뒤한다 가직이나 베디 셰징으로 땡기게 딘데 체제 직제레 주베 셰디 딘데 땡기요리 야 안다 디 이기기하고 유해봐 안다 리빠 김보 유해봐 딘데 테마라 람사 좀제 딘데 당야 동안 어다 돈저이네 집당의 룩디 카레스나 치제 룩제 찬용바 냥아 수규여바 일 주부여바 냥부여바 어딘데기 남바도가 떼바시야바 숨바지시 다 시바디라 카레스나 베스니야죠 베스니야디 근데레스나 다 디니 다 녜마 잠부 뒤럽네 다루와 딘데기 근데 얀 칭 낭아며 시에마담 그 리지레 동안 다 디 낭아며 갑라이나 카레다 머미나 마라 주급당 야만아 마네 제가 톱노 추 로용도 잡아 애니 딤디치야 딤디치의 문지도야 유르시다라 땅라치야 어딘데기 넘베터네 리야기 딘데기 지루시도가 어디 찍네 제자 나샤페일라 제야 어딘데치 야만아 머미 튼두 잡아 에펩기치야 딘데기 제야 그 리지레동아 근데가 뭐냐 저는 책도 숨제 공내 딘데기 다래 제마담 그 리치레 동안 다디 슈규 루규나라 컨데스 데브레스나 녜마이나 다와 추벌라 싱규 칼이나 원고 등뒤 잠바 총기나라 하잔 덜겹 침보요리 디 컨데스 제베 되잠난 게 견수의 소수 댐비 제제 어 제베 소수 싱크제 심머싱 게 딜라 대제 싱기 간기 치중을 대제 애니 디가라 디데 남의 먹제 집에 미체 디네 따체 디게디 저디 제제 제바소스 제공 제제 어딘데시 저디 제제 대응국 동안
어 전국주자 봐.

0: 바티 야미르 시에버발 어디로 튜줌스 그래 소소 나와 퇴제 소소 네 에미샨달 시에버바 어디로 튜줌스 그도와 타숨바데 컨데 요르스나 띠줌스 녀들바 때르네 뜸바 네마게 미 디게 강가 때르라 베바 슈르 베제 에니 컨데 슈르 슈르 소소 뜸제 야 때르네 수 뜸제 때르게 디 뜸베 익제디 글로야 주도와 어디로 띠줌스 그래 다디 제르단 강가 이게 신베 시에 그바 다 시부지 카라스는 저좀 신녀들이 저좀 신녀들 카라스는 야 잡법거리 잡법체 다디 멜론 줘봐 멜론데 뒤인데 주 멜론데 뒤인데 주체 멜론을 떼고 멜론디나라 다 기사 피규스 걸어 기사 페이지 좀디가 강가 통규어 쓰고 봐 디는 멜론지 매나 시신야 제요 말이 멜론디인지 민지 주고 봐 어디체다 디라 카르다 저좀 쓰고 다 디게디 나라라 제마 담게 잡고네 디 타랴요 말이 가에세나 좀디 시에거봐 야 좀 시에베 검제라 시에들린 거봐 시에 땅라이나 나가 커셔여봐 룽바 커셔라 에 멘다여리 어딘데 시체제 시기 시기 시에링기 링기 디르바 디르데한테 안서한데 시윤제기 민다바 제 가르세거리네 링좀 길셰스 거봐 切了的 셰브니로 切了는 切야 양디 切버봐 시에디 땡거봐 딘데스리 시에부터 가르서 좀디 시에거봐 다디 년부다 하자기 남바디 비숨 척벌이 다 녀마이나 가래스나 디나 망조 잠라 녀바마도 뉘시 딘데 그 가르디 토라이나 조야 중요 말바 다 뉘시 가르디 토라 예녀 당고 주술에서나 안조 시에마담 계제 두데라르바 두데라게 디제제 디 링조 기한디 뉘시야 가르디 토라 침버바 가르디 토라 침베마다 안조 게나샤니 즈블링 给卡地套了耶，地切不的，给土地那个大南北，嗯的，准备歇歇十年叫了吧，准备歇歇十年就按这土牛要的，下面去给这把对下面地它出这的蒙古西部的，下面地了出这西部古东啊了，在这个大切，今年呢就蒙古去参古东啊，新疆给布着蒙古去，下边给布着蒙古去，我西部去参古东啊，我地界的出不过的，俺那地。给土地那个人的项目定的就所有南边吧，所有南边人的出不着的地区就咱们还占个差不多西部端，我的个嘞西部重要的，多少对那些呢？他领主提前叫了，第一血糖血压越不低呢，下面咱们个难度就多高了。
1: 여기 시리라 중앙시 판낭지 카디
2: 여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타 주버디 가라야스나 lama mani singe lama mani singe di khare asena khande jila ina lama mani singe ore asena ta dina la la lama mani ge ande she ya di ya kiryan che ba she ya yue ba tin de lu gyu tu mi she ya yue ba tin de de ta dina la la lama mani singe ka ne sa di she ye gyu ri na la la mani yi tu jo ba o di gyu me la deng ge duan o di che de sa ma lama mani singe duan ki ko yin de sa ba she ne le ka se ge ore asena mani wa si Mani di zho qi shui le dung zai zi ling gu dung a. Kya ju zho di an da mani zhe ya di shi du zan ba. Ta shui ya ga nang du di kar ya si na ngan da ngan zu lhamu dhe gar ki chup shun gie zho rwa. Chimi gun de yi na, chui jie no san yi na, zhuwa san mu yi na, su gu ni ma yi na, nang so yu bu yi na, la sok ba. Tung su jang jia di lama mani ki nang du na lo xie go rwa. Ta di shi du zan ba kan zhe re si na, tang gu de xie nye ki. Sajia zi dham gurba, en zikbe tingla karina, tanga zi gyo gure, tanga zi ina lola, ande zhum tige di, nyedu tige kanga goyo rba, senje xingam ina xingam kanga goyo rba. O tiga, tiga yon caipa shula, shugu de de yunze bu, chepa bu, bu bu, o tingde che. Tine, tine, sosio ina di tiga za, sende kyun, sende kyun caipa shugo, tongzi tanga dunga, tongzi du dambada, eni nyenge tige ge danyari, goba lumbo goba xene le, tongzi du goba da, eni nyenge tige koro yung gurba. ऐने कंडे रहते ना सोसो शेन्ये दे अंदे दी जोरे लगभग जान्दा जोरे जान्दा जी चेचे ऐने जान्दा दी ठंगा दे ओ दिलो जुगी जुगी तो शेक दोगा ता दी डंग दी ना हजारी निम्बू योरे निम्बू चे जुम्दी कंगे कंगे तो शिन्से दार रुवा ओ दी चे मांग चेचे अंदे चोग नंग दो चेचे रुवा 어둔데시 이 시에거리 라마 많이 데 가래스나 다한다 시에 수라 안데간데 아실 하면 열어봐 아실 하면기 마베디나 라마 많이리 다지 토마 아실 하면 마달고 공라 가래스나 이 라마 많이들이 라마 많이데 미지라랑 독시에 망제 시야기디 저르체 봐 슈고티 수수법체 더갈법체 되네 아실 하면 접야지 독 충벌봐 다지 컨데스나 시야디 조치슈지 안다 그레시에 걸어서나 안다가 나마 많이 시행해디 림부기 양가를 생겨줘라 얘가 천조 생겨줘라 어디 사자드네 망슈직 시행 동안 디네 안다 후게 규라 망고 동안 이 시약 남바디니 야 릭더 말해 어 시약이 룰렌단다 디야 저금이 동안 저시 천조 생겨 안다 양가를 생겨 봐 안다 넘기 양가를 하면 섞어 지그러 봐 안다 벽을 하면 섞어 신앙으로 야자 지그러 봐 어디나 근데서 주물했으나 年满红色人家这些全都是应该给三家大家啦立即给输不了内容内地怎么办哎你三星家庆不要嘛的三星家庆不没地怎么办可这做其实的卡拉斯呢卡萨卡拉拉妈妈的鞋嘎住了吧拉妈妈的鞋就怎么忙起来却背了吧却就中个要的是个这些是龙不得却就中个钱的卡萨卡拉住就怎么办哎提了卡拉斯个了是呢这些全都是姐姐我却中个钱不是吧他拉妈妈那个空子了呀跟这次要的是 呀这些过嘛事情就是你多年用了那么慢的牌子多年牌子要了呀等于俺们这地方来俺们农民学校里面军队姐姐俺们先年人生要了吧我顶这姐姐多年要了但这些过嘛事情的他俺这了要不咱们多年民族啊他第一肯这次来是呢顶这些年的东西呢改变干了根本就是起一个东西根本就是过过西去 小人的个人的个人让他生家人的生家性感明白哎你呢过去都是过去就怎么哎这生家的情感归咱路就这些呀呀过怕那个的这些的呀的这些的这样的组织那样路就这些我听这是当的这边写个图案了我第一开始个人的这些过嘛是个人我第一人的那么慢的写不能写的卡萨卡了给把气节气我读写着他确实我是个人吧我听这是 姐姐那么慢的想念的了都是的做结果的穿的卡了都是重要的穿下西瓜的人家看这个人家那么的想念的这是个要是铁路了没找完慢的话工厂家了没找完慢的话人家车间了没找完慢的话没有个地基出来慢的话是我顶着接单个我顶着写水的话顶着写水卡里的是呢到底啥叫卡萨卡了的季节都是缺中了主要吧
3: 我去背了主要吧我顶着写着错啊接的不起我第一顶着是的那么慢的一年的这些过嘛一年的他当做特定书本能是阿七拉莫的马达的空了给南巴是吧他阿七拉莫的三对能年的书的是呢唐东接不吧唐东接不可能给人家中有的中热气十年的那是吧热气的时候也的能写给人家也蛮的教练顶着几个的
0: 地名了初中是一段，伢龙伯地当老了结巴结啊，主要吧。我顶这一切些，哎，地做群居些，伢地那了做些些蛮的教养的，蛮的教养些。哎，你宇宙看了都是地特别，应该能多把人家拍些死了些啊，或者是蛮的教养些，顶这一段。但地肯定是个人在，俺在唐东结巴中间了，俺在旁边边头听那些阿吉拉姆的蛮受控了，哎，你。 初中的时候呢，不是初中的时候呢，初中的别的，总是我去龙柏大个人了，差不多啊，差不多。哎，你学的龙柏大个人了，都是差不多，咱们龙柏要群居去，天天靠土地，看啥，先天地界做公园是吧？先天地界做公园，龙柏群居去，特色一家群居所在，地没地不切切，天天马陪着，哎，你老干过了陪中间了陪着，旁边平顶的，这都那些他们的都是主播的事。
3: 俺在看这，中日我去过了，顶着写过的。但在初中的呢，中日我去了，别的南北这里，他也吃过的。他第几吃不赢呢？别的根据点就天气老不的前面是的，也蛮那别的不的几老不的前面是的，清明时点吃不赢呢？初中的顶着吃不动啊。有一个说是六三的，俺弄不了顶着七十几个的。伢个些，今朝说是伢做电厂的，别着。 老百姓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
0: chi ma we teni soa gyobo yinpe mina dindegi soa se tangi yuzegi rikshiri bar. Oda dregar singe de karse na, dregar si siri zamba karse ge ora se na, tati shesu mangu towa nge tena dregar singe di dongba kaabu se gora, dongba kaabu kaya se na, dre singe di kumdre se gora, kumdre sarpo do se na, dongba sarpo do se gora, dre di karpo roba. Odi kare se na, nima temye tonto yina, dongba yina zamba chukuro ba, zamba chukuro kaabu se gora ba, di jigri. Tine dregar ge, Baadaga kaaburwa. Di kharayasana, jinayina kaabu di kharayasana, dimdi khajan sangbayinba. Nganzo pyoge nde, shinchok toane, shiebayina, kaabur zekdong jinyagi mili jindu, kaabu di khajan dimdi zikore. Dindasri, di kharayasana, dongba di kaabu zikore. Baadi bungbaigangla kagarwa, dadaki kagarwa. Dine drabosu, baadze drabosu bedi, oishob cheche sunjo jorwa. O dinde cheche, o dinde chi amdana lukurwa. O dinde sikiya yorwa. Tati kiche chabiyadi kandereyasena teba buya jangraba, chob sabashibu chawara, sheya yueba, chabiyya yueba. Odi che, tati dregaadi dundasi thongba ina hajanga demdre sangbol zikraba. Nganzo loosa tse jigi nyemula dregaadi kandereyasena nangso se gondrala chinche, ene minzi che che, o dindasi shekraba, o she che che, lamza demdre shibu zikche. Dile ma deba de dune chigmarba, o kente to lamsakura ele kada ziyo, dine di pobo di changjaya, dine nyemba dreya, o dinde chigurba. Dile lusala dinde sire, ya dimigi ya gengbe nalo dimde chiya, pana chungse dimde da dinde gala draga yungurba, kimsa chignalo dimde chigna draga di inchimiji dimde shuga yungurba, o dinde re. E langala tuba inne draga di. Khajangi dila zikiri, dimdegi namba zila zikiri, draga thungna, yago shivu chung, dimdegi yago shivu chung, draga thung sikiri bala. Ta di namba zi khara se na, ta doiba buya yang zo shio, tengengi yang de doiba sheba yu ba, o di yang za draburi dele, ta di khara yang za denshik namba zi mangbu shibu yori. Ere di khara sa draga shenye jor ba, di rikba jimbo shibu goyo ba, ka debo shibu goyo ba, o dinde zikiri. 가야스나 내가 링게서 딕바 겜보 이거 소소 디시에도 소소소 근데서 그 근데서 시에 걸었으나 난서라 되니 계시 딕바 거 봐. 낸저 마치 거 봐. 거자 시에 봐다 미나 돈나 좀다 시에 봐다. 야 대바 시에 봐다. 시에서 디 유티는 셈라 보런 거 좋아지 봐. 어디 데지 거래. 어디 데 지나 딘데 시기도 가. 가자 시에 디 리버디 하장 그 겜보 주 고고동아. 마치 대보치. 낸저 마치 인스 거 봐. 어딘데지 고어리 에레디 시야데 칼라 소소 초아다 양 쿠리우 네즈르 딘데 시에버다 데바베바다 다 제르네디네 카이렌스나 하잔 딤제 상웨 던지르 디디 담방 안 되겠는데 제가 선배 튠두스 다디 싱그르바 삼바다 튠두바 어 어딘데기 딤데 시지 시고라라 딘데 시고라바 디다 딤버지체 다 예뻐지 카라스나 점녀 저동레 다디 안 되간게 하고 그러바 점녀 저체 다야디네 리제기 남다지그르와 점녀디 컨트롤에서나 에니나 퍼게 나외 리제 테지그르와 다 한다 시에스라인데 나슈라 타이나 점녀디 고바 템바레서 뒤럽 개백강라 섬에 개백강라 섬에 디브리강라 점녀디 어딘데 배주 단계 여봐 어딘데 디브리나로 커여봐 딘데 도가 어두스리 다 디슈거이나 점녀디 카라서나 뒤셰나로르바 다 떼응어라 너리 규타 너브린 규 하츠 규 어돈절에 떼었으라 에 뒤셰나로르 점녀디 하장이 털접 침부제 점녀 땡기 땡기 샤루 제기 제기 오시야디야 하장 체사부 축저 되봐 딘데지글 뒤셰스거봐 다 뒤셰디 겹 뒤잔바 도시셔디 점녀를 로자 점녀 점녀디 매도 미루마지 그래 뒤셰디 종으로 오치게 근데 삼아 열봐 근데 삼을 적봐 시나라고 야제지 종바 신예스 봐 종바게 디키제 그바 용벌에서는 세세 쇼전의 용벌봐 쇼전의 용제 아니 디 삼을 발라이나 디 뒤셰드 접제 아니 뒤셰디 하장 들접 진보 중도가 에디네 세사 접제 근데 잡으라서는 세사를 야 뒤셰 직잡으래 디나라라 세세 뒤셰 직도 세세 뒤셰디 야 세사랑 계주여 봐 짐자 되버여 봐 어야 시에다 돈도 코로나라는 리기 안데 시에 교수에게 적쟁이 시에 지겨봐 접단다 착자 이내다 백월 이내다 지단이야 세사랑 개조여봐 어딘데를 이내 세세 두시에 쓰거래 딱 안데 대다 신세다게 낭마 열어봐 낭마 뒤에 안데 포장하러 시에 세세 열어봐 낭마 두시에 제제 낭마 접두산 말에 띠고 거래 가서 점년지 고고래 어떻게 남아 두셔나 점년지 매도 미름으로 다디네 슈데 현다가 러자디게다 냠세체제 링고 영진 점년 비와 어디게서 냠도 룹체 아니 남아 두셔기 빠져 쪼르 차버 봐 어둑스 차베 디중제 아니 두셔 남아디 된라케 어딘데 차버 다디네 야 유론시에나 규규 담아야 공부 규율에 의한 점년대 탈제 양 공부 개조 여배 양 점년 조동 동안 시합을 개비야 오시야 여배 딘데 요리 갈색을 쓰는 점년 조동리 점년 조동 시야 여배 접야 여배 오 딘데 지를 가려서나 점년 조동 쓰기로 봐 디 디나라기 시험을 담고 낭시 개버들이 다 구버지 가려서나 샤리 샤스니에디 다 가서 파주 시에를 시에는 조배 딘데 동안 오 편주니 시에 레레 제보다 디나라리 양 거절로야 컨테이너 된 거라서나 남주 시행 처비야 사무 처비야 소기 응어나 처보다 야나 발라 죽버 야나 죽뒤백급 양나 정세 제거 돌아 처봐 어딘데 지기동아 어다디 처비야 돌아 야 락바라 다다키야 창보키야 소 지야다 지단디 땜데를 접뒤 잡아야 디나노라 대바쳐야다 문지다 딘데기 낭되지 쪼르리 현대한테 컨테이너에서는 시에디 마짬체 에니 대짬체 어딘데 나라네 등기동아 어딘데스리 어디나 다 구버들이 주버디 가려야세나 거저담네네 거저담네 신예디 다양한서 하고 쉬지리 다 거저담네디 가려야세나 거저롱에 촉기는배 토하라이네 두스 미니 파도 가자시에리 제브르바로 어디제자 가지기 양디에 암대규로 양디 시에야디에 카샤스기동아 근데 주인이 샤드차를 봐도 시에리다브라 카샤스 칸에 봐도 시에리다 간저 의장규를 근데 쓰거라서는 그저담리 다띵간저 지가가 하고 봐주려봐 어디리 다띵이나 사르도 다루야다 딘디릭세기 남단 지르봐 다양 딜레이나 균수기 멍시 열어요 말해서 야 멍시도 열이 난데 그저담리 멍시 시에니야디다 열이 대중은 시에게 벗으기 시에게 벗으니 초불라야 돌지로라 다디나 패진 아무 지부진에 디여버다 디한테 밀어래바라 셰바 도지스기 동안 셰바 도지스다 밀어래바인데 구르나라래 초비여버다 셰바 시디다 마디나라 초비에 남바 여바 어딘데 디데 동안 어찌다가라 근데 셰바 도지스 밀어래바 갱내래 딘데 시 딘데 동안 다 디기 슈구데이나 셰게 버스기 동안 가지기야 태저 버스기 동안 태저 버스나 슈제 추구스야 슈제 트버스야 트버스나 기부 시부르 봐 어 어디라지나 제접스도 제세야도 주제 된다라 봐. 트러블스도 담바. 기부시부스 봐. 초부시부스 봐 된다라 봐. 다시 근데라서는 녀마가 자고 강라 애니팅 대가라 미니 용자 첩 그 기부시에게 동안 어 녀부인데 가자 녀부시에 미니 봐도 쉬어래 단제 어딘데 시에게 동안 다디 강라 디두이나 첩슌다 지다 딘데 제다민도가 다 가르히네레 카데보당 그제 링네 도서 유해봐 어딘데 제자 카데보 유해봐 어딘데 니 용자 체말라 초구 된다든데 시에제 어 낭저여버든데 시에제 어딘데 시기동아 어 빼나 변닝백알라 에네스네스 슝기 가샤 자거강라 에니딘데 시에냐 시에게버시냐딘데 시에기동아 어딜시에 에니 시메기 야딘데기 되된딘데가라 쇼텔디에 뒤잡아 에미남 칼라세 찬둥 제베가라 시에게베딘데 조합해야지도 초불랑 시기동아 어딘데스리 어디다 거저담닌티라 미리건데 멍시죠라 멍시디 디체브리 다 조치셔디 카라스나 디나 사르톰 체베 남바시르바 사르톰디 다 거듀네 타라레스나 토마디나 직동급제 축주 런이 라섬디바 타르도가 다 디디이나 컨데스레스나 디콩라 안다 차용스 상베 디브름게 거저 담닌디 페르민도가 메디 담바 응마이나 다디 게 로산도지라 슈녀죠 쿠라이나 컨데레스나 중야미리 롭저 치미 기게난도가 기계는 뒤 잡아 아니 콩게 디 베징 디디 슈디 잡아 아니 베징에 디보 디 거저 담네 탭 능게 겐데 허벌링 사게 딘데기 거저 담네 탭 딘데 시도가 시제 Any Koran, the Dogagi, the Kibushi.

0: 우동아 민고라 갈스거라스네 능규 내가 발라스다 회사 님과 관계 하마고 제여 말에 내가 발라스네 내가 게인데 그 저담님 삼 말에 내가 릭타다라 사모이네다 셴에게 내가라 개부시 우동아 독체제 에진데시 디투 장나 에디 고발링 첩남베 에네 디디어바 가자 러시오스니 러시오데 부게르 귤나 귤나제 디나라라 베베미 데 라시네 치단 그셰지 카네게 어디체제 지동급조 조주르니 라송 르시 량아 어디디바이나 데라살라이나 디디디이나 데가 가장 초보도가 시작조 데가 더바 로조 데가 더바 창조 데가 더바서 어디데 데가 더바 그셰여바 코라이나 시작조 데가 더바 시작조 데가 더바 제제 디나라라 리제기 리덴틱 체제 그저 담는데 코랑게 처브나 코랑을 불러봐지 세그로 러버체제 처브나 에 코랑을 써나 디게 뷰게라 굴 에네 레세 낭도에 덱서 죽 어딘데스 체제 처브나제 하장게 거수 톱제 베 데다 디유도 담바 간게 베 디시에게 나로 레바 어딘데스기 네도 중동아 하장이 야구 시부 충샤 디디 안당 안테 심바디 다 처브나냐디 그저 담는 처브니 투데나르바 예 투데라 디디 처브나게 바 투데라라 디 플로산도 지라 처브나바데 로시부 제제 에코랑게 디 롭존 슈도가 르브로나 제제 장가치 이네레 케세 나로라 다 처브나게 저 가서 로산도 지라 처브나거라 투데라 처스 케사 요마레 에 컨데라저 케세 니고 총세가 디바 디 처과 페 딘데나 이거도가 어디디 투데라 레디라 로고진에 컨데라세 람나 티니에 수레서 로산도 지라 주니디 어디데스 로고진아 남데 티나 버바 토마지 온 거저 담네 딘데 타브레 다 디네 디슈라 모자데 지데 마우로 지 간그리 슈니에 마우로 마우로 지 지디 담바 에레 딘데기 지도 남발 데제 야 딤드르기 네즈 거르기 야 거저 담네 직서나 또 어서제 에 던저 첩제 가장 달겹지 무죠 디데스 가부지야 사지 직제 남자지로 온 딘데 시티엔케 버바 어두스 털겹 중도가 디네 슈구데 가르체 브레스나 리네 사지 간라 조조로 조네 제제 디베디 로주더지 더비아 주네 중요 말에 에네 딘데 거저 담네 더비아 주 균체 브레 타디네 이네 듄주 튠게네 고수제 야리데 남바 가장 부유선 잡고 결제 거의 고수 근데 제제 에 남바디 야 라르스 중물 봐 라르스 중도 데 잡든 지냐데 수레스네 예동대라다 미마라게 첨나오르바 라스여 니견 녜마게 잠바저르바 야디 라르스 제제 야직 첨나도가 첨나제 야에 가부 시부제제 레세 총기나라 야스네 칼이네 가사칼 첨가르도 잠바 가장 그 수침부터도가 어디 직터버리 오다 돈저이네 별로 거주 담네 중바다 어서된 중바 다디 리제 남자지래 니된 중바라 잠자 디게다 건저 디게디 뉴버 니된 전도가 다 슈구데 데디 카라스나 거저 담린 시녜디나 다 간다 칼라 칸담게 디라 가보치야다 리제 남라지레 땡게 쳬브레 어디데스 중브레 디자게 다 산도지레 이나 디 거저 담린디 등요르와 니버데 슈야데 카라스라 다 거저 담린다 담저 되가 통제사죠 다 디니니 남바 링이르바 다 디여와디 시부지 제고동아 다 디여와디 컨데스레스나 담저 되가 통제지나 첩야조르 제베 디지 리데 남다지르바 고조 담레디 셰야조르 제베 게제 유데지르바 머시 니자르 게제 니버 요르데레 이네레 고조 담레디 게자조르 제바 담제 대가르 통인제디네 첩예 조르 제바 어딘데지르바 다 딜레야 니마가데 벽이 디토라야 딘데기 캐주 요르 요마레스네 벽에 인데 미리다가 댄시 차보시 손다 근데 딘데기 첩야게 야디 가자 춥제딘데 도가 춥제딘데 여여부터 가르다 삐차잖아 시급제라다 세무체모 여러바 디나라라다 보모스니 보다모 니 되제 첩야저로 어디베디야 이제 담주 들어가 통제는 시체제 첩로야 저로 첩로제 베디 니마 당고 니바 가자 지에시에 그 말을 베디 베 차게다 좀데 가가 체제제 국게제 국대 체제도 첩야저지라 다 개제 처데 가려스나 보다모게 레볼라 이거 링샤 다요로 어디 봐도 싱싱싱 제 옆에 두두쳐도 싱싱싱 제 양의 직체도 피네 레로도 잡아 야 싱싱싱 제 야파 대비 야 디제 야 소드네 싱싱 제 어딘데 제제 니마 니 링가라 가자 주네 시에게 민도가 nima sumba ne kacha xieche, e dhir chob tong yaate. Oda tonto tabiya tonto ta di nangshi ki, anto ngi dengi di, anto tamcho dogar tongte maate, ina re dogar ki rangshi shibu dewa, kora tabiya yue ba, kora dhum jik xie gu yue ba, dhum thumbu jik xie gu yue ba, namba jik xie gu yue ba. Odin degi tabiya zi, kye chuj tonga. Tati khande chungpa re se na, tati banchi tenpe nime kangla di thara re se kutwa. O di ka la tenpe nime nenglam na tangche, ere di du su chu lup nangche. O di ndek rikse chaap re, di ndek su sungku tonga kengwa su. O di ndek se che, o di tabiya di la doga ki kachan kye chu di chenpo yo re. Tati ne di yaan tabiya ki jik khande yo re se, sa kya la cha shu sa cha ra ba. Cha shu ki changa tak shu si nye zaya yo re. Changa tak shu che che, nye maa iti nying pe shibu che che, changa tak shu si kante ra se na, dinde ki zay si ki rikche re tonga. Di na yin maa topu si nye maa dinde si, takwa dinde si taa maa, turu la maa takwa taa. Ani te ye ge cha shu si nye di maa takwa ra kyu che duk si maa pabiyaa ki dinde chi tonga. O di cha shu si nye di nye cha bu tonga. Ta shu gu de yin na, ta di maa pabar ba, maa pab che yin na, di ya gu ming du si, nam to shibu du si. Di che che, e xing zi si nye zi bar ba, xing zi si nye zi, xing du si lang, kar du li ya, lo xing si ling gu lang, lo xing di gang de, ene mi di du si de che, ene du si gang de gora kye bia, zi zi ya duwa, chob sa po in de zi, din de chi gu duwa, ta zi zi ya, wa de di zi de gu duwa, kar za, agu duan ba si nye de gu duwa, agu duan ba si nye di da, yegi zi zi nye di yi, gacha xie li dan che, gacha xie li dan, ta di gojo dam lin dan, anta dam ju chob ya gi, namba shibu de yor, o chob xie ji da na, yegi di ka za, chengadi nga sene kwa le gre nga sene sala phu gre mu gi agu tem ba ti se gang lo yar ba nga sene ke bor ra sene nya la du gre sia yo din de sa da in de chop ku ja chop si bu leng du ga o di chop dan de le ka re la sene de ga te ga da di ko de tam ne gi ke ju si bu du ga o din de gi meng si yo re tam jo de ga tong je da ga ra ya ge ne chap dan ne che ne sar du chung bia gi ne de ga ri chi ba ti to ma la khnde re se na ju ze lu ling ga de tam jo chum ne de ga chum ne yo ba tin de ge lob jong che ba lab da la tsa da de ba chup sing du mi da zo wa du bu ji zhe ya be cha sha ne di na la la hop khang be na la du de ming wo ma xi me jiang tu ya la ming wo xi ma ji che ba na wa ji zai da se na e ko che lo ju jia wo du si ko zai xing ge min do yi zai da min di de da ya ya ko la tin de ge tsornaji tsaygu gu yu na gingyang dinday labiya o dinday tamchay gu kasa yuzaygi chabdaan charba dinday labiya gu namba charba ta di shugudaya zhungyaa nyantay legung gu jisar tuyoshin sanzoos nyay di gochuu diyo zamba dina su jachu tiongyi kyaasum la di namba chichay chabarba chambay sigi chabya gu yanday di kasa jatu sayaak sota yinday wangjin yu sa chabya gu chadi sayaata o dinday duga o dinday chabchay tangu duk chabarba ta di shinay di nalwa gu yanday 천전하는 거 리셀 넘버치 차제 두스터버와 다디 글로 숨주즈 짐으로 숨주즈 나나 베티 땡게기 넘버치 차버 딩한테 별에 달버리 별아 들두자 말로라 개주슈다 오 로라 굽주 토마티 바딘데디 달제 에니 넘버디 딘데 땡게 차버와 에니 네 티베 베네 접셀 학발라스야 오 돈도 강가 디타르제 접셀 학발라가 모티 디게 땡게 숨티 버와 숨티제 오 돈도 티 에니 신에 땡게 제제 곧 리그젝 넘버지라 차제 에네 버게 센터 나로라 딘데 타르바리 다 디나라라 탄다 그저 담린탕 담저 저가 통제니나 센터지리나 매도 미루메 리그젝 남자 니 차요리 생매 니보나 생매 두구르 친보나 타나 안데 센터지리나 다 그저 담린탕 담저 저가 통제메나 센터지 차용수 뭐 주부지로 지도가 니니 저비야라 다 낭드디타야 미나라 야지치야 로스지야 권론치야 로고지야 어딘데 저르와 어딘데지 저르제 다 유리나라 가서 첩차보여 대무 첨보여 딘데 죽고거라 다 첩차보여 디 컨데스이다 다 디나 하장게 장고베 디데기 디나라 좀디 삼바 윤데지레도가 다디 가자 지지니네 셰야 민도가 소소 다디 윤제당 청제 소소 지제를 대제 딘데스이레도가 다 초블롱바디랑 안 되는데 초블롱달에 나가 그게 요리 딘데 제제 초 문에랑 되게 로고지야다 생감 당장지야 딘데기 야기지야기 예바 근시라 디 발달로 초블롱 걸어 봐 어 딘데스 예바디 하장 갖고 줘라 다 초블롱알라 랑달 봐 야 그게 집베디 게자 쪽담 딘데 시야 야면은 다시 제단 딘데 제제네래 게임데도 쇼그리 이래래 게임어디 짱맞이 말아봐. 다 가서 뒤 근데 저래 뒤단계 개무지다. 당장게 개무지 걸어봐. 민남게 뒤내 개무셔야. 어 딘데지 구두잖아. 어디 가장게 개진 부르자. Tatine and near taking shubri, Taturu in a Shemadamke Nangton, Ka Zuzamjung or Shubri. Ta Kongi and Dek Shemadamke Nangton, Guzamji in a Narsuga and a Shemadamke Namjans Chesia, Dintesi, Ne Yuba Tang. Kashe in a Tisha Mumi Shusha Rineg Namjans Chesia, Nyorjub Chesia, Dintes Ne Deori. Kashe in a Ta Zizo Yaki Pujur Ruzamba Kashe. 점에 매바다 디 묘접 지배기 남바지 제제 대여봐 다 거시에게 토하라 야한데 배자자는 라마마네 소다 인데다 딘데이네 녜마 셰다 안다 탄가라 두스 조조제 셰야 저봐 디 남바지 제제 낭도 사르팔루제 디자 지도 그 취미 딘데 저야제 디야제도 안다 텅게 남바지 텅게나로 구조제 야여바제 간서 이제 세세 셰마담 로가여봐 어디 딘데 서버리 어디 남바지 제제 야 딘데 테버리 And they are better than they in a women shoes are in a two chaser terminate in the jig yorba or two junti chaser to be out in the jigger or two sin neori. Ta dinner on a consag gubuti on in this the shark neighbor in the jig. Diggy jig ta caressena and the gun the pig at chunga dang and the sartu chunga and the miri catcher yerbata sartu a tangle chain is social server decarrent and damn to your tundetam, gojotam linirba. Ta dingini. Hajang it at your chamber, Hajang Yevonaman, and the Tesagi, Zizo number tang tuna, or Sangmeta Renon Chiba, Zizo Sangme Gorotang Tumba, Deva, or that dingy, that dingy, Tubby Shula, any penny the contagio or a sinner, Zip that taking a shubin and shiri, Zinet then do in a Nangdona Lola, the Chesanation, Danket Dejo Siju, Chapter Chia, Yami Namga Rinet and Terigi, Chute Kondor Danga. Odin de Zigori. Zina, any contestina, Caesar Sabat in the Lubia, Yamanang and the Tito Tribute, Cotta to Contor Tangiala, Dingi Pendor Chimbo Yuba, Odin Degi, Tabgir Inere, Nangu Zomda Inere, Odin Dene, the Pendor Chimbo Yuba, Odin de Zigri. Tatsikene Caresena, Dingi, Zirdane Caresena, Miri Gerane Tibra, Gerane Tidusamba, and the Miri Gayila. Gönchö besum chiyala o pendo shibjori o kainsana ko tegala sose miri gerane tebarba miri gerane kada ju degi kyeju dige dönche cholong ya inare nangdu inare tebya inare ganga chönbarba di miri rinne gi gyunzin chiya pige danyala pendo shibduga lakbardu gashegi ngan doyan de chepshun dinde dönba inale ko chepshun duk debza pyi jangyala pendo shibdu sunguduga o kainsana ko gaza jiglo jigze dreje soyabarba o ko yu chob yueba nangdu yueba pyi jengi jengi le nangdu dile renyong chiya yueba o dinde sriba tabi ya nyantin nalwa ne deyung du le nyenin dine le gaza di ya nyenbu yueba zangma yueba o dinde si 这种啊，我都是姐姐，特别爱你的。他呀，之前呢，看来是呢，俺在地车面的呢，底下呢，在地刚刚业务呢，在拉板都衔接不错呢，车面的忙碌忙碌主动啊，企业也看了看他忙碌主管的。他前年呢，俺在俺在他，嗯，制作是不是人家给搞过堂，地道就咱们制作人家就工作干净，住就咱们，他俺在地里，俺在地，看啥，怎么样？他的地套了一呢。 하장게디 제당 시작되게 되게 장고리 티네 첨녀게 인데 추제 저봐 리네 추제디 가라 간다고 털어 당고다 당한테 언제 담주 저가 통제 고저 담리 된소 첩도 있네 근데서 지르 지류 잠바이나 지도 초화도 첨바 잠마도 지도 초화로 원반치에 봐 라면은 소소디 녜를 쫓어버지 고리 비르나 녜 티베 안다 로숨자 징녜를 쳐버봐 대박난 로게 에 고담 사줘 봐 대박난 로라 저봐 제니 용 에디니니라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리시 베데 따라 제베 지도팅데 조준 최고야 어다 띵간데 예급란 게 안데 지도는 선배 배우 조준 치야게 낭저지를 내버봐 어디데 인데 남저 안데 다 대가르기 리톤트라이나 지도 조조져봐 어디로 안 봐 투버팅데 고동안 대용도 잡아간데 대가 던데 가야서나 지도를 니지 제베 니버 타용 거래 니지 제베 어디 인간전에 둔 거래 삐자자는 게 디잉을 디베 야 바고난 걸 링면 사죠 바고난 링면 제제 두대나다 미말하죠 그 뒤담내 저 바고난으로 꼬라지죠 바고난으로 다 너슈리네 닝버다요 봐 닝버 돈도 있는 송조 야구 시부 최고래 디게 송조 매나 있는 안도 요걸 돈잠으로 용얘기 가르다가 용거래스 어디게를 따가 용거하러마다 베디 딜럽쟁기 디데데 두준에 따가 용거 말이 딜럽쟁기 두준 안돌레라가 가사칼라 요르스 블린올 딜레 멍그레스 어딘데스야 저르바 어디체체 리네 너슈르 송접치야게 미남게 꼬론데 토로다야 고다도 토로다야 어딘데스 네 그디 티브레서 시동급제 급주 공예로 티브레 다 디네 탄데 팔라이나 너슈르 송접치야 미리 리네로 송접치야 너슈르 티야지 티웨로 이슈다장 나로르 로다리시 슈체로 다 정말 세도 땅야 망용게 디토하게 주대절바 디 공도 땅야디 개진부 시불리여바 나도 디잉에네 고조 담리 나를 시에타브레 어다디 이게 시에야데 가라스나 딘데지기 나라네 정말 고도하게 토르다여바 고도하게 토르다 디 인디 잡아 간서 디녜지기 주대지여바 지저 그 은데그 리네게 주대기 에 가사 잡전치야 니디치야 어디데기 리네글라 좀 지기나 딘데지 체고 보도가 디인데다 봐 지저 그거로 총도 봐 은은 원바 투바 딘데기 뉴버지 턴도나 약셔레 제일 루제 두스시에 비나 코럭 디스요 마레 쳔바 잠나 네데 뉴버게요 마레 다 딘데 인디자 봐 간저 넘규네 그 첩시로 도나치야 지저 네즈로 도나치야 어 지저 페이저로 도나치야 어디 개침 뭐 시우시도가 양의 티베 링은 버타사 저봐 링은 버타세제 어 사다 미바로 까자시에제 어디 지야도가 두데라 메말아 제제 미족시에베 그 줄담네 저봐 어 돈쪽 안 가래 이나 리네로 송접 최고야 너세로 송조치야 링어로 다고야고 치고야 링어로 디데 이자 쓰고야 디디 이자 주네 써야 말해 꼬마 망고지 그지 잡아 이자 주네 맵자 죽을 레디 잡아 근데 쓰여라 쓰여 독슈 버자로 독슈여 자신 부시부 여르세라 보다 셰야제 여버라 디도로도 근데 림바 커제 레그 유메 너세 리버 커제 레메 디디 주네 여 말해 다 전서 때문에 나라라 망 용게 디 도나 치고야 게 로고지 제용 거라 로서 태용 거라 다한테 간서 리제 삼주기 다 뉴버트 가라서 진내 지도 로서로 봐 진내 주제가 런용으로 봐 저의 뉴버트 언니부터 인도했단 봐 딘데이터는 지도를 팬더에 봐 로서에 봐 로고지야에 봐 생광 당장인 봐 딘데 주제가 런용에 봐 어 딘데지기라 배전치 오고 딘데이터는 안에 쉰지에 또 이내리 첨예 이내리 경계 딜라 정론 잡이야다 근데 리네 주제의 공도를 따야 돼 개진 부시부르도가 시행 안도 안다 첨예 다 갈아 간다면 열이 안다 다 안도 시행 갈아 있는 리세기 로가도 쓰여버라 로가 쓰여도 잡아 시행 미래 거리라 첨예 열이 다 첨예 유도 잡아 경계 시에다 샤로 코라라 땅나 대바 공도금도가 야 그저 담는 거 담주 들어가 통제해 봐 어디 데시 나가 망고 구거리 망자 거고도 공도거리 어디 데시 그저 잡아 다 첨예 망고지기 소소 소다 야고여 봐 제신 야고여 봐 어 숙제 야고여 봐 이게 난저 로고여 봐 어디데 체네 접신 그여는 내 접신 봐 내 제시 봐 진짜 지기도 그 디단 나는 그 생각 그 링내 그 정제디 더 좋아여 봐 토나 진야 가장 용료래 가서 파서 시에지 잡아 소시디 첩야디다 링내 정제디 가장 개친 버래 삐샤잖아 진야 지기 지베 이는 그 고아 근데스 렌투베 야서서 뉴벌다 그래 과인지미징에 지레를 제마 쪼고요 말이 소세비게 직도도 직시 건조를 봐 디딩네 주제요나 라사 뚝시에부터 직시 건조시에 망가지 거의 협인 거래요 다들이 다 뚝시 신담 나가산지의 세계인
1: 생겨나부터 권을 김피소를 지나니 시문담탄 집에 시제 콜라 모두 카세비시라나스 디딩게나 가조레 제나니아 피바 니타고니 도제나 시우인 다 디딩 뒤조기 김비 가조레지 시점타야 세계인 린지
2: 谈的你 毕竟其出自军的大事。谈得起的三不出北立前地呢，中国品种西边应该立前日。
3: This is Hello 西藏。
4: Located on the southwes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Xizang Autonomous Region is reputed as the roof of the world and the third pole of the earth. Endowed with a unique plateau environment and diverse ethnic traditions, Xizang has intrigued and bewildered the world with its many mysteries and puzzles.
3: Hello, Xizang will help you learn more about the history, economy, culture, and scenery of Xizang. Join us to feel the pulse of Xizang.
5: Hello and welcome to Hello Xizang.
6: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5: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7: Hello and welcome to today's Eyes on Xizang.
8: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9: This is Hello Xizang.
10: This is Hello Xizang.
8: Hello and welcome to Music Shangri-La of Hello Xizang English Service brought to you by Chinese Xizang Radio and TV Station. I'm your host, Tsering Tiki. In this edition, I'm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warmly celebrates the 27th anniversary of the peaceful liberation of Xizang, a landmark event that forever changed the destiny of the Zhongwe to Xizang Plateau and opened a brand new chapter for Xizang's social progress, economic development, ethnic unity, and people's well-being. So, more details, please stay with me for 60 minutes.
11: Discover the original Tibetan music.

0: 하바르타 안가 마웨 레츠치라 슝길 인치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시처 하바르타 제기야 르지치리 지거지처
1: 생겔링게 공감사 탄드키네 한데님의 총네 변종롱 천년 천리콩 폐계롱 천키 성교를 군대 군총 시비 치리리 천세나 바그 수쇼 마팅디리 천년 준버 등지람이라
2: 생겔링게 공감사 ngali zhen yan zhen shu gen ten zhen zhen yi ting di sheng ju ru gu du gun zhong xie bian li zhen na na ba zuo ru jiu tuan zuo yi chi zha tang sheng ju ru gun dui xie bian nang zhen ka ni zhi zhi xu
1: sheng zhou ling ge wei le na ba cui jiu tuan zuo yi chi zha xie bian nang zhen xin xin na ru
0: zuo ne qi ge niam yong ta bi qiao di bu di ne chi zha xie bu qi
3: sheng ju ru gun dui gun zhong li zhen qi jiu tuan zuo yi chi zha nang zhen
1: 生林姐听的就屯作为叱咤西边南城南我了南北错路培西为京追当年龙文顿局团和库尔陈思学为陈总国剧图龙蝶普吉鲁拉布切人龙秋为电棒起借一块把新年准修音生林姐第二陆巨人新起土狗西日龙文顿局团的一空培西为京追从特国起 中央密码西雄塔配三内西雄旗垂屯了明大贵内配西为精追当我客栈切不及推提内松配给密码南面增加人路旗增追塔清格雷塔内给用米里卡给密码塔酿土每给清仓切莫吞之塔亚吞配给这个为东处为蓝琴的格月龙的对着对岸的米里给陆格给修根人民处推通西一幕一浪怎么样这儿
2: 云南的卫视塔吉瑞内亚团国家内国一微碰内就出借牌的旗龙东旗冲举冲月龙东就对俺人中国共产党民呢配三百米不塘每个清仓前面带购买呢抗中杀退谈的谈中国买吧最特别为啥最重要陆局级打不卡米玉旗尿内亚浪大国的球位牌了接了启动国境的中央局的空旗配你行政大会 작다키징베사자식임바티리미유키냐와시주나태자침보메멘보르키갸장아양송메베뷰리타구자토림테진제기무싱타조라유제타축소망치와송웨멘보르키갸자구주콩아양송웨싱젠탄천요라튼기규자강양메바마세타나랑키체소장싱젠타고르왕유둠지게바르싱나급티투페토믹덴바타치제바
4: 丁在就把这期读出去为听见那个你的学生约吧提到我行政常来代表厕所学的各地区抗中杀毒路针对下东土面吧他来里那座娘先应吧老苏他面具哈拉面吧团聚女婿对面面对他解闭机推这么说那把见来记住有人批解转账切不来你就听着我路对毛子东去陪读阿赞帮助切不来汽车局面
2: 七三七，我话中啦，七三七，偏不切话语，接送语。接了启动国境的中央局的导航，阿贝请你去送人。中央密码师兄他，配给三内师兄你，配西为精准中的国的旗垂墩的明显啦，垂墩天真绝对是万恶数下过的。垂墩天配西为精准当局，但其配度四句抗日式老林地区，细节中西登记切把他，增加人路及增走及修路那段塔最他，接着普及了卡脚三段切把他。
4: 配给土林草坝塘、翠绿了搭档其他的镇坝塘，配给吉林南坝塘、玉凤旗、芒村那段了军都其他的单位的，西区旗西镇上扩展参与。下坡途，每日三公人用林路拉林达内，配人用中五年把人工车拆进队。西外精准动画呢？哪个旗切到新民巴拉？第二，第二个旗就是双江塘，新镇拆做家脚吧。陆局旗六军塘东坝街旗，东美旗单个新民巴陆局来入住参与。
2: 配西为精准单位垂墩人，配几年段特区级别处，毛泽东去工作三年退步，六零大瓦塘，配具十只七八十银八铁，配了运动车位、锻炼队员。西为精准当局，让中级芒族居住了工地点不当瓦塘，行政领路没把水吧，迷茫级希望做吧，每日三公人用领路六大的七八节来，每日开个芒族，陆局级卡的数天堂不如再拖把穷呢，三头大不如求有。
4: 키스무니 원체 표현인배 신전 다부 시가 임바타 키스무와니 원체 민나트 소와기겐 신전이 타자 키스무의 용법 망도치니 의구 지디디 차유 키스무 대교 총련기 조린
2: 디지 배준 씨

0: Nidong Zeng Loro, Dikhu Yongki Miri Chanyong Yongbap, Goro Chisumdan Dendongle Geyu, Jinsheshya.
1: Gyundo Lopuchi, Chonggyu WPK Lie, Weidong Chowe Dunam Chungwa. Nidong Ni Sochulu Tuisi Tangpur, Pyoge Tungge Rintang Donburki Parche, Motu Geyongki Dunchedu Lepatang, Dunchang Geyi Parche, Geyongki Dunchedu Lepsin, Zemlingki Benjo Lasu Xienbe Gipchungwo, Kangchong Satu, Jagdang Tsewe Gulinshi Pyoyu. Lasu Chongkir Nyamu Zong, Tumba Chongde Ni, Tengah Pyoye Satu Ken, Tumi Sambuje Pyoyu Yinla, Suigun Pyoge Chungkong Yangri. Nidong Alor, Yumi Dengzin Chujaygi Le Dui Chigu Zamdi, Lasar Nyamu Biosu Khan Zubri. Lonnie Shurin, Dengzin Chujaygi Biosu Khan Ti, Tongme Sapa Khanbu Xine, Gyakun Le Mingwi Chu Chugi Simbe, Tsendian Su Khan Xitu Pyoge Chimbata. Tunze Bijin Ta Shanghai Ru Chongwa Masi, Totong Chalam Le Digu, Nibalariang Chunggu Yu. Nidong Ni Sengalor, Dengzin Chujaygi Gungsi Tunze Rintang, Gorchi Shibgil Hazam Simba Masi, Totong Ganga Yuebe Mangcho Tang, Lobzha Chimuwa Nishu Zabge Le, Le Xiu Le Ne Yang Khodun Che Yu. Chikdong Gugyo Ngabzong Upsi Lor, Chunbu Ta Chobu Xionglam Tui Jigtu Lhasar Xardong Tumne, Pui Le Tingrabgi Xionglam Meibe Lu Gyu Jugri Di, Zemlingki Xionglam Lu Gyu To Ngocar Du Yu. Tachi Gyatda Dagzinki Xukri Mikur Kangchong Sator Gyu Batang, Chongsibgi Cho Kangsar Xionglam Junbala So, Pui Tu Xionglam Ta, Jaglam Kalam So Genjin Cheda Natsogi Chokdui Jimju Chage Mala Du Yu. Pyoningbar, Tingrabgi Tuning Denbe Lopcha Jigyang Mibe, Yimowa Yachel Gubju Gonga Sinla, Tingrab Tsenze Shiva Tiwe Jutan Chewa Siri. Tachi Pyotu Lopsu Kongi Lopsu Tan, Mengsi Lopsu, Leri Lopsu, Turim Lopsu, Guntu Lopsu, Mixi Lopsu Jie Cuybe, Tingrab Lopsu Mala Zungne, Lojuang Yi, Xiongchun Lopsu Lakdar Da Xingyu. Siwe Jingzhi Ma Dangkong, Pyoto Jikche Tavja Tan, Sikyun Hajang Chungwe Xiongzu Minzi Jikshi Sum Tan, Girki Menka Nyongxie Limi. Tachi Pyoto Chongkir Tan, Chongsi Likyebe, Rimge Minju Trading Shibshu Mala Jun Simba Tan, Chong Yongzu, Chongcui Trading Khan Cuybe, Trading Jikshi Kun, Dundu Shibge Sumso Chuyu. Pyoningbar, Tingrabgi Sole Mila, Tana Jusir Jigguigyang, Dachi Ki Tengri Ne Orgugyu. Tachi Pyoto Kenden Xingzhong Le Tan, Nukyu Zangma, Tungkong Lenun, Tingrab Shibshu, Rinne Yugur Nyamji So, Chunji Du Chebe, Tingrab Jenki, Tunle Malaji Chayu. Nyadu Ni Sengalur, Zhongyonggi Solegi Rintang Parma, Gortong Chur Ngabge Jumi Sumtan, Chisu Chekdu Ngabge Simbati, Lokongmale Gyache Getan, Chengchung Ngapawa Tan, Sikun Yenki Solegi Partang, Gyache Jumni Tan, Chengchung Si Paryu. Gyundo Chiwe Chengsi Tida Le Ngunbani, Dang Zhuyangki Gekub Gyongwar, Nibar Tu Tansam Gyongguibatang, Tansam Gyongwar Ngunlu Pinchong Dianli Yongwar Chiguibe, Tavchu Gungbo Suinyam Tuibu Langlin Dawa Shiktang, Kangchong Sator, Turab Sarbe Dangki Pyugyong Zichu, Tungkyu Chiwe Gangji Dianbu Shijila, Kungchen Dangmina, Pinchong Sarba Mi Jibe Dian Tunti, Satu Sisi Chimur, Chimu Chishin Rajui Chongsi Tiwe Ri.
0: Kimzang Tang Gekubgi Lewang Jigduji, Longotong Chonggyuni Xiumin Yingdom Namiyang Nebe Para, Jalo Chekdong Gugengabju Loro, Benching Kuching Jubie, Zhongyang Mimang Sishung La, Pyo Ni, Zhongkyu Ngagong Saja Yinba, Zemling Guinki Khe Lemba Ta, Pyo Ki Mimang Yonggi Gya, Zhonghua Miriki Chashashik Yinbe Nguijin Chiki Yu, Je Lokchen Dong Nang Yong Yu. Siwe Jingzhu Dangne Longotongju Tiongha Song Rin, Pyo Ki Mirika Ki Mimang Chu, Meike Kimzang Chimu Na, Pyo Ni Chimdun Ta, Penchui Dajong Che Di, Guajia Jilu Ne, Goye Yatun Par Ta, Uipung Nyamgu Ne, Targe Kongbi Par Ki Ngozar Do Yu. Yangbei Sado Diri, Benjur Tang Jizu Pige Te, Longo Dong Ki Chonggyu Chongwa Ma Se, Rengyun Chudang Ki Rengchung Ki Mingxi Tewe, Tengsung Tumne, Midang Rengchung Kam Sidun Nyamne Ki Besun Shikdu Kyuryu. Pyo Ningbar Mimbur Ki Gyaja Gubju Kongwa Yen Sungwe Shingchen Tang Chanyo La, Shize Zhuwa Mi Top Tang Me. Taja Pyo Ki Puchu Chi, Sumje Dunju Lak Zam, Gekab Tang, Jizu, Rengyi Ki Lewang Che Ki Dagburu Ngunji Kyuryu. Longo Dunju Tiongwa Yirin, Pyo Ki Mirika Ki Mimang Ki, 中华米里集团作为主，半年前端塔，平均大众前年，团队亚端期有些重点，年度都有一天。他是重点的瓦巴林地区图，培利塔，杰利，惠利，有库里索米里九级铁格拉西切瓜塔，地区期，西区新端国的冲突级别切瓜边呢，长满年度总的，劳动培聚塔，出路西皮的所居所，亲戚乔瓦切中长嘛，最多的契约，现在重点的深度之区。 Chongshara Chumshung, Changlu Kangsara Digui Tu, 회리기 포슈 마가동키 회리기 포모트시 란좀 남아라 수이바타 총 람주미주 배급 디귀키 미리카급 빈다츠 랭뉴 족수기 펜준 로그램 치기 소가 총기레 총계종 해유상키 미리닌지 김장급 중에 숨니 계상매도 응급 중에 숨다 자와라 샹용기 투자 책동 야당 조숨기 최도 세진 콩츠 차다 차 마르젤라 때네 중화 미리 김장 직다르제 로심 직튼 종크 북튼드 제베 소냠 대베 댐규 좀신유 시주 도다라 공부 직도 지와 시바티 배자 민바라 사드위 니리 초왕의 응기 유라 세시디리 미리 튼디키 자조 사무드 유라 젬링 택신 타마양 송종 치신유 페이지나 제 잡제 시외 징주마단 공기 자제 직양 미심바네 다제 자제 중니 당 정중아 시바라 토르친유 지롱 쇼진 다와타 리딩도 자미기웨 남바티 기공 체마타 원장 준신 통화라 교로와마세 실업 공주르키 로르 정리 원주르 레체 파세 홍의단 장의기 당구 원장 괴기 룸네 제규 원장 리월 교로바타 제사 나사르 교로의 깽캄기 모자르뛰 다제 강종사도로 쯔기 규조 드럼 이슈바라 치 뒤양 메신바네 치 숨주연 바라 피와타 총중 기나기 장보로 솜동양 메신바네 치직학장 바르도 망도 친바 급식링 통권배 샤와스 진타 샤와 추가로서 쪽배 캉배 집진투 양양 퇴신유 퇴지 부주로 지다르 송야 미럽네 미럽 파르키 베터베 차준타 응유슈르데네 강종 사도로 배유 랍도 제버 제바 난초의 남양 메지 로라 템브릉이시 미유키 녀와네 미유키 레유 파르타 개그 윤진 신전 림루네 미망 랭킹 랑다 파라 고자 지류네 고예 등초의 파라 지외 징주 등준기 롱어 등주 통한 이링 표지 내왕 토더 바르숨도 매개당 담보로 제유해봐 쯔미 라쯔 중유 고주사사바라 사두 부주 치숨제 등주 학잠기 나쯔 로라 댐보릉이네 중화미리 직등 소배 두시 댐도 동화타 자지신 춘제타 리주롱숨 야구송디 유링 대회당 뷰제토에 폐기라 군디 동화의 경람토 중국 루기 팅럽젠기 표지 랑랭기 리우사랴 뉴슈 유규 좀규리

0: 생기랭게 권러 남부수 센주부티니 표시위 징주당내 롱어 둔주등의 코아 첸수시위 친종 고주토 론데 푸교 러부칠 리롱초위 댄방치 지쿱디리
1: 표시위 징주당내 롱어 둔주등의 코아 조심 쿱비 딘티슈
2: 喂，爹妈，快去春节穿了休息。
3: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局呗。
2: 啊，对。看到你那么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装剧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呢？千万莫说的些。三个人节，下面两把最母腿节，现在重庆的辣子中，不就看你呗？美丽团结起，老少的兄弟节别过节轻松。过节头，拉萨们随便讲呢，级别甚至欣赏两把，谢玉可把些在那有不休。
0: 新竹林街，普利基六岁天空里，人空托位之柜台，他所称为六七吉布云南西呢。现在重庆哈子庄普久康尼贝基因村，人口两年了点呢，天门门一百，看点六七六七忙不随的，每新归位六松文八七月，普久康去六七托康的预购，六七了点呢随便其中去几点西托列不谈着玩，康三儿每日团结去都西对白六七所在忙不多。 白天给镇邦土，路顶三百超不谈。红济公，刘虎连锁那玩家行，俺了三位等于解约了。一间村小背头头，人们吃完手机吃头鱼，送入等于忙不完玩吃鱼。车中开头，一间村六十几年，扎在康塘，古济村康，人多聚，头场所忙不随便拿。铁村给六十有钱，恰场之内，出个村，瑞在村初二九我两不谈，伢们连头白吃鱼。
4: 特通日暮吃亏土，京剧都开起八克日暮堂，瑞阳亏土，每日开起看点瑞车，听给看位数，每日囤积起主力男的六十日暮所归月。六十怎么去铁大仓么？给严肃岁秋归前年岁不堂，每日囤积起三六多月不嘛些。特通七八七龙起去年堂送这七八点，出个错瑞在村老总团呢，中华每日集团筹备都是三六家托月节，普久看起院长。
2: 这里养垃圾，三块八提大七八糖。况且，罗瑞亚克的行公开空性狗，给跟村咱们村厂么养家秋桂钱呢？这个月呗，出个村大多咱们村三百通土个月这些多。三个人家，他这种普久康那边给跟糖七百拿，别的糖，回的，给的，老百姓说米里忙不月经，中华米里集团做过多些店铺做过题，出个团呢，通进秋桂八年，米里以前就店被六七提的。 秋桂堂所谓同门三对里，这间村里六十开发人心，马背面呢，长眉两头三六栋房，比例七八堂，云南籍崔家当堂，开到中国路九堂所讲呢，随便咱们去嘞，中华品种水泥里呢，五百七元，那么品种作为米里籍西九嘞，米里团队籍六十年，大头八堂，六头八，两连头八接中心，八点数出个村，米里店主籍镇邦张头。
5: 米里卡前段两年级，等于廿八堂，人们这个头出个村，原来地彻底难为，就在前呢，平时人们当经济对个起八个人们之外，开大块头出个村，请俺全国级别开大出个的中央团队代替，这里当平里级开大出个的去开具，人数两万多哩。咸阳普久康给村多民众话接替，路里民众话也行，今朝春晚呢，前路村北新多一百堂，今朝中晚呢，茶龙村北江多一百。 今朝七万人，中秋的村北安多哩。村多铁大嘞，出个村铁当堂，中南等边岸，茶龙园玩的江北，热瓦三不村有。哈子种普久康二百几间村，七得地六十堂，六十村民了点呢，张家的西面经营水不行，中华米里集团作为都是出个村深处店铺路接过来去解决吧哩。
6: 新竹林街，看了南北村三处的田呢，现在重庆哈子种普久康那边，每日团结起六十多兄弟级别过去，群众过去土，六十岁没将呢，七百三七，新十连不西快不得人，天天就团结为车站西边南村学生他学习。中国空战坦克过车塘，中国开具电白基础人路给冷路，每日撒空人员冷路街。
2: 太空气味。三个人节，谈到今年冷天里面冲呢，品种农村年轻力工，培根农村起松岗池南区呢，三十八天呢，新纪录各队观众级别起立了整体的，俺来建筑中学的丁志伦主任。 샴르 남바츠 무투이체 센지로 그드 근종 리젠지 낭체 센지로 근드 시바티 세나 요슈
3: 근드 센규 타예 갸츠네 근종 노후린네 켈르
6: 센규 근드 근종 리젠지 센규 근드 낭체
2: 생글렌지 니투 표지 낭덴지 급니니베 토란베 유네기 제좀 줄렌 중국 표지 트림 낭덴 로린토 초샤 샴나 디고르키 낭둔 시브자 딘진 하마라네 렌게 조로 모제넹그리
4: 센조링케 타팅 기루타 사게 초낭제 주타 숨키 토란베 유네 리슈켄 숨주 소피 차지 닌딘 체브규 제좀 줄렌 토즈리 지총샤 타팅기 줄렌 낭 중국 표지 트림 낭덴 로린키 용진타 표지베 리리 칠레 케바타 케왕레 주베 줄렌 울렌 종네 토란베 유네기 이규타 제좀 줄렌 갸베 지유름 루키 덴비르 지송네 부슈디 줄렌 갸베 투츠타 줄렌 갸베 쿠림 가창 제돌키 체시제 지규 수베 그림 시부 첸덴 선네 타 용자 장딘 시유 김민 중국 표규 토림 낭덴 루링키 제좀 체단키 롭첸타 심주 체실 심주 수치기 체체타 덴튼 세지 조링소 체비규 로메리 숑심주타 제좀 치다 덴튼 세지 제기 누버소경 체발 편제 응세 퇴부퇴유 제좀 줄렌 울렌키 제딤 울렌키 워주 체발 시부이나 급디 토란비 윤내 리슈치 켄키 로튼 제좀 치다 카창 덴베 부세타 리숑기 체시 리베 숑루기 딘체 퇴외타 송지 체바소 초컨지 테네 응세 퇴부 리슈치 유징 토란베 윤내 리슈치 켄키 퇴구이 차지 딘디 체바마세 줄렌 갸베 규림낭 예세기 딘체 십차타 렌디갸 카세웨 대가르 유베 제딤 울렌키 딘조 첸부토뷰 센조링게 롱에링 폐기 정대례치버 최중리 학점 딤동 체샤 샴러 티골키 낭퇴십처 딘진 흔주라네 랭게 송어지능그리
2: 니투 사르급의 표현안경종 땡위 진주부근의 시도 체벌식나 롱아이링 현중기 종조식내 민항학동타 교육으로식내 시주일락따라 타중기 나딩

0: ང་ཅུ་གི་ང་ཅུ་སི་ཅུ་ལག་དར་ཆེ་ནེ་ཅོང་དང་ཆུ་རིན་བེ་ན་ཞུན་ལེ་ཅེ་བ་ཕུ་ཅུང་སུམ་ཅེ་དུན་ཅུ་དམ་དེ་ཆོང་དེ་ལེ་དུན་ཁི་ཅེ་ཅེ་རོ་བིན་ཁི་གེན་ཁོར་དུ་ཅུ་ཐེ་ཕན་ཅུང་ཡོང་གི་ཅོང་དང་ཐོང་གི་ཐ་ཆུ་ཆ་མར་ཁེ་པ་ཐ་རིམ་ཅེ་གེམ་ན་ཅོང་དུ་རིན་བེ་ཐུན་ལེ་ཅུ་དུན་ནམ་ཅང་ཁ་དུན་དོང་ཉི་ཅེ་དུན་ 총대 망초 치줍시락잠 내부 규지 제바타 고르당 답디 강과 치시게바 응소 치야락잠 고딤 게디 느치템베 로티랑라 대강 사바라 포토베 미제 응은주로 차지 두슈 레케피 롱아이린 총대 레든키 지게 분니 치겐 트위기 미초주리지 권에 섬양나 게림 바와타 총대 레지베 트위기 미치숨당 솜동키 제십 등조 표중 림바라 땡키 제바 미치니 학잠 권에 섬양나 게림 바와 표중 총대 레지바 숨게 학잠 샹당 총대기 구디 생각 카사바라 추바솔레 전탕의 신내 레지바 규주타 레지의 신내 등조 집에 미주기 등조 세보 나로의 응유 생랭제 편조 남초의 다가치외 니모로 깽캄기 신당레 링내 요거기 작당 처도바 중자 잠나 디고르기 난두시자 덴진 함라니 렌제초로 모전냉그리
1: 센도링케 니도니 서초르 강조나총내초하사시비링내타유고르퇴친디남초타가치외제고토저리지총도치고비유토준수도니태부르초지드리시 탈크치와시 비교유 탈크치외 퇴치니 남최로지키 유왕초수기 유골 퇴치시지 니리신 퇴고상도조외 짐주차긴타 소롱코든지구 남한샥뒤담가제리 유고와 안외망부 남솔규니 사퇴 탈크치외 제고소 퇴모매인비 망수이링내 냠린친퇴치기유 니도니스초류 응지쿵세링 남초 진정 크기 고진타 시코르키 용포 고치 갸타 시주 심바티 퇴송블레 갸차 시주 시시타 청청게 파류 니동조 게로 남초 진정 크투 초게 담비 체튼주지 차주비네 사홍 시숑타 영궁아 지 퇴체디 겐캄 디웨 크기 초뒤 갸타 주미 듄타 조퇴 숨주 소지 내급 총갸 시주 생제 내부 체바 탄자 제유니경타네뒤치보남초총대기직뒤내출리라창외유쿠토 你都做给了你都你搜索了牌谁兄弟罗达那边有名金策木这点空催牌给人气错啊电波用为给人切语了盲错错金康松共其人气错啊心车没把切语先到重要性呢你都你三个罗他是南催金中亏松共三倍车有公司南催重点迷茫其兄弟罗就以你们来看个下面罗达他过重促他南催重促
2: 노르타다치발
0: 샘러 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的中华民族 Jimdu, Tishin Chilo Jebe, Yurim Shibu, Denja Genlin, Dendi Chaji, Nawi Putan Dinzu Kantan, Saja Kumbaso, Chua Mangbu, Nune, Gudita, Chedi Shibza Chene, Ringu Zishirta, Shibduro, Changshir Zidu, Chile Tumja Jeki, Ledun Yakutu Yujin, Tadinki, Jimdun Chili, Saja Kumbe, Chimingane, Ringu Sungita, Yungu Sungri, Tishin Punjunsu, Chilo Soki, Ledun Shibu Shuyu, Chokaki, Dubshu Jigding, Shondita, Lotte Jigdim Ki, Songjun Jebeo, Tadinki, Yatim Ringu Changma, Gumi, Denjang, Gumbar Joryu, Ringu Delang, Gumbar Joroy Nintri, Saja Kumbe, Zegu Subje Sone, Lambar Tu, Kaja Sungi Chigan Soro, Jedar Jumbata, Yatim Chebe, Zaji Ringu, Delang, Puyutu Jowara, Jessi Deli Shuba Mase, Chokaki, Tadinki, Ringu Yatim Nedunte, Kaja Bejun Chebara, Nuine, Tuji Shubari. Sanganenge, Puyi Lotasum, Yegupki, Pedun Lotara, Demzitu. Samla ti korki nang du shi zha ten jin hamla ne leng ge zoro mo zhen ngri
2: sen zhong ling ge ni cha lo su bi chi ci su ge yong ge chim da lo gyong ki be du lo cha ding ge chi zi yu be ming tu kep zha che ba tang lo cha ni ge dun chi dong a ge yong ge chim da lo gyong ki be du lo cha ding ge chi zi yu te nang pe ne cham du chong ke lo chong ni ba tang xi zi chong ke tu rim lo jing xi ba lo chong ke ne dong chu lo jing jie cui du 给用给被对人心气看见楼车组队过的气楼市被熊吞天气打推至于浪车行松行前人被楼市的前开气温州前边孟西托日记开见这座前的接续前边去楼车你给顿就顿啊给用给趁到楼用气被对楼车电给气在于不谈电给气在于边明托击炸机推云你多你色出来到王阿边气你兄弟到王阿边气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弟你兄
0: 배치 년진 수입이 리젠티 좀지 경고난 캔치리 왕달라타 실실의 챙규난 캔 부산전 둘라리
2: 핑계 수된 자고
3: 시진핑키 퇴로 살비 중국 캐주에 대비 지속증후기 광범니 당용타 개용 미망기 중화미시 랍신 갸다르 용와 비텁치비 차주 중도시
4: 陆军习近平起苏兴南为党中央起他国土团结腾色切的基础人路挺色间起给客却用你组织起把给他三百零归

아 코알 쳬바 시글라 코구구 여바디 코알 쳬바르 루알라 쳬자 나오나 테니 디마 타바 시바디 다 근데 지글라 난저 딜레야 코구구아레 세시 근데지 샤구구아레스나 나르송 심베 디마 타게 테니 딘데치 라레메 고바 쳬제 쳬다 자제 코투바 댐바 딘데 지글라 코구구아레 베나 난저 베지지 샤제 오드 슈베 있나 테니 안주 포유 변종 인세지 라라 지금 뭐 돼? 테니 안주 포유 변종 인 테르 렁충기 깨물망 테르 너슈망 테르 유골기 차진야 테르 내 망남 레라 전시바 더부 겁려야 테다 망보지 중송하라 테다 테소서 니버 가르쳐 물어봤으나 아송기 터니 변종시바티 랄렌 메고바 체제 코알 체브르 루알라 테르너슈망 테르유구르 차지약시베 테네 테소스 직둥감에 겁라야 변종시베 테니디 랄렌 메고바 체제 코알 체브르 테테다 소스 지르야 레이레르 슈브르 루알라 레이 디니 카라스나 테네 데모르 루알라 나도 라든시베 겁라야 이나 나미 둠바 테네 시베 중어르 송스므 루알라 어디 튼다 데모르 테 소솔이야 이나 라자와 테 차세네 차세유 차세띠 디세오 담르 양아도 베지샤나 디그레 베나 나도 튜전 캉사세지 유베이나 캉사기 북겐바 这是时间的人是我都给这些就是哦没得说的我看啥不敢把这些时间的人是就第一家特别接了呀我都养给这些的目的写了贴了中呀贴滚居上贴帕马的苦学不切贴了对岸没气钱素养没学不得不加接不过的了月白贴就卡的一把 강유바 디게 레디신 창외 서든데 요르발라 텔롭중야 테 파마르 귀셉 체시바 더부급스 중에 테 테다게 나르송스임베 강사그 부드시세 요르바 디 코어체버발라 강사그 부드시세디 라레메고브 체제 테다소소 코어체버발라 딘데지글이야이나 평에 되면 타마시버드레 정어토 나송스베 데모타그 태제디 라르메그바 체제 타 타드무티스 자제 코어체버드 태니 데모타과시베 낭든디 코든덴베 겁라야이나 나도 두균 배주체에게 응원 타키고 디지바라 디데디야 닌장기 캐바다 제제 태니 데모타과시베 코든덴발라야이나 죽바레 아 인장 딜레야이나 닌장기 개발주어래 닌장 세디 나도 연재 두배 도지라게 남이 강아 주유태 닌장 강도 차와시 채나 숨바 치다데 시베 숨을 주발라 디급기 닌장 세 남이 강아 주유태 닌장 강도 차와시 채나 숨바 치다데 시 숨베 시에메 디난기 닌장지 두발라 디급기 닌장디 치바보탕 차와니기 발라 민치 두메 발추나 양화탕 민지 두메 발마추나 니월 숨버리 빼나 차샤비나 네 시에버 인스도 전에 나 치바보탕 시에차원이기 발라 민지 두메 발마추버리 와라 디러 코와리 다우나 니와 시바디 딘데지로 코고고 유나 오나 양화 시바디 근데지로 코고고 유와래서나 양아저 빼지샤나 디그리 빼나 초두 토라 우디 우디 기스 치데 치데 체디 잡으러 와라 치데 체디 자제 어 되는 아주 당부 딘데 니바 딘데 숨바 딘데 시바 딘데 체가를 즉 제 망고 채워 대해서 꿉꿉 먹어야 초두 토라 송세기 송지 잡으러 와라 제자 여기 치바보탕 먹이 송이기 팔라 되네 벌기래야 류탕 제바 존재 망부 시에버 와라 디 가르쳐 봤으나 치바보탕 차원이기 팔라 민지 두메 팔쳐버들 와라 디나 양화래 제자 남이 강아 주류태 닌장 강도 차와시 채나 숨바 치다 대시베 코덴도 닌장디 딘데질렁군지 최고구요 아래
다오나 다리 대야 이네 대대 처벌야 응원 나키고 니 대야 인장기 캐바당 제디 배주 제초그 레세기 인장디니 공두시에베 인장다 중 개발요래 오나 디급기 니와당 경원시바디 근데 지글 고고고와르스나 다 디급기 인장시바니 주법보당 주제 퇴니기 팔라야 내스내리 유스내리 바다디 로 경린을 뜨제 시어버지래 빼나 차샤베 있나 대진강도 강사기 부대시 자제 시어로와 대롭종야 대군주의상 대파마로 귀셉치 대라등아 미칭에게 미메 시바 더부시에도 대디 제도 전에 강사기 부대시 시바 제제 된디 주법보정이 당 바다 양와지 로 다 계시 강사기 부 겸바 대시디 주법보정이 당 니와 양만나 능이기 쇼아데 여번나 니 칸사기부 겜바데시지 부구디 롭종 야가지와데 부구디 제바상아지와데 부구디 디스두다네 듄레야 침베 칸사기부 르바 겜바 데시디 코어체버와라 남배원의 가르시버스나 니냥잉 낭네 니와디 숭버왈 니에급데 테저그와마데 오늘 가르자데 니 니자와르와라 체장 Teta tenye dima takwe tuen denpa jubwa dila rwa la Teti tsebla nyingyang ki kyaba tang jebe gwone Kesi nyewa yina ngon dakiku di shiba di pechwe che choku resuwe Yang anzo pesha na digira ala Pena di ni hasa tongkiri yinz shebre Da geje shedu zane jubwa po rengi ge Geje di shedu zane jubwa po rengi gang hasa chaba Yamana hasa nebe ngone shebrewa Dini hasa tongkiri yinz shebrewa la Dir gondi mang Dir yugo ki chagin ya Dir chowa chagin ya Dir pimi mang sheba debu di sosu Rwa hasa shibe nga songsimbe tenye di lal leme goba cheche kor chebe rwa Tan name wane shibe ina nyingyang nyig nangne nyewe nambe ngombar chebe rwa la Che zang tenye di ma takwa shibe kodun di dendu zane nyewe ina ngon dakigu didi yang jar chog reishu gyo rwa la Di ina nye shwe ge tenye wangzu sum shiba le chedage nangse tangbo tenye di ma takwa shibe tenye jugzu kola ya yin Niba ngote shwe ge nangdu di tenye namdang shenjen shiba di tenye namdang shenjen shiba tiyang tenye wangzu sum ge nangne chedage nangse jig rwa la tenye namdang shenjen shiba nangdu di keba zu zebe zamju nangla deshe gyundu zane Sokadesna, da mingi namchang, shen chenpa jikla ya, ngunzin, tang, ngode, pe shaba dinde ina, mangbu shiradu. Ndi, tanya namchang shen jen shibe, tengi jukju digabla, ngare cheba ina, chua nyigi toane, shena yaku dusangwe. Gyumze kadesna, nge shamla ya, pe shana digre, pe na, cashin sikba, kang tang, kang inba, te tang, tene, 没有是不得不谈大哥能行给连行谢我扛堂扛银把铁堂铁内出事要的说法大哥能行给阳行又扛堂扛银把铁堂铁内龙我是不说各自穷为铁堂铁西说给铁的说说特别给南堂先点把人呢就不认识个 南北团的第一肯定是塞瓦切布的是那唐多扛堂扛西巴德布继续的写气铁的连科学国家特别给南堂先这么低的讲当然的代表呢特别给南堂先这么主编南北的人生的罗了就这样看的是那铁的地大给罗了 차신 세바 탕 렌신 시와 다가능 신기 양신 요와 강탕 강여바 소소양 매탕 추탕 룽인준 때네 전역의 남당 시엔드마 주부 대부 남바지 레스그 양만나 돌두자미 체제 슈버이나 차신 세바 탕 렌신 시와 양신 요와 강탕 강여바 대다 창마 매인바 추인바
lung yinbe tsu di tene namdang yiwa xie jembar chebe tuen di tenba yinza koden tenlu ki naba diri di na tujun piwi pechir chebe gyurin nana kyebchir pechir chebe tenye namdang xie

생각나면서 걔랑 크고 쓴배 공매 들대야 이는 다외 워도 지고 휴제 나선 기대 쓴배 차원 망다지 이로 컬신도 갑시 다디에 출래 아 네즈 카시에 삼던도 이로 좋아 짐보다 양 차와 카시에 챙스 집에 걸리네래 섬라 끊어 시게 쓴도 갑시 강다 급디디 걔랑 가규 제메 대든 망다시 창의실

0: 간단히 삐진키 추즈족게 딱다시
1: 디카르니 헤종 룽치 년치 예궁 헤게 룽치 이
2: 자웨 파양 튠팅은 튠팅은
3: 시베 낭세 뜨든철 뜨든철 디무
2: 멤버 케버이
3: 렉베 칸상 디너준
0: 한들 힌게니 생고 속베 린첸디니
3: 펜종 롱티닌티 리공 대게 롱틴티 데다로지 태동 리첸 태동 파낭 맨캉 시브티시 파낭 맨캉 시브티시

0: 아주 가려서 진이 서고 종 라웨 미디게 지 이와 체고로 봐.
1: 네
0: 가려서는 아니 정신이 터네. 다 정신 장배 정신도 댐배 정신 두배 정신 체제 정신 두송여로 봐.
1: 네세.
0: 네 나로는 아니 장배 정신 백엔 장배 정신기 미인 배에나 야 진이 서고 종 라와. 네 야 별롱 정신기 미인 배에네 진이 서고 종 라와 저래샤.
1: 네세.
0: 네 가려서는 다 넘주기 초에 곰시기 터네 세빈 아니 세도 줄람기 터네. 넘겨 나갈 거 봐요 봐. 아니 님은 딱 봐. 아무 릭숙 침부 싹세부터 통화된 적이 되게 곰시해요 봐.
1: 네.
0: 난 뒤에 좋아하게 돌아다. 대보 대제. 안쪽 칼에서는 진지서고 내기 견라 아니 메일을 찍어. 찍어 산제 송여리.
1: 네.
0: 메일을 찍어 산다 대야를 가고 체제. 진짜 구조 속 침부라 계속 해 봐.
1: 네.
0: 아니 뒤 런구기 봐 류제제야 된다도 지에 지금 해 봐. 아니 디 미쳐져요 말이야. 나 동주는 야 디서 중라와 쳐. 근데 카레스나 김규역이 나네. 나 기랑기 김규라 안 규라 진이사고 된다게 디 카르사 나제 나제 릭딘데 릭규가 된다 요바 이나야. 디디서다 제말이야. 아니 진이사고 나라와 쳐고 동안. 근데 카레스나 쿠슈 코요다 둔자 손바티 차샤면 코요게 왕기. 대상게 코요디 카레스나다 zamling ti kang ki khuyu ti ta chita ne shuk chen bu chi pa kli kli che je gyu tu war ba gyu ye de kha ra sna ta chok pa rang si mang mu che
1: de
0: ne du ri ta ta ya ta an che ri to zu ta bin de sa cha ti de la an che gyu ki ta kha su lu da de ne mang bu chi ge gu yo za an ge be ge ngo to zu an nga ti shuk che ru tu war sung gu do wa bi song za an ngo ma yin be yin ta kha su rang zamling di kāng la mi chā jē tā lō tī kā shē chē mērē di tāng tōng mā lē yā mi chā tū mi rīg lā ngār chī nyū wē kīng kī chū mā tām chē jē yā chē tōng tōng tī rē rē tō gā
1: di nē
0: kali kali kali chē jē tā ngā chē rīg di jī khā kō, nī khā kō an di nē tā lō tā tōng tā kā shē kī ngō lā yīn bē yī nā tā yā ngār chē tī tā tī tū wē bē bū shē tā yō mā rī
1: bē bū
0: yō mā rī tī tū wē kōn bū chē jē ngā chē yīn bē yī nā tā ngā chē sā yē di kā rē sā nā mī tī kā chī tsō kī nē pā nē pā tō ā tōng tsō mā tō sā mā tō mī yé chī rē tō wā kāp tī tū tā tān tē tāng nyō bīng kī nā chā tī rē chī tā nē mē bē sō tā rē shā tī nē kā rē sā tī nē kā lī kā lī kā lī chī tsō kō rā chā tā pā pī kē chī chī chē rī tōng tsō shūk chēn pū tā rō yōng tū anī ngā chē rī tī tā māng bū chī mī kchāng mā lō kī sā tō bē chī chā wā rō wā tī sōng tā tī kīm bē ngā chā tī lō pā chā ngā chū tī pēw sō rē bē shōng lū nē tā rō tōk sōng tū rō tōk kī tāng bū tī ngā wā rē ngā wā tī chē nī tō sōng tū tī chī lā chāk bē chē nī chū yō rē
1: tī
0: chī lā chāk bē sā nā tī gā bū chē chē xīn bū chē chē ān tā sōng wā rō bā xīn bū tā ān tā yō nā mī gā bū chē rō bā tī sōng tā ān ngā chā sā yā tī māng rō māng rō chī chī chā tā nī wē lō tā gā tā kī ān tī lō kyū kī pī rī rī tē bā yī nā ān zāmu līn khu rā nā tā jī nī sā gyū nā chā tī shūk chēn bū māng bū tār yōng gō rī ngā chū chūng tū yā ngū nē tāng nyō bīng sān tī shī rā kūnyū sē yō mā rī
1: tī tū shī
0: rā yō tā tāndā lō chū nī shū jī kī rīng lā ān tāng nyō bīng kī nē bā tī tā māng bū hā chāng kī tā māng bū ān tōng kī tsam mā yīn bā tōng sī lē māng bū tō gā ān tī shī rī tā sā jē kī zāmu līng kī kār kūyū kī tā kār sō bā tā gyōng tō lā chīn jē ān mī rī kī sā rī tōng chō yā ngā rū yā chā tī shūk chē rū tō gā yō zā ān tā jīni sā gu nē tī yā ān chōng yā māng rū tō gā rū bā
1: ān
0: kīn tōng chō xī tōng nē ān jīni sā gu nē tī tīng tū kī mī lā hā chāng kī tā nā lā wā chī chā yō rī
1: tī
0: sōng zā tā chōng tāng tā ngā chū shū bē jīni sā gu bāng nē tī yā ān kālī kālī chē chē ān māng bū chū yōng gā rū bā lā
1: ān
0: tā sī rē lā
1: Let's listen to that. That Chinese so cool in the city in the Chongla way me catch it on so in I'm like Kong so the Shinki dang an zu ji nga che ji din de den ya mang cha ba tang na Shinki te wei ren xin da ka so le gu yu dan zhe ma gu xi ra ma nam che song guo zhi ba le.
0: Bi
1: ge ji te bu che ji xue ya mang cha. Da tang duo qi yin yang king qu ge da ne ri ge gen bei ya. 네스틴젤레 다 코니에 요르발로
0: 나젤
1: 네셈질라 단 데스 인두 잠바다 나체 리디 마고 시치 덴비네다 티 나즈디 총웨 규겐 조슈 규르투 잠바다 만안 츠다 카르소라미 마고 시게다 땡디 디 카르소고레 스웨싱 아무시 메벨라 디 추야다 녜브시라는 거 봐라 다 카시게 소노 간도 니미치랑 창암 치만도 미나 수고 대민도 수니에 도안 엔제 임바 차샤스노 티 이네레 다 징안안 츠지야 진이 서고 네티 직다 Po lawe gyugen tenze zile gyugu yunay la.
0: 제 단단한 공로 쉬분의 지체지 진이 사귀는 나자디 중급대 대비나 직내가 저 최야 망차 이내가 저 속에 주투고 매 봐라 주투고 매는 아니 괜히 있어도 제가 그래 나자디 망으로 친제 안 소소소 루송을 민마도 그러와 되지 안 다가래서는 아주 나자 딜라 차샤비나 단단 나주 팅도기다 대심주다 팅저기 정진 팅달 대비나 나자다 타마다 독통주 숨기 미속을 늘게 당이야기 뒤 가르소래다 제시디 잡잡을에 송도가 타나랑게 가르송 거래서는 나르체 타말에 도고요 송용 거래
1: 레스
0: 디 손자 나르체 긴기 체제 아니 지 나자 망부주 용해 아니 시작약과 차야 아니 집안의 차시하면 집에 소루에 알아봐 소루 소디 누바디 야구매바 있나 아니 간주 주치기 말라디 통마디 소샤요 수 칼라도서 야구체 작자단 대접제 아니 시네마 폴치 포하게 야구체 주토 당부 수네 겁디네 마 작자 동조 야구 당화도 비나 아니 포하게 네 겁 아니 주토고면 동아 제 주마도 잔 대기네 아니 나자 동조의 망부 피엘라 소가 된저기 다 된저 중네 송요리 디체 안디네 조체슈 카레스는 나르체 밀라 아니 장라쇼고도가 먼저 다 계레네시나 상인사 디제 아티 장라 소제 안제란 단계 되는 소문은 시지 안 님은 지금 제가
1: 한 동에 맞잖아
0: 안 내가 기본 민도 세르서 어디지 티 장라 소에게 티 차디 유자 안코 내가 제 장라 소 딱방 아주 주에 마을 마을 침배인 아니 간잠 질래야 아니 주에 마도 지 그래
1: 지시
0: 안 저 띠인 착바 잡으러 봐
1: 안
0: 저 딱 한다
1: 세르 보시 거야 되지 봐 네세
0: 멤버 학바 로고 숨이요리 멤버스나 지에 마딘바 계승가지 지에 마스는 속고 주 당거 말이
1: 네세
0: 학버스나 제 타브리 나지 띠인 타고 있나 아니 나지 망부 나지 띠 망부주 용거를 봐 아니 로고스나 띠다 노바 나지 나로네 다 나지 고라래야 약로 시보요리 다 돈도 틱스파 자 침부터 차브리
1: 네세
0: 다 간다 멤버 학바 로고 숨졸로 나진 랑 얘기 아니 간주 띠 조다 겐로 두그래
1: 네 뉴그리 손다 미만치게 양직 데이다 뉴가 아유 삼사르시 데 건다 갑시지 발라
0: 콘 클리마도 베서도 지난 거 유지래
1: 취자 데이네 엄질하게 숨바 차샤비나다 징아르체 탄 타마티 다 뉴체티나다 직심 주기 제블레 시바다비나다 데 직촌스르 지리 숨고르지
0: 발라 잡부 잡이 임바 아젠게다 카레스나 타말랭아 저 도고 요르 숨고레
1: 아 취자 레스엘로 엄자 다 근데 신도 잠방하는 취직 생일 행게 출리네래다 최신 아뮤지티 망고 십지 딩예 유빈제 임베이나 다케랑게 드링하는 출리 센티 젠부규 당하는 주징아 체직디 다 체른 부시 된거야 되지 동안라 다 탄도 태외견네 최신 아뮤지티 야 망고 시라 최만한 규 친구인네 쇼인이지 발라 레스 엄질라 다 모튜네 엄질라리아 근데 슈데야 디디르샤 징소군네 바리나 차샤미네다 바고다 텐제 닌다인 직습줄라에 금센티 가리나 지소로나라
0: 나스엘타디 진이서그 네바이메이나 박베네데 중라와 차브리 다 카르솔록수수 소고 더네 중라와 차브라 봐 다 이네레 통메네 거블이야 아니 지타네 다 람세 방네 나바 안저 용고 말이 진이서그 나자 포제 로케시 지메지나 방네게 나야게 다네 데 카르사다 고급다 마선데 체로 체로 도와리 디 손잔 단인다 섬 섬툴랑야게 네바이메이나 진이서그 기행게 방네 나야게 다 통매 아니 내다 돈 줄래 디급려야 아니 간주 가르스나 다 남사기라 맹갈 피엘 소바 기라 남교기 암지 데 가르스 진니사 교기 내기 나절 암지 땡고 위기로와 디텔 테잖아 내가 박발 텐사 안데스 사브라 랑기스 안데기 다 가르스라 통매기 아니 데 네 단내주디 탁주지야기 알레 삼로디 꼬리 네 멤버체 박바 사브라디스라나 야마제 베겐로 욕샤베나네 디기엔기 박베나자 딜레 독베 안데 용야기 냥가 요르발 안데 스레나
1: 레스 레스 엠질라
2: 탁삼 카위 디 찌글레 황비 랍친 신핀 소시 슝산디 Jowe Dungye, Munsi, De Tobi. Diki Bele Junbi, Zijin Yin.
3: Tadaki Ki Sensima Dini, Penchon Longchin, Yenchin Liku, Pyoge Longchin Ki, Detang Luchi, Tietong Lice, Panang, Mengang Shibdishi.

0: ngoje drolin ge thwa ne thi gi gyu thang om
1: sim dam lu bu jue ne mi chi gi du lin
0: thi re pi rang xie lu qu gi gen chi
1: mi chi gi du se chung gi deng ge ji ji cha dam gi chi wa di ne sim bu nian tu zhi
0: ta da qi gi san bu zu bie li zhi di ni ngoje drolin xie bie chu gi drolin li zhen shi
2: singnam cho tani kina chu sing chu be li sen tene phunjong long chin nin chin le kho phege long chin ki ngo che chong li sen ji nga li sen zo yu shu ge ri sa yin
3: na we nang ki ji be tu ti ri mo shi kan da
2: chin nang a be chi ni shu nga nin ne ge yong ji lo de chi jing ki lo me sim khan de dan ni mu ji yin te ni ge ge to ne wu er wu xi bu de zha zha wo pe jie ne 我爱我媳妇这下许三弟点给钱要用钱做的嘞那你出个村人你了走啊讲个不当当能行给人你给心看了土耳其别成个钱啊姐这下许三听听啊村里先能落了我妈真正主人那女儿给了不吃人了他给点东了你点这学钱困难做的念头出个村心看的他让女人堂土耳其大学给明天了主人学会人公众能帮看不上但李先过村长的啊那天那村人你我这都对起那种呢
4: 什么不能接？我讲啥？年明了呀，你拉过去的这个月，等到拉萨边境通知给你，你拿了呀，必须给人继续。等到俺们从陆路去给你，两个姐姐，六年现在才轻松。那是什么不能接？我讲啥？年明了呀，定制多几十个月，俺也拉萨边境通知给你，你打算那么多，自己主任姐姐落脚才轻松。你拿了他，俺俩跟我那些那宝宝去学了去，俺俩去的不落么的做，他去。
2: 生康那是学前不类似些，你这种么松，他定个来问你，现在宝宝去学前，送咱得力个，来这点哪里呀？啊，你们学姐姐，生康给过来接，中间接还全部的，你搞不学中，多些难。那些托起些，嗯，听那说，他罗忙不急，现在主任那多好了，嗯，俺听那说，前两年被主任弄落了，都是前面几岁云了，但因为罗，就是几个弄落了，不过生康给贴了，俺们他多几大面了，俺们脚肯定是用多个了。
5: 哦，他第一个呢，做几级的怎么了呀？他这几个我们那些呢，这个都编造的，抽用的我们那做配件是不行了，他把都当第一个制造我们那些呢，电力的，俺第一的嘛是不是那些？
2: 徐总，
5: 但是呢，我们那做的他这个经常落水呢，这个都制造落水呢，这个都，他那个星期我们那做的，拉这个落水呢，这个都，落水个卡脚是呢，这个当我们那做米了呀。 米克罗斯家的信徒呢，但用钱钱不行了。
2: 徐总，徐总，
5: 用酒店的钱，当然是他那村地的芒果树种子罢了呀。俺呢，我们到独居家罢了呀。俺呢，经常俺那做个所谓，他这个开发老少把他入菜地的芒果吃在有了吧？
2: 是是。
5: 我们村地的经济是啊，俺呢，不过生产了呀呀，俺当明朝回头了呀，俺就用钱钱不有啊是。
2: 徐总，徐总，
5: 俺呢就天这个长个点的芒果点的买了下的，俺那村地的啥用的都多的，俺们这里呢，比如像俺当今天主任解释些。
4: 大陆前面的路你去打打住个多，但是俺今天居民的那里呀，俺让给这些个老大多数店面呢，生产多了呀，你做下过来去的，现在几块人就买得下。但是呢，你对个呀，这个经济主任去对账罢了呀，路面给生产了呀，俺做哪几下的，俺做起不起不起这块就是下，第一个呢就定对个呀，俺怕买那这个多，几少银行这个多，俺做差卖给多哪能个给交我去下下上个多了。
2: 那是嘞，
4: 对对对，俺等你上多，就经常不来去。 想查不到，跟他说那些来查查没多少算了。那你记不着咱群众干的哪里不得，哪不得哪不让自己的有了吧？是吧？那哪来哪不这样忙着？那哪不这样忙着的，咱把里啊，短大家里原来嘞，怕没给不够刺激些，太着急些。那不够困难困难了呀，用他提过来的，这钱没提不接。那一年来他，跟这些没进来的，就落了不够的，我那几个。 学校那我是学过药的，也没那几个男的端着，拉不着我是用过药的，第一个是呀，俺那样子，拿不到拿不接接，别的经验也是用嘛了吧？
2: 是真。
4: 第一个是哩呀，这个男的嘴巴大，小了呀，这个满嘴巴忘记。俺舅舅跟那讲他的时候，忙过去马蹄被忘记，俺那几个情况的时候不说多不接，情况里呀跑肚脱呀，来拉不着这个姐姐，跟他那跟他说那些没事，卡巴的给见姐姐，
2: 是真。
4: 通马过呀，忙过去念念通，
2: 通
4: 啊，这里 这个钱就挣不了。俺呢，情况是这个，我呢这个那时候年纪忙着准备，从那学前不学不多。
2: 徐总，徐总。 김다 망고 지 된데 송고 동아 녜 보고 들은 녜 칼라네 야고 제고 동론이 야고 요고 유르바 타지 찬에 차시합니다 텐데 보고 다 가르소레 지나주 공수분는시 차긴데 야고 싶으로 봐 뭐베 차긴 제가 된데 인도 지단다 심칸라다 내줄하 아유 토로 공예 망부 지여봐 수장당 티나주로 망부 첼레나베 규림 나로라 보고 르토기 따다 근데 지기 토네다 심칸데 내줄하버시 하고그벨
5: 또 데스도 그냥서 드르나야 보고 다 시주제치 좀 말이야 보고 스스로 니기 생각이나 되게 시기 기다려 여러 봐 다들 하고 와도 그냥서 샘들이야 진짜게 다 지기 샘네스나 되게도 그냥서 딩사다 나즈들이야 민이 드미나서 딱 도와
2: 진짜
5: 또 전에 샘네스로 봐 그냥서 딱 공원다 알아지 근데 또 가셔야 지금 안 사고 싶어 지긴데 내가 지 지도 좀 몰라 다 빼시는 거나 저 다르기 아니 이제 지리다 수도 봐 이제 뒤 채보다 가야 말 때 이나 아니 이제 뒤든다라야 차그치지 엄마 시부제지
2: 아니
5: 지게 섬린나리아 아니 김다 카바게 공부시고메도 섬냐 탑신다 미나서 제시야 아니 지게 이제들이
2: 여고
5: 같이도와 아니 섬디니 양안사 시부제 진행은 아주 기현지게다 지게 럽다르기를 연락지 리엔킵스도 봐야 뜻 감사지 뜻 계시시도 저버야 달토야르지 엄마르방라서 진행이 딱 세르시도 아니 진행은 아주 지 소에나리아 미사디다 지게 빈준 지디지아다 지마 지소관 되긴 저버야 미다 미바기 저와초라고라서 아니 지게 미다 미바를 가서 다 저와미 지도와 계자디 그 시력이 나와도 매번 결국엔 대화죠 말이야.
2: 그럼
5: 이제 보고 신나도 다 솜지
2: 시작하고
5: 자 신나 마디 미스 안 죽어도 되나 보고 딘저가 삼유야 저기 로브젠 저도 막 독시 때도 막 코랑 결국엔 대대지.
2: 그냥
5: 남겨게 지금 로브젠 저비나 또 대접 내가 있나 저기도 클래스라 되는데 결국엔 대지. 아는 거나 솔직히 삼으로 지당 제스 대지 아니 이제 대대긴데 또. 아 따디네 가실이야. 계체 시작하고 주는 매비들. 또 계체 하나 하고 집이라도 와. 아베 제제 아니 세미나라다 르미나서 참 상구요라고 나도 칸에
2: 말하는데
5: 저 강다가나 나 세미나 유베티 전에 즉 시설을 주요나 거기 세미나게 즉 나자라 주요나 즉 즉 쿠르부마서 마빠베서 차가로 봐 지금 나서 유구도와 이래람 되네 전제도 드네 양아나 저 가실에 인도도 가와서 디네 교와서
2: 디네
5: 지금 미사디야
2: 착담해
5: 봅시다 가도 좀 가버지 게임 게 유베서

0: 랑소 지통이지 차고 고르 받아. 다 이나야 아니 뭐 가지 지기 인지미지 만 양할 때 도면도서 밤에 빼디 아니 칼라도디 좀 깨보야다. 양아 야수 막고 가 이제 시작이도 와. 로다 지부지 양할 때 느베고는 양 내주디래지도. 안 도수도 다 말이야. 안 지기 생각이 양 원다로 좀 무슨 애들 애들이지 통도 와.
1: 주자.
2: 주자.
1: 今天我们请你兄弟们，我们这七天去罗马新康地毯，你们应该听听我车中的李灿南。罗马正在竹林南永外建立起来了塔，定金多吉拉尼的这学期，金大堂期间，制作间里罗马新康地毯贴了，托拿其他南国民堂等新给罗马村上去让了搞不肯这事情国民贴了，竹林休息雨。 俺这都是代表呢，不过新康给托了，我们大点这是吧？月饼呢，金大给的作业，托过那样大点这开起不是不得什么多啊？但一年嘞，没这一年的，托这一年的，当然先给六千，拉不起么大家家是吧？但嗯，那个的下多钱是吧？那不然那下多钱，对呀，他们当不过他就怕做西边，他就通多了吧？他做起学的，当然那做给那那么大西边的忙学着多啊，学长不过新康。 给地摊了，他给那给羊特别吃顿那样的，老是给样的，好像开起么着吧？学生给那天那做了，人家做地铁，土一土那个的了，土那边搁不了，那人家去那做特别看这日子艰难为呗。他不多，他得给点多了说明了。他老就是这个，弄了了，人家主任那边决定弄了，人家不过什么看贴了，人家主任这独家的这钱，他妈是送的话。学生人家给那天那做特别看这日子，别去打那个。
2: 是，俺两个人写的，他做。
1: 就刚做几件事情的，
2: 他六十几年之前的，前一段在巴黎，我那些人做的车里的男人呀，情况就不得，就是去引进没有六种就结婚的话，对结结，哎你呢？俺让你我那些那的结，得罪他了结，六种结了搞不着就要了。
1: 来是来。
2: 啊，得罪他了，俺让你呢六种就结，哎你得罪六种结别给男团的做，哎你不工作的结，嘛娘舅姐姐，男舅呢他结个，别家乡他那可能去不能结结顶上。
1: 嗯，别家乡的那空气不能接接顶上，
2: 哪里别的他弄这些忙他也缺不着吧？第一次怎么了？我那现在一路不过忙起的，给什么啥不就不差着多？所以说人嘛都长大，蛮叫说的，就差。人些差不多吧？人些差不差？啊，你说说给，等到来起嘛，就不得拉不上班儿，啊，拉不上弄了。你说家里有吃吃用多啊？啊，你俺出去，别家乡的俺让人呢，学个大官儿去，罗马工作了呀？他，可是说的，当些人家就有，学个大官儿去，年代儿去当些解决，啊，你当些解决，有人拿了了呀？他领导话的拿了，啊，你俺就情况过得应该了。嗯，俺情况过得给养你家里些嘛些的，啊，你不过让他说说给，提过这里解决，啊，提过这里解决，有人拿了呀？他不过就给俺们说，俺这些送，俺就别吃下边呢，过么家就别吃下，过么家就越
1: 유는 디지케 요르서 지 디렌제기 다 직시스 셰비 규리나는 오늘지나 어 군주시에 대해 대해 오늘지나 가서 하블롭 진 군주기 최다고 진유인 교원이 되자 아 군 진유의 제제 미마부지리 아직 공개하지 되제 다든지 스토리지도 잠발이야 아니 최다랑 집이 규림 나로리아 중대랍지 가르 톱도스나 오늘지나 무디 미션달 땅비나 어 소소 디기디 체크도스 다든 남주인이비 미셔서 나나나 지고 산마도 미션달 바다하는데 기부 용으로 계속 미스 말봐 이내는 오늘 즉 최다도 대서 제비 규리 나래 던지스 리샤 손자 안제 지지 아니 보고서 지려도 잠마 당한 좀 오늘 전에 맞아 싸미야디 소소 기부 주나 상비 요래 때 이내는 안 좋기다 탑시도 대서 만다베 왕기 소소게 나 지고 산지디 결선 잡으러 지나 기부르지 차그러 상구 요때 대응에서야 최다랑 집이 규리 나래 안데서 재민도 미션달 야 삼시제디 베메시비 개체벌이샤 어어 삼시제제 미신달 안데레스 제빈 아니 소소레스 기브투그레다 자라보다 양코즈기 나조 대사기 생활이고 돌이야 깨자 윤족이다 ABC 리륜 사지도가 아 디저 양보고도 냠죄지 아니 ABC 세야디야 다 나조 남규인의 마고직 삼디야디 던다직 체비나 어 드리베체진 드리쇼게야 립드가 겐하기 부지야 랑제 야 랑데 렌스케다 람나 아니 던다 디 체브와 게라게 랑랑브와 랑디 잠발이야 라키브 차요르 무기브 차요르 다가 무기브라 제디데는 사무타지 오 게라게 미톤나 디키네 마르키니 푸트엄나 제 나트엔제 라야디 게라가 이지 멘멘도 데디라 스탐제 데비는 수수 뭐 집 차도 그러고 비동나 뒤길 날랑치던 그러고 야 삼도 신나지도 오 괜하게

0: 오늘 나 가부치 비지 메드로 믹스에 나리아 제와다 투구 축침 시오 메드로 그와 겐하게 보디 돈나 디긴 나 고급제 선상지 야랑빈 양 로가차 두고로 디는 지지지 아니 부 공조야 다 지난주 드리긴 나와디 나로를 가서 생각한 거 로브존 이다스 디참벌 디상포 로브존 지역에 오늘 디즈 락제도 마무치 하고 오도 봐 디즈 마무치 비주 따는데 참벌 공조 비주 되게 직단 알레제인데 참벌 아니 군주기 담시 엔제제 제 차비 기블로데야 아주기야 부 군주 군주 좋았고 이지고야 좋았고이지 어 지랑이 단도 좀 되나 디컨데르 베세야지다 좋았고 아니 부 군주 군주기 딩조제 지랑이 들이 담시 디컨데 좀슬라 이제 아니 아주 기겐기 자 딜이야 죽돔지 겹 아니 죽돔지 티비 규린 안로리아 아니 부 군주의 삶은 망부지 커용도와 망부지 급수야 나라 맞기 비준데 잠바리아 된다 디기 긴기 미 디기 왕기 남지 비서서 세져로 봐 오늘에 제제 상로다 상로다라 대비나 오늘 진짜 된다 디다 미디기 아미집 소야민도 조라디 가바크 투디기도 진짜 수수 삼로당다가 투디기도 아 된다 디다 미디 아주 요아당 요 말했대래 원자 삼로당에 디 털이야 요아당에다 디 수수들 왕제 요대자 아니 원에 진짜 김어디 수수가 삼로당다가 투디 요자 아니 보고서 기자 디털 바지 삼로 집지 나로 지기도 근데 이제 아니 간주기 간주니 아주 기계 마셰지 부 컨트롤 로브존 제조 컨트롤 시에죠 컨트롤 냠도 롤링 제조 안 컨트롤 믹세 단다 안데 가조다 디 규림 나려야 로숨 나려야 니 춘 담마다 마부 투그로 봐 근데 디 급스라 니 중에서 안데 제 투비 급스라 안 가서 상로 컨테스트 당도 돼 안데 참자 나라기 자 단다 미치나래 지 단다 응어서 티디비기 다 맥기베다 안데 여러봐 디디 치니스 방에 상로 컨테스트 당 유베다 디조에 냠제 마부지 안데 믹세 나주기 다 겐고 그러봐 나주기 겐고 콘주이네 같이 양지 상로 당다 야고 언제 도가 지게 나들이 드네마 뎁지 강부자 있으나 어즈리 다 강부자 뭐도 그러봐 돈이 좀더 사간 더면서 어즈리 새로 지지 근데 상로 당다 야고 언제 도가 지저에 아니 지나 뱀스비 야고를 해서 알아보다 근데 지지 근데 남균이 지지 오늘 지나 류부 존다지 아유브나 지지 생광대 존다지 아유브지다 디야 생광하게 되서 근데 제 뭐 제 되서 롭종지 아유브지다 존다지 아유브지 손자 안 디주털이야 롭주털 통진지 냠도 롭종지 아니 냠도 삼식지 된다고에서 총이도 잠발이야 비슈에 땅톱지 근데 이게 유린 나라 아니 부고 속에 생광하게 삼도 땅다 지털이 렛 열게리 주어야 두 삼사를 지도
1: 렛 렛 주장다 나나주 김다 망부지기 단다 콩레키나 주소음나시 보고 지니레 메드다 보고 참로 지주 차브르바 슈자니 투균럽스균들레 카시에게 페지 딘데스 균 메트로 삼사르지도 단나로 용드 경키제 나로 마요 아세야스 그발 등에도 다 근데 소래 안주 회고 수균기 다 럽스 낭로로 경다 판가 장기키 그바 키당 개가 밀르드스 그바 딘데 럽스균다 요르바 등에도 된저에 도스테비는 미그든 데비는 당원에 소소 경렉스 케베서 요르데레 통업내 체비는 된저레 소소소 송교업 제약이 단 뇌부지 내저 삼사르지 도르도
0: 맞음원에 진나 니즈 망부지 엔데제도가 김다 망부지 아니 부국의 야제조약이 고급 퍼르지 전다 제창을 나도 토리놈들이네 다 진다 가지 중요지 그냥 로그이데 걔네 진요로 클래스 저기 정부도 걔네 속으로 배 슬랩지 찾아로 김다 그 줄을 쓰지 로도
1: 괜찮지
0: 부다 아니 드네지 아니 드네지 왜 유림 나로 제비나 오늘 이제는 부고디 정도 제 팀도 부고디 오늘 이제는 수수 당 제비나 진네 디기 네 유림 나로야 직진 강에 망고지 체르 봐. 강에 망고지 체인데 잠발이야. 가시 직진은 칼라소니 장부디 그 롱으라지 띠. 그 봐. 직진은 응위대서 양위마 마도 직
1: 레야네.
0: 데저 보다 니즈 망부 투비 주는 쿠란 존다지. 아니 미망담다 투 니즈 담다 투비 주리나래. 원래 진짜 존다 다라라도 봐. 전도 내고도 마스 데브러지나. 저 봐. 시장 나가산디 저저 시도죠. 남조디 에딜레자 라브도스 튀어 먹어 봐. 딱 소소 바바 디 야케다 짐을 리지레샤. 지 게다 짐을 인도 잠발레 라브제 강즈는 쿠란스 덴데 슈지. 딱 쿠란기 부부기 라브제기 튠지 잠발이야. 딱 한조 민치라고지 드니 게탄도. 딴디 잠발이야. 쿠란기 부부들 가르럽도 녜제와리야 니 보다 아니 로브도나 봐 마오비 메진나리야. 강에 마스 체브쇼 누구 마스 냐브쇼 미 망부지기 키란줄이야 지기 갈소리 좀이 키르갸르 마스 르브쇼 언데르도가 미 자자 하자지 우즈 베스도 드리타시비도 레가 리지나야 랑 이네레 바바데기 졸롤 리시가르 지두스노 오네지나 가서 찾아나야다 스토가 리딩조리 냠뇨 망부 리딩조 언데지 나주 하고그레스 나주 오네 야르게지 된당베 야르게지 조쿠 유나 아 비게 기주지지 데는 디그요 마지 인지 미니 미세다 망부지기 랑리아 좀이 키르갸르 자디 잠발이야 아니 미신다 그랑 약부 제부터 삼시 제부터 약부 이바 하고지 자 된다 망부지 직 강에 망부지 티비 규림 나리야 강에 티도 세비 규림 나리야 아니 랑이 소소 응으스 열게 두르세 알지
1: 찰로 용거를
0: 그러나 찰로 용거를 들어 미신 가서 디 도나지 오죠 가서 근데 잠리기 축다 앙다보 알로 마스크 세 지금도 군수기 레지 규림 나리 네 코랑기 남타서 직 대비인 봐 디난로리아 코랑기 탔던데 미주 분데도 남는 등교 봐 당대 잠발이 오늘 미주 분데 레레 당대 잠발이야 아니 시와다 시와한테 주고도 와 아니 망부지 이내리아 땅비 나로요 그도 마 사가 사지 토 주고도 와 아니 내래 난주 도스데 잠발이 오 답베디 방고 싶지 좀서 우리 또나 다로 돌아친 성구로 봐 이내래 그래서 우리 군수기 육동지 되잖아 오 대리기 pāngpī yūrīm nālōlī, ngā sūkī māngwōng pā nālī, tī tī jēyā mē bā hā kōm rī sēchī. Pāngyī tī yā nāpsā tī nālī, jī ngōni sūsū yār jī chī, nī yū tuwa.
2: Shū tā. 장할학지기 기겐집의 규림나리아 딘저기 내주 숙제부지 돌리기도 만난 쪽에 다 김다남 쪽에 부글이야 문에 장내기 부글이야 규모큐는 매베지 부글아 땅문에 다 가르소라 땅문 튀기 미리나 저기 또 다가나신 점리리아 지기 체내 계제 망고 등의기 계금이나 저기 도술로 즉 따뒤 점말이야 당통의 글롭스디 킹장 글롭스디리아 시부지로 도와 딘나도 매바란 말에 하나 수기나리아 지금 남타도 지금 제대로 점말이야 지금 담아도 계신 담아도 좀 망부지 글리 점말이야 당통마르기 폐 가르스 지금
1: 러브스르게다
2: 되게 뭐 열어 봐
1: 수자
2: 수자 되게 하나 속에 수경이 안 되게 상관도 열어 다이나 딘도도 지도 점말이야 밤에 부글이야 규문 매버지지 가르다 규문 수도 말아 명잠직다 저기 시주기 남부터 말인 거라 눈에 터내기 생함디 예쁘고도 영이 간다시 여러 배서 저 말하다 삼도 간다죠 디큐는 모든 집 동도가
1: 이
2: 모든 집 모두 규문생 알아서나 광고 싶으시고도 부글이야 아니 저기 깨지시하는 건 부글 시도 뭐 계란 가르시게 매 미끼 매 깨지시하는 야 랑게 주도지에 사람들이다 된 남균 깨지 총자 저기 안 파나데 부글 가까이 시작도 봐 안치까 니까지도 망하나도 부글 저기 아니 파마리아 지금 마시 니 마시 아 된도도신 부귀기 생감기 직된 저러다 부수수수기 생감 직삼 당나지 얼어 니 파메지 하마고도 잡아야 아는 거나 저기 멤버 캡을 시비 얼때 나자 하마고비나 저기 멤버 캡을 유배기 팬토 말어 봐
1: 머리야
2: 나자디 하고로 안 디네 메 가르쳐도 왜 아니 유머로 와 재산 파마시 인류 잡말이 랑게 부부들이야 인침지 부부대양은 아주 니 남주인들이 시비 부부들이 안 저기 심주지하게 들었다스기 지기 가져왔어요, 맞나?
1: 진짜.
2: 나 민수지 심주지 알아서 네 간대 지기도 갈아 갈아서 맞아도 결어봤어. 다 제미 그림 되나라는 게 다 밤에 부르리야 저 매버요 말아서 뭐네 전에 저 와요나 안 삼지 땅 걸어 봐도 이게야. 땅 도마 뒤당 살에 삼당 우리 다 진짜 만화 속에 계급이 다가라리 나니 다시 녀샬이야 만화 속에 로스분의 손 손도 소지 이제 도스 담지 계단이 유세 유세이 계단이 안 담으시하고 있어 걸어 봐.
1: 진짜
2: 계단이 찌는 만화 속에 지 김장자 마세게 랍디야 계단 되게 랍디 죽으려 싸도 와. 진짜
1: 이나
2: 계단 세디 자 말이야. 좋은 만화 속지 리볼이야 나자 매버디 소 말도 생감도 초용이 있어도 비실이잖아. 아마 저기 지금 공부시 했지. 지 남균이네 샘 바지 가르쳐 해보신나. 저기 부글이야 저기 롭스 교도 봐. 남균이 분나 되게 집으셔.
1: 진짜.
2: 롭스 사딩아 드린 염치 얘기 아니 김다 같이 인터뷰셔. 가바르 겸제. 난 현아 부글이 인터뷰 지금 또 왔어 봐. 상이 지켜서 또 안 부글 간대 지어서 드린 말로 단지 부글이야 간대 지어서 봐. 걔만 난다매 롭스 야 다 죽여 셨습니다. 아니야 남사스 어찌 다 드린 아니 문에 걔만 시부를 했습니다. 난 좀 롭스 사는 용어 말아 봐. 롭스 수다 봐 다당 하나 좀 간에 간에 진짜 미식 속아야 로자 그거리. 장어 짓다 보면 로주 로주스 그 계속 가서 뒤 남균에 세고요. 제장 하나 좀 롭스 경기 파마 있나 저기도 기계 있나 저기도 난기 좀 붙이 나비나 뺨에서 여보를 생기도 뺏이는 건 아주 생각 나서 소야 망치하지 응규적 면상 속도 뺏이나 하나 좀 모르다나 다가라 하자 능기 모르지 가도 있어 봐 응규적 면 미치 잡로도 여비나 나와서 말을 들까 위나 아니 응규적 면 미치 잡말이야 능기 가도 있어 봐 컨트 제자 아니 때 봐 지게 깨 잡자 그는 하나도 깨지 두고 늘어 봐야 줘 봐
1: 아니
2: 된도 저는 수수랑 이기 생각을 야 내기 걸 봐 또 사지지도 봐 수수 수구들이 나서 수도 와 제당은 주 로스 견디 잡말이야 응규적 비터네 디네 하나 좀 부글이야 장내기 무시당한테 계집시 부르죠. 수술 장내기 부디 수술 장내기 규모치한테 계집시 부르죠. 디자인 안 저기 다 제기 갈 소리 아니 지금 대바 천리 계제나 두수기 보고 같이 쉬부지 차고야 두수 할에 거야 두 차고야 두수니 라프트 침 같이 있던데 하프나 되게 안 저기 계속 원하신 친구한테 되기도 같이 야 토요일 쉬고면 누가 경제 가르스나 저기 부족하네 진짜 보고 들이야 초대랑 시제지 조경제한테 아니 보고 들도 두지도 봐 할에 거야 두 차고도 들이야 세상 아니 저 용량은 저기 공부치 쉬고 줄이셔
0: 이제 그냥 손에 잡아 티삼 거서 나도 인상 문제는 토리 놈제 있는 자 부고서 뉴슈 쇼지도 닌제
1: 시바
0: 한번 쇼게 나지 건다 치지 원래 제가 미 갬블에 부고서 깔에 카도
1: 도도
0: 이내에 먼저 망고지 기타 김다기 부고다 깨제지도 좀 깨제 약본 마용기 경제 조디 배디 카바 그뒤 겸내래 롭종 근데 예배 사르다 아 되네 그래서 롭종 꺄꺄하르지도 야면은 직 선주르지 날발리네래 롭종 제 꺄꺄하르지마도 신다 그렇게 뜨바 도전이 소리 제메베서
1: 시자시
0: 어 라드나 오늘 이제 콘주미 라프트 침부 잠말 콘주 초하게도 여러 봐. 콘주기 참 미치듯 도선 로드고 여러. 이내에 아니 대인도 잠발이야. 오늘 이제 롭종지야디 개침부지. 저봐. 이내에 콘주 끼맞지. 가마가데 저 빼면서 개침으로 봐. 세상 지금 라드나라야 칼라 양루도게. 저와 제도게. 칼라데도 심부도게. 롭바 양루여베. 어 아니 다리가 저 롭종자 많이 비 신다하게 돌려야 알아봐 대신 보건소 가보 수수사우소 가보여봐 같이 볼기야 가보여리 같이 세다야 가보여리 어야지 같이 닭종기야 가보여 같이 바글로야 가보여리 다 대수에 돌아 수수 가쳐다 튕기게 대수에 걸어 다리 근래를 중에 롭디 신다라지 직다야 중에 어다 대수에 그렇게 아니 감히 망치 세면도 보고 비게 랍제나래 다 냥다 마냐 냥되어 봐. 그래 다르지 요리. 난 리디 좀 람산 그래 가지고 립니 맵제 람산 양롭 좀 제롭 좀 제 봐. 좀 맞네 세세다. 다난 리디 좀 백카바 간고 거지 되도 되지 좀 랍제 난롭 좀 지가 아유 삼자래 지기 되지 좀 아니 겹로리 밤은 부부바로 계속 살아 용문도.
1: 시자
0: 시자. 가이드 좀 밤에 카 잡도가 람산롭 좀 걸도 랍제 돼. 아니 부근 디시랄 니 마도엽제 돼. 봐. 미신 그래 집지 카디요. 카임 카요 말. 손자 그래 그리와 제는 그나 손나지다 나 간주지 파마다 부주변 주의 아직 계지 제한이 잠발이야 아니 배디지 그 롭종 걸 장장매비지 봐 아주 참자 김다가지 얘기들이 적성나 고행도가 롭종한테 제 먹었는데 애는 그 참다 주지 않도 롭종 걸 도시에도 아니
1: 아니
0: 자리 쇼 자리 나서도 손자 간주 자리 줘야 매비 애는 남주 신다 걸 때서 망치려면 야부 도성도 믹스에 부고디 로체르 쪽에 잠발이야 지금 니마 춘춘급 선생 아주 김다세의 까다야 가보도가 미세 까다야한테 대해서 망자비는 먼저 보고들이야 로체르 체르 쪽에 잠발이야 디 도나시부도 간소 가르소레 기블로레 수수 아니 보고 거서 체르 쪽에 잠발 라나게 삼로레야다 라나리 왕두 사용지 고도와 콘솔이 지 고도 안 디급스야 밤에 문튜니 도스 까직다야 잠발이야 아니 보고 샘띵니 목숨으로부터 레지 자리 나서 쇼용도 와 칼마님 제 쇼벌어야 돼 그래서 어느 간조 많이 넘제도 돌이 넘줄 때 마음이 급스리 손자 아닌 간조 계치 뒤도 시뒤 잠발이지 인지민이 지게 증조 예비터네 어 간조가 산 롭디 페이퍼리 고통세지 잠브레 티나 자야 돼 잠발이 조 치슈지 당간조 빈주 계치 야고 용구이나 인지민이 증조 예비기 감에도 송고 요리스 갑다한테 망자비는 수다 수인에 니미지 쉐발로그레세 진짜 손장은 저기 부글이야 지게 까마담비지 미세 부구 첨부 차한테 잠발이 주두르망지지
1: 是
0: 봐 아니 아주 배자자한테 내가서 토리놈 저가 소리야 라첼에 가르장기 임사다 마온라브라 치모네 주디 잠발 라브라 가바 주긴세 아니 아주 김다망지 약가다 가부도가 이지미 디자스 아니 딘데진 잡살 부구기 소소 가보면 교지 담 김다 고왕젠 잡이 왕기 이내는 라브라 치모네 소라디 잠발이 첼에데 가보면에 잠발 부구 장마도 라브라 치모네 양자 말로 아니 디디 베디 녀브르 베디 고 체용도 이래 장 녀네 주도 망지에 아니 믹스에 김다기 소소 냠뇨데 대소 숙첸부 이니 람도 야다버 제 투도 삼나 아니 부고데 티지 냠도 디지털 로종지가 티 어디 안데 안데 제도가 데 나서 다 망치지 장갈다고 요래 장갈 그직 때다 아니 소소에 오네 지네 디지털 가보 요르다 다 드리지제 파츠 주도야 그러지 존재 아니 디지 인데 잠말 아니 야고 차서리샤
1: 돈은
0: 아주 길랑 쉽나지 제가 저 김다다 부부 바로리아 진네 감미 망부 요구에 대해 개침부 직다 아니 감미 디야 로종 장 많이 봐 그러봐 아니 좋아다 신다 부부 고속에 가죠 아니 망부 부상 어야 디즈고리 아니 지기 감미 망세 토비나 야부시오도 정도
1: 시선 시선 다 심기 토니 파츠 지지 당에 가장 개침을 이르면
2: 그래서 단단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두수기 즉 따제 지도 삼바리야 카바 디나리 교인다 두수나리야 인도 통제들 따야 망답이나 안 되게 경나서 세버츠 지금 말해야 할다 한국에 있으면 남이도 줘야다 두수리야 아니 교회십이 지그랬어도 봐 당한서 단다 카바디 아니 용도 삽 15시 차듯이 아니 김다 남 저기 카바디 도담 지도미도 삼정 아주 랍전 나든다 지래 다 두수 하나서 도담 지토다 마토디 카바토데서 단다 하나 저기 신다 단다 경나게 소야나 식가 파보다 저기 말하셔가 저기 단다 샘넬라 파지 탑시 가됐던 게 임바
1: 어 시자
0: 아 뼈셔나 보고지 보고 쯤세게 되었단 말이야 뭐야 남사 쯤쯤 먹고 계란 갈치 두치 두치 Lovely, to love in a Nigal Yasama gives it next to the way she took over.
1: She's
0: a caram party, the book, Karatsiki, but same take a caram would be. Same Tilia Suzuki, Jumashi, and Puglia, Shechu, and same the Karate, Candace, Sebre, Candace Satu, Jebre, Tizena, Candace, Jungurve, Titrikis, and the Jumayu Bemashiwalia, Tara, around the same to social, say chocolate in a Dusun Tinition and Dinet, Dinesha,
1: Rubangaya,
0: and the Kurangi, Panadilia, Chigging on us of Chigi, Dambachiagi, Dishorbata. Disha, and Disha, dinner and also Lojon Chiuta, Lojon Major Yumarta, and a quirking and also Jablogi, Lojon Girin and the Siena Yoruba. Those you do Zamalia, and it gets it in Nalia, Pinzu Yahoo, you met us with
1: them.
0: She's another one, so those studies of Malos Gabu Zamalia, and Namsan Karaji Tanagalaji, Majisa, Chiki Kapayan said to her, Duch Zamalia, and Panadil Manimche, Pugu Susan Ishigiore, and Yag Pama. 칠로게 미경 알아서 얘 파매게 드렸기도 삼제 부근쌤 동해 시부질리기요.
1: 시자.
0: 파매가 칠로다 미게 계시들은가 파매지게 같은 동가 깨들 깨다들 깨부지 안가 드렸지도 마선베. 부근 마상문에 단에게 생각매 지기 나서 좋아한 거라 좀 인사 랍다문에 지는 문에 뉴스 제버리자.
1: 시자.
0: 대단한 양아 대원을 야 된다지 통유요. 부근지 그나 속으로 산다 지기 이제다 도 당도 잠발이야. 어 코라 남주인 하나 저가 지기 이제 담배셔 지내나래 겸내 집에 안이버 질리고 있다. 다 님은 지가 나서 겸내 집에 안 담부디 뒤쳐도 와. 즉 낮에 쓰러 질리 다도 참배서 보고 오셔 이제 고미시 그래도 와. 부부디 일단 가서 소리 겸내 집에 안이버셔 봐. 다 겸로 부부디야 거기 뒤에서 제가 꼬지 고마셔스. 고마 다른 이제 됐다로 지서 너도 와. 한 김생 가서 나랑 고미시가 들이 나리야 안 로드 잡아야 안 팔았다 아무나 갑자기 싶은 난 그랬어. 손도 봐. 아 보고 오면 쉬셔다 주고 딱딱 고랑 겸로 집에 안 담으리도 와 안 아무나도게 되셨어 딱 저런 남주인 안 겸로 집에 안
1: 입었대
0: 대 대통령도 진짜 안 갑이 쉬셔 쉬부당도 와 오늘 재산 안 두수로 안 쓰고 오늘 전에 심추지 제대로 잠 말아야 오늘 보고 생각나야 도치도 제제 안 나들리고 미로 성비도 재산 안 쪽에 로스사디 가야 갈 가시 오늘 전에 롭중고도 야고 15여들이야 롬드리야 지다
1: 도도도
0: 야가시 롭중다 만진다 발이야 아니 교부 15 제유 점이야 돈진다 발리도 요도 야 가시 베트카라 가서 로드바니 슈 자숨제시도 봐 도긴야 제도 요냐 그 요도시 도도 봐 야 좀 지도가 수수냐 직장도 로드 제제냐 도수 15 차로 그래도
1: 시자
0: 아 대상 하는 소리 내 사이 가시 하나 좀 로드바 독실레 제단도 리내 장게 될 수요래 세상 하는 롭스다 갈래 나지 제티 직가서래다 직파 생각을야 로스 게도 잡아야 김다 다이나 되게 동안 아주 긴이나 되기도 직가로 소리다 샘팔 회부터네 봐 먼저 진부터네 나나 먼저 보고야 아니 진짜게 안 생고 있는 주식다 진짜게 나서도 소리야 안 깜고 지금 매도 상불도
1: 시자 시자
0: 당한 솔직히 나서도 이제 교다 견데 직 제고로 봐 진짜 지금 좀봐 안 들려야 답시 주도 봐다 단단 영화기 소 단단 뎁디 나래야 다가라리 계속 시에다 돈에 안 보고는 느낌 싶으세요도 봐
1: 시자 시자 今天我们请你兄弟你我们的七天期我们的心坎地谈你们一边听听我车中的里程呢我们正在主人呢用为给老婆车的拉汤电信多吉拉你的这学期听到汤期间继续见你我们心坎地谈天了同那其他男闺蜜谈谈的心给我们车让给让了给不肯这四期闺蜜天了主人休息于
0: 他今天做前两年被决定能落了，对呀，金大大的这个他不过怕做什么个弟弟的，这也个穷呗，金给他不过的，罗江一年这，但新开一年肯定他了，更多钱不主要给的，必须得让我做娘舅那样哎。等我让给这里那里，你晓得，刚说的，他六岁那里呀，老张明这边那时候怎么样，可惜，土土，罗江也要买不了什么呀，可是人家罗江土土的多，住怎么样？ 가르단

0: 소중하게도 따라한 롭존이하고 제 롭존이하고 맞아 나라야 지금인다. 아, 라 미스북을 찍 도왔다는데 사실 안에 띵아서 가상기 롭디 단대 콘쇼 페이퍼리 고도나로리아다 시팅람니 티나리아 티콜치 올랍샤 티주 부리아다 샘날 덴자메 부소리.
1: 어.
0: 나한테 회번 찍도 디 갑교도 디 준중을 부고리아 디 갑교지도 디나로 조난데 디셰디샤. 랑컨제지 차비니레 바베랑 가보유다세지. 어. 不管你变成什么样的 바보니 바보 지금 오늘 진짜 불안을 가보 유입들이야 체제매다.
1: 그래서
0: 그래서 라마홍 봐 야가 차네라 누구 차비네라 간단 내랑래 가보 다가라 유다스. 응이 부글이야 중디시 세비 규례나를 보고도 탐 체제 도스를 비자마. 부글 나 추가해서도 아바랑 기울어를 근데 차비네 나랑 가보 다가라 유다스 체제매다. 이제 하는 시행도. 근데 지금 시행도 좀 말이야 딱 간다. 난주기 김나리야 지금. 부딜이야 가보 유입딜이야 차진 유입이라지. 양지게 부딜이야 게 약부 맞이해도 정말이 남사지 기타랑 야지금에다 아니 유인다 돈도 제제 대버와 아니 부구 샘띵네 미 디교 차유자 덴자게 촌나맵차 아니 마음바 덴자게 촌나데 메인데 정말이야 아니 미신다기 돈데지 기지시야 직다 미신다 돈을 찹지 제하지메베
1: 어 개분이
0: 무슨 개분이 무슨 저 빼래시 교세디 이제 안데차 아니 미신다기 수소야 지규 근데 지금도 딜 나와 싶지 나 어 덴데 땅데는 오늘 전에 야구민도가
1: 어
0: 덴데 야구맨도 정말이 아니 마음바리 근데 나한테 아직 부딜 딘자 매비스를 다 아직 최근 유협에 돈에 가부 유협 돈도를 안 되지다 야 믹스해 가지고 콘을 주면 이제 부신다도 도와다야지 어 부신다 도와다 다 미스북을 찍도야다 소야래 레야 마전 문에 지는 건 수수리 빼차샤비네리 자장이 빈수이네리 뒷강이 교도가 다 미스줄 찍대다 근데 그래 찍대다
1: 지금
0: 뒷문에 지는 자리를 안다 무지부 소야대 전다 쪼르 버티리자.
1: 나는
0: 간중원에 지는 미디에서 장하샤 장하디에서 미샤세도 간수 미 겜비네레 데스 도와탄데 좀 기부 메디 좀 부구이네레 아장주미 고조 야마지 쇼창도 손자 간수 김잔 지금 나시면 김잔데 참르 김잔하기 깨차시초 디좀 마무지기다 부구리아 직원에 직 생관토리아 직 기마집다 직 생관데 대탄이면 이걸이야 신축 전부 외부디 아장주미르시 정도
1: 네스 네스
2: 시한다나 견디도 라게 단 답지기 때문에 배 이제 지기 숨숨아 다도 숨문에 여고 싶을 시잖아 하나 속에 뭐마이나 아니 지기 망틀에 계시다 안들시도 저한테 김장을 야부 클라지 돼야 요마 부께지 가르치고 배서 지 요마래 이제 지시도와 등산양 하나 속에 부글이 로스 겸하던 부께지 가르치고 있어도 거기 지 세심만 소나 토비시 차샤 등산 말하면 중문에 당내게 직문 등기 미리 두설에 롭션을 제비나 부근 마케 권에 나 밤에 뎁시 부탁도 하라서 부근 롭스 깨다다 두성을 아주 데스 가라서 다지 벤조르 이나다 가리나 규게 마우치다 김단 롭스 때 개첩 시부터도 와 김단 데 롭스 야고 주나 아니 데데 부근딜이야 지금 남준 지속 관리 시가 이나 저기 막 저간에 리기 표동이 차도도 와 제가 군주 두설에 롭션 지점 말한다 부근 마케 권에 간데 디단 간라 간데 지고 이미다 디네 계산선 부 로디나 로즈디네 군주 차시다 고사
1: 对吧？当俺从天天嘛就那个那时候，等到这个那个，等到这个波拉达都出去忙，他们去忙个些个，不得天天忙个说，当然了，俺从岁月那了呀，俺那不过说当了忙个月了啦。当俺那些顶头的，这个卡巴那了呀，别顶俺那时候，顶那了呀，俺这个全没不得了，当没地方啊，时间嘛休息些，顶那老庄家忙个多啊。
3: 是
1: 在。
2: 但是那民宿个不过老是干这些多，天天是待些，这些干这些多啊。但是那这些些当是将来不过了呀，是不用了哇。他天天是这些，他都去这把，他不过都干了，等到多晚同你些做。 김다도 왔다 가보시고도 시자 보도시 이제 지지 당시야 대니에 당시야 되는지 레샤 되는 게 시야 당아주 이제사다 지금 마상 안아 저기 라프라 당제미 까만토네 부글이야 채시 시작이 올때 이나 까마 되게 죽어 그 부글이 약도 여워 채대 한 말이 시자 띵 안아주 육쇼가 슈글강 찍었는데 부글들 단독 개춘 레미나서 열어봐 띵 안아주 캐면 안 결샤 하바도 이제사 띵 안아주 단다 앙당 찍기 채시 띵 안아주 채시 쇠야 줘봐다 채시 쇠야 디 디르샤
1: 我们那我现在电话闹起来没？当然，那么就接接打的接线上线去好，对吧？电话我是打个几个月，但特别嘛，在电商呀，香港的这个有不到六十单，这个有不嘛，我到位。电脑嘞，电脑是多啊？现在嘞呀，主要他们的菜那边是啥的？香港这边开线给地址表示。
2: 땡게지 교래서도 봐. 경쟁 알아서나 두지 탐바티 체로서 두지 탐바티 디레스기도 망시시진데 여러 거다.
1: 어, 싶어.
2: 띵아 나서 미시 남기 소지 배심 총견나 저기도 가리는 망시시지 됐다. 아주 되게 신고로 와.
1: 디레
2: 십지 탐바티 가르쳐 줄 나타 노르쇼 그랬다. 노르지 양양 양자 소지 딱 띵아 십지 탐바티 가라도 마을이야. 삽대바 있는 저기도 체력 바인다. 딱 강가 십지 탐바티나 되고 그랬어도 와. 콜로 고갑대 그랬다. 고갑대지 아니 곧 노르쇼베 고갑다. 콜이야 양양날 양자 딱 띵 십지 그랬어. 재산 가만히나 삼다나 문네 당네 하려고 삼다셔 삼도 당이나 당당 하나 두 개게 있나 저게 김다 있는데 채디네 예제 고주 탐다나 단도 말하셔서 그거 와 하나서 대말로 고주 급게 다겨도 대말로 고주 고구로도 다 가르쳐 버렸어 와 너 버렸어 근데 누가 도스는 데 잠바라 양문네 단 롭스딜의 견슈로 도성도 세상은 저 공부지 셰지지 아니 간데시 남게 위봐 봐 롭스 갈래갈래 마원이야 보고 대단한데 아니 생각 대단도 소지 샤지 뒤 샤고 주는 안 저기 수수 장이 그 롭스 저야 되게 집으로 섬도
1: 근데
2: 지금 봐 보고야 탐 탐도시 셈만 내지 보고 간 콘티기도 잡아 오 콘도 마사 아니 계속 잡으 시야 아 섬지 봐 안아서 킬이야 잡아 되는 나도 잡아 보고야 봐 킬이야 안아서 조금 싶나도 봐
1: 키도
2: 와게도 잖아 지금 게 자기도 진짜 볼라 몰라도 키데 게 찰서 어제 볼라 발라 아무나 뒤에 마사도 봐 자리 얘기
0: 또啊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sabi tuanda ati tsuri ta pe yango kyango samu ta yango samu an tirin gyoba kyangja chi gyoba kyangja chi an ti yango kyango samu ta dina jolole ya imu na sta le
2: tuanda na kesi da na ta graba pa me inde le do yango jengo shira man chi ku ta mala ya dinde le we dinde chingye ba
1: ngame
2: de ge gyön de ge be kyangja sha ya ta chi ta ngo yoro ba da ji ji nyama lop chung ga
0: ne ji de
2: dondo
0: 마오바 와타티 치그네 친사베 던다데리아 데 양고장고 상다에 좀 요한 다음에 디르 상다에 마르는 아니 이목 나즈나엘라 우요레스 치네 데가나 그나든 좀나 지지지 조류세야데 샘체세야데 아니 마오바다데 저러바 문에 지는 마오바 가래 용
1: 근데 샤요 마르데
0: 저버들 니네 샘데 차장지 잡제 아니 제 자네레 문에 지는 야한테 최대 군족이 정시토는 야디 라주에 진유도 오늘 이제 내가 좀 마음 없어 샘제 제대로 망고지 야지 굽죽 고고지 내주 될라고 말했자 이내래 내가 좀 딜이야 베디 샘제 쉽지 제지 되기로 봐 손자 내가 좀 디 做起去一梦呐，在马来的深圳的做马勇的，没了不得，搞的是的怎么了？因几明年的，俺就咱们的叔叔生的了，咱们搞的当个月没的，就是我那阵的叔叔咱们的叔叔给王七月生的个月了吧？今年嘞忙不及告诉你呀，叔叔叔叔给这也不及马代表呢，叔叔叔叔搞的咱们当个月不得，忙不及告诉叔叔哈个月嘛嘞？给俺提送那阵，俺就提醒给的那路无爱无事的做叔叔想不及在多啊，想不及被军人拿了了，他的。做继续积的，叔叔叔叔给三大叔叔叔给做不得做忙事点子，俺做别家修路了对吧？买的这些是那的买的肯定结果对不对？两三级面具这个住了吧？你嘞俺做给叔叔叔叔给三了嘛？多难接的，别用他来劝解。俺走路走路搞得吃的个都能，叔叔给那个地里啊，三那里啊，三路搞得当。当地去待遇不对，叔叔也别接接。
1: 是
0: 啊，叔叔说亲戚不断大的，你给不交小姐，当上不当当的，叔叔别先给不休息吃的药的，你那出去断么都不接接。
1: 嗯，
0: 主要忙着呢，俺就老李木别吃住多，光都去不那就先塞的，让他当药了塞点呀。俺那叔叔给先拿了呀，你隔天上午等个多么多的，忙起当的，叔叔看他珍惜的，塞不起，约不接接。你那俺就提出。lep du tsama tep dewa re tele yonda ma jebi na
1: ane
0: gale kao kyo
1: cha rungto lakta tatang ya de haja kapur
0: rungto si zang titsu kang zu ni jing ni lop zhung yuwa kang si liya ni ni yin chimi yonda tang je tenze jebi na ane jilo jilo liya susu susu ke sangu gare tang ma tang di susu susu liya wang chi chi yuwen du tsamba liya ane mune jine susu susu jik sem te ye pa ji gip chua shi wu chito sangu do ane mi se tanda jik shunyi dewa di waa wo si de susu siyambu chi se ya di yang pe ma sebe kye chima cha yungto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0: 아니 오늘 이제 뭐집 교차 용으로다 매집 교차 오늘 이제 킨산티리아 펜토 게임 해보자 라마집 이제 아니 부부마집 차도리 잔다마집 차도 오늘 이제 딩한 좀 미유 말아 봐 손장 인지민이 이제 수수들이 장부지에 배매스비 개침도 먼저 된데 디나리아 페이퍼로 고통 로디드나 안디지도 배지하자 난게 아마지 기타 딱 바르지 던데 소문하지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여기서 건다 또 다들 죄지 이니 죄 차비 집로디야 딱 바르지 유교세요 당이 장지 지 교체비서 어 딜럽자 아니 집로리아 난게 아마 소소의 먹기자 집로리아 콘트디 로브종 제가 제 로브종 제비 규례나다 난게 아마 소소 잠부 제 우리 계속 진이 마도에 대해서 이 먹기 쉬우지도 안 제어 말이 딱 장기 또 때 마수에 비지 자고 지 최다지다 나도가 자고 지 원에 또 쇠면도 마수에 비지 최다지지 아니 난 바보다 부부건설 계속 들어서 다 난게 아마 마수자 근데 두고 놓자 고스상 다부상 원래 다 거래 교도 레그르선 원래 진짜 보고다 바바지가 깊다 줘야 되지
1: 혹시 진짜
0: 아무 집이 교지 다 이나 아미 두유도 제 내용도 원래 제 뒤서 아니 클라스 아이다 뒤서 태피 초도 제 여러 봐 뒤는 진짜 제 간다 난주 사면나다 파마 진군이 지스탄나 부구디 기부 차야 직다 마음을 삼 코르 봐 야부지 이내래 디 규린나리아 계신 아주 소소 배드메 기부 차지 되나 어 아니 미신다 기부 차비 소역산들이 팀원에 진 용터 매버지 임자 손자 아니 난주 미수다 수인래 소소야 직 와이 우제제 소소야 잠부지야 돼 소에 아 배면서 개침으로 차대도
1: 네스 터졌나 달라우스라다 게렌돌라게들이 다 심칸티 단텔라 마우스나송아 당아랄레 로지 침부지 제스 슈잔 당안주 소소솔라 가부치야 제부치야 바 티 개침으로 바 슈잔 디젤라다 난시기 만나주 김다지기 면에 차샤비나 정리기 부구딜라 퇴용오메 저와 장제르 바 다 부구로 칼라 저거 야부잠다 양지면은 둘로 어 다 야구요 잠기 다디 수수 저와장 지야지면 다 보고 좀제디 야고치 더비 있는데 아니 보고 저와장 지 뭐 임바 왔다 보다 파주 심고토니 디디마 지야다 아니 보고 심칸토라 도로 맞아 나야디 하자 계정으로 봐 주자다 다른 퇴적이 되면 리젠데 죽지 잠 레송알 주자 리젠 죽지 잠데 기나 주드링 기나 리젠기 주시단 뒤난 제 안 주게 지 생겨 남 저야 친구 같나요 날
2: 어 다니링 하나 줄이 생기 저기 양보도 줘야 돼. 미흡티든 안 와서 먹고 남자로 말 기타만 있다. 지금 생각보다 리우디 당원이 말이야. 다도 진짜 잡아야 되는 길 지금 미세기 안에 세워지기 안 와서 지체기 당화배기 전 입생활을 봐라. 다들 안 와서 자기 인도단 지세 랑그랑라 가오기 남들 지 땡기 인세세 다 늘어져 버봐. 다 랑그 랑라야 가와서 말이야. 랑시 잡지 있어 되게 인도가 말이. 랑라 랑 가오서 랑기 보출로 가보이나 밤에 지금은 수수 그런 이게 고수래 다시 나야 돼. 계속 버시려 시작합니다. 남주인 하나 저기 보고 나라로도 좀 랑게 고수 정다 지하이나 저기 안 저기 셀라이나 저기도 단도 시발라 셰다 주위나 셰다 주도 좀 말해 보고 들이야 아니 간데 좀 딱 얘기 아니 드리네 아니 담아 되게 매사 저 말하지 근데 랑게 랑 가고로 봐 딱 이 랑게 랑라 가고 지다 디 지 수수랑 이게 수부 뒤에 담아야 편도 유배 마세기 수수랑 이게 보고 들이야 미크서 뭐지 좀 물어봐
1: 아
2: 하나 저 가르스나 대사기 씨도 미션을 껴볼 거야 수수랑 이게 떼서 고고로 봐
1: 지
2: 맨날 지연에 야 껴봐야 요 말아 봐 가라서 지연에 야 지기 가라서 나 로봇이 와서 라포도 못 지게 로봇이 도 말아 봐 하나야 수수랑 이게 수부 뒤에 다지 고고로 봐 제자 아니 하나 저 초 요네 두섬 시다인 나 저기도 다나 신기 구수 돌아 있나 저기도 수수랑 이리 양 하나 저 지기 도나데서 나 지세 수수 대단 여부 세비나 랑기 년참도 유배게 저와 치수기 부디야 대단 중글에서 그래도 제사 하는 만한 저 년도 하는 숙식 결혼하 숙인이야
1: 네스에터지
0: 네스에 하는 안 좋다 김다 수다 술기지 TV네래 다 부부들 문에 저와 가려서 레비나 문에 저 차장을 연 잡으라 제 개명도 루디 생기세 있어도 부부들 루디 생기는 안에 살롱이야 미유 다 저와 저에서 레비도 근데 이제 레운데 잠발 아니 안 좋 루디 생기세야 돼 아니 안 좋 몰람 개부 잠직 다 저와 유에서 해베 잠긴 지금도 아니 류대부 요약체도 간주기 보건소야 지금 조부정다 돼서 도난지야 돼서야 그래야 직다 야 심기부지 토야래 아니 간주기 김다장이 군에 간주기 개나치다 차지 밤은 제바 테마 당보지 근데 이내래 이내래 롭종지야도가 인사 롭종지야 돼서 뜻대부 손자 생광 거대조 롭종지 저봐 아니 부울이 안 남주니 심기부 근데 제제 심기부 용구 말 걸이야 부구다 냠도 롭종지 저봐 아니 근데 제제 대비는 아니 심시기 배치장한조 김매지 조 제수디 심나기 삼당당 투디샤 세라부다 직 야메는 안 속이던데 수수수 계신 잡으시라 매비지 미신다리아 삼시데 대조 제 투비이나 아니 야직 수수기 리지 체르트고도 사자버다 아니 양아 저기 단달랍데 없는 지지지 친차부 단달이야 지 개번 용지야 지다 마오비 되메게 되소리야 센트 용지지 샘데 간다 단달랑이야 내가 지금 마샤토야 지다 수수수수기 상로 가르당 그 당기 유에다 메디 수수수기 딘시기 촐도부터서 차차장이야 문이진 롭중 제야 유에비지 손자 아주 파마장이 문이 롭중 제야 지다 아니 부고 이내래 냠도 롭중 제죠 너나 아니 김다다 부고 인자기 루디 샘기 유아기 체토리야 루부 중요하다 샘부 중요하다 지토리야 슈게비나 아니 인자 루디 샘기 응어서 용토를 했어
1: 레슬레스 토제나 아니 녜리젠 죽디 잠데야 트린 인키나 중앙 줄리젠 안 페이지 아니 키나 주 차량외 더 송진나제 롭자 치딩기 로마츠 아니 심칸라 도고타 심칸 데이터한테 랑한 주 크데스 지구미 토라 아니 냠주 넘버 nge ge din chi xue yin to jian na
2: to jian na
1: xin nam chu kong du gong chuan tang zhong li xu bie yu lim nang nang dun qian li zang wa da yang mi da bie ne zu tuan si bie ti dun hen jian ne ne bie ni guo ge lang du yu xu ting di li chen ge xi xi dan yan ba bie ma la yi ren ge xu dian jia bo ni ma de gong la wo na pa ge la pa ju yo yo ni ma ke li de ro
3: da ren yan nian tu ba to dun lu shu che do bie ke ju la ju ngue yu tan 中国古城康师人类科学情侣恰常来宁夜晚景色真过土北电波月巴汤黄巴部队落地文囊处台湾各属南塔人们年处巴汤天伦集体不住不要处巴汤咱俩年初车队拆马折瓦切度广木七路居队陆续养巴处
4: 한더니 비진키 치즈니 슈딱다지
5: 벤쇼 롱친 니티 리후기 드게 롱친네 한다 벤쇼 선구 냥다디 제슈부
6: 벤쇼 롱친 니티 리후기 드게 롱친네 한다 벤쇼 선구 냥다디 제슈부
5: 今天你别公干上给人女朋友的西边吃一个汤今天阿别吃你休息人生你们是天地来在那许个南屯组里陪西位金追大年罗顿就天我口玩点击许位目的给人给卡松吧天气杀对街道给别把位那不西边许个汤陪西位金追大年罗顿就天我口味冲这针对汤罗这边给这日熊西边冲对团
6: 也个不清楚给切列开发送去了咱们给那边路过了七天那些平常狂别东德不算路过了另外国人让中给给用千载杀过给切过边年边角谈基础不再投票狂别主角了千载给团建准备过了让中给听路给别给其他结果那做边年盲队听书队长启动忙不谈盲座给军队出来南阳这投票的军队当外国人抓人
5: 下面来听的李晨启南屯十八南三路呢配西月金追大年龙个顶级天鹅村给龙大的七天七八年顶级给杜秀片月切度金多级给个组准他美丽加大的永伟乐级江南车我今年七个月给国组了国组三十八多年配给美丽卡给普助村别别顶级他宁都不热别给过年 강정사도유린대구탄부다콩비용교로CG38대규신샴라대구르기승규슈인라세토사르쿠니랑정기랑경정린비토사르쿠디인바탄탱아짜테르대돈네비사동티탄다정진변조르탄켈레툰레냠세규시도규르유라사토사르쿠토담랭강변조르서비주기주장슈바照教이 天津女婿什么偏见东局谈成绩变成了偏见东局的命令托在了规矩成为切不偏见修行东西月你个人开列你的切东松给这学切月别天烈几对切别偏见恩赛调不月天狼成绩节目谈米的人女云子一家人女与国了成绩松顿耍切不共给开列松顿咱们月节松不是 编织了破旗家族东局的编织器，金章启动忙不了出界金。第六个旗人，十月当中，也是卡都十二节月七六夕出了一部堂。
7: 랑고로 뉴룹 제반에 정진 록제 파라 가유 락유기 커서스 경 시주기 망좌조로 편바 침부톱유 제주니 변조로 피기 동위의 규슈 침부시인라 망조력제 제비에 세도시장인 라자 종결기 랑고로 중일 강시기 진일의 샤유 황기 성리 제외 시주유장 대로 중법 투유 중불리에 야자 숨주 파르송 라바르도 뉴규사르베 랑고로 칭게 규구도 제숨바시 비에본 야르준 첸니 예급게 튠진 주비에 견지 차도 고로 델로니 나정예 차르괴기 고주 로시기 랑경종 등위단 시슝기 튠진 시르미보단 죽되 시르 슝는 겸니 난고 자세레 동아타 코드윈 치슈 체로 단디 강라 긍듄기 튠기 뉴슈 사르마 공배 용화 지그 시 세듄 체규 멍시 대괴 조준 차자 우 체번니 정식 규기 기난 퇴비 신김 고라 파르타 토사르 괴기 정진 튠리에 피게 뉴로니 정용기 롭다 딩중도 인류 롭진 티비아 파라 베드기 럼비토 지소 진루 팅럽진기 표현종 사르바 조준 체비에 철럽 출당 출미인 랑교 정지조 체리 강 변조로 특주 심주 소이 레로 심주 바 장리리기 나중엔진 Pyeke Pyeke Ti Lugye Ki Tuyen Tsam Sabar Lepyo. Pyeke Ki Na Tuyen Ki Ji Rin Tan Ti Goro Tungjuru Sumtong Le Ge Ni Purchon Dabu Chungkyo Chungkyo. Mao Long Nye Nang Pyeke Kukabla Tamzin Chi Ni Gye Yung Ki Ji Gyuro Chumra Chimun Na Shu Di Zhongkyo Lu Ki Tengrib Jin Ki Pirim Chi Buida Kongbe Yungwa Chekyo Reji Sumbashe. Pyeke Miri Ka Ki Puru Tsu Zhongwa Miri Jigyun Chobye Duxi Dianzu Chagyu Zudi Du Sunni Dianzu Tewe Chiwe Tuanye Zhonggu La Biebun Chagyushe. Pyeongchong Miri Lopchin Suri Kangge Loma Dianzin Nurbu Pyeongchiwe Jingzui Dangwe Lugyu La Chichin Chibye Tengki Digi Dianbye Chowara Tewe Jinzin Chagyuba Sebusin Sun. Nganzu Miri Gyadar Yongwe Genji Jibu Chadu Kunni Turab Sabye Shunun Sinda Ngunbara Chagyun Shisumbashe. 拉萨中间民马面刚给原长张宁期培了卡点若给了车军的结构的特区银了培给了来界别投入民众为建立时间时按照南昌的蒙云天的培给了车的拉杰开发党新店把所用前年制度党第一点别培员中组军车军一些送不是 王志天元参赛错过马岗参与公司级别列队部监督的话崔建期 正经简单人类经济立军区培给起来了偏别戏剧党从业的苦肉别具压不接年正经经济拉在了点点正经变成了偏给党给了不打狂别永久的观点东局银协送不是那就从给了年龙总查他们想破镜重罪推卡主席别重组了家队来队入卡给入兵给上去军旗卡瓦党龙部 저거로 대신 쪽비에 좀단 지니 매지 데리 제바라 가위에 자지 천자르 시도 교르송 망조아 심유수 샤니 된다 참마 야부 주디 전주기 예제다 쪽비에 저와 추세수 동급 민신 숨으세 로딘주 태양의 이공 배라워에서 동팅기 갸른 사바샤라 로딘주 태양의 이지 배디니 로규기 토제 사바시도 랩 나송라 치미 디에치 비에봉기 두부쇼 피와 치바니에 모자라 치위에 귤미기 티에심라 방부 치비에 파르탕 종교라 비아준 치비에 두부쇼 응은비에 파라 퇴럽사비에 시경 시주와 비에기 미리카기 미마기 로듄 시진핑기 속신낭위에 땅중야기 타고르도 퇴인지 탐섭 체디 퇴인지탕 주르주 시비에 시둔 지도제 딘비에 지소진루 팅럽진기 표현중사바 조준 체규로 비아준 치당 지미인비에 강종사두 중교로 대외 외동 댐바시 용교로 태조매
6: 지진이 수수미 초비 표시외 징조단에 로둔주 퇴응어 코외 총재 짐된타 로지 지비 계지 리슌 십주 전두토 계급 친난케 칠레 개바 숨주화 점키 표시외 징조단에 로둔주 퇴응어 코외 죄퇴조원 미디 대배 루규라 치제나신 편조 공비 동덕타 중교 철시소 흑불린 유비 샴라티 고르키 성교 쇼인 십주 전도 마초콘 계급 친난기 권준치 표기 신전 지속기 알징주 토비 천수칸키 인외타 버리 버친라 시고나네 표기 나팅기 남부사부타 부교 러부치 규륜나 유비 아우스투리에 지소 체리칸 남자 심주바 수바 조지 와라 후이 타딘 표기 신전 최초로 진주 토비 천수칸라 다고 체부규 표닝베 망조남 나다 침부숨키 냐뉴타 슈쇼오 거도기 초아 깨괴 총유타 표시외 진주 당치 민마남 人류 라왕 토부타 초아소 컹지 남슬라오도 교와 더비 푸규 총유바 뇽조 섬 총시 숨지 Lūnūp sīrīn lōp cīngkī gīgīn cīmū wā wū shī yī. Zhūngu kūngdēn dāngkī wū jī kūnē wū. Pū dī xīnī yāng xīn gā cīwē zhōlam tō gyū tūp tā. Mī mā nām, rīng lū rā wāng tōm nē gīgab gī dāgbūr kūr dī. Dī gī dīn bē chua gī tūp jī sūm jī. Gīgab qī nāng kī qī lē kēp ngā yī zō tūn dām xī nāng gīb. Xīm jū gī chūm jī nyam jū dāng xīn. Sī gā rīng xīn tā tāp jū rīng xīn. 拉林人心界点别杨他内皮给西族他公家端那位那罗顿就团我一人起培给空别路据冷人了举人点别西端那位他退入沙巴空别东位娘娘了敲动丁森那位马斯毛巴空别东脚铁车里他团别恰贵家那里退入沙巴盆中不大空别永久了 罗瑞塔都说结束培育不是中国接受内部来凶测书吧内部来结构切续无联系健康起来开吧克里西呢普拉斯达的奥利培养中期健康松动冷落塔健康体给托当村镇给四句说不塔团军内部切的细菌切为健康拉水来西拉达切不塔女局长嘛做供给细菌菌退切入动画 密码第二层别空别三路太阳七八健康文具给咱团电送七八三对空别谈团脚空别中队出脚空别接了规定动作级别培给健康口有了送有暖点托育级送别毕竟精细落不得两者随对吧中国所列两者给及五连给主席中国师兄给咱做恰个图片扩码含义 罗顿就团我一人忙做起车载人头去么他熟悉汤都去么罗不是出载拖路去么随军人内送给农田拖不借穷于接送不是中国苏军看起原是彭州罗不清起给给起么话你们这些给你为了哪人内他如果团了的你彭州家丁得不团了了用你年冬年罗年年冬家民就这样罗牌 培给人家他如果团来给团结人堂去给那团结给接人堂独唱去给这宋主演送的培给班卓盘女他来说不怕了开工不再投票狂别借用去了女不前不团约接送不是浙江罗平中国三内师兄三队新旧的那个主人陈国全去切动国家我们就额记了培给给那团结给接人堂 过儿通出几次我什么他年冬革命是这样的路给那团结给接人堂过儿通出松动来给予罗顿就团我一拿培给给那团结给接人堂得不年冬怕我借穷于金培拉路给人心去穷于他压力给穷于你但给估计他几座人路给冷路了点呢穷我些人接送不接 中国彩礼卡美丽总理新旧所以邓玉给书记徐文华也陪土当给培养在去拉达级别团建开七岁新年习近平给退入三边中国开局点别基座人路给光别陆地新给切不他党用他将用给美丽卡给连接忙做层面陆地习近平给所信那位党中央给他国土团结党子集体突破切不提是
8: 当给培养在去培养的拉达七班，几个书记按照了团结协调组队时，他们怎样过七轨吧？三段哪有接送不是？结果他参加那个局，从小明年培养习惯精准打呢，罗顿就团个送人去，用到钱不用做脱不他，可难别人家用做他心中给卡脚他送的钱的，培养偏给天了，康生努力那个他。 路边吹响那有人，路边参加罗清去，给眼前么话，真生气。另外两人干脆拍给军队边角他，健康拍给军队行李，苦肉松茸，去天宫松茸见了。
6: 고 침부 치기위. 당 중앙기 우치와 표기 지조 피기 침부 침부타 라제 사퇴 중와 시주 통규 예고토바 지조 창용 중원제 초 경지태

年纪不样怕难看不起杨家买一个苦追难及婆婿母婿写了金别期你穷穷难求谈归年从年样朋友该祝贺

别松阳金别蓝面厂年久不用去一个年代我年纪不如写前边的场地年别样的吃了的那些日

几十年弄清了就去。这阵子的天气一松一摸，该有一年几天从未去，弄清了几十年去谈中。

0: 너 길러시다가 야우제 센 호르민들 참샤스디 동부녀부디 내 참샤비 인크랑 거 고데 냈던 길 고마서 쉬우인
1: 레지로로
0: 너 니세나 슈바 터치 슈덴 자워
1: 레지로로
0: 너

那么从三九周不用被面对修音，听见时间讲过。

0: 阿妈这边塞着火气，
1: 阿姐，俺上可把老大疼着不？阿妈啦，俺你不自己。
0: 婆婆。

0: ndrei ra la kha du stable le mi sang ma ka cha she ya di nyung nyu shi bu chi ba ti yin tu sa ba le ba tu ya nu ba di be nye ma nang xi yo ma le o le ba tu ya nu ba di kha le sa nge ma zo zo ka ga tu mi xie ni de na so se yo tu ba chi che ni du du sa ma kan de le si du sa ba ene di nyen go ba nye sa yo shu du sa ba le ba na lo nge go ba nge sa ba shu go ya pa xie go ba xie du sa ba kan de le si na jing ne nyem du ru yo re xie ke lu xi bu xiu go re o din de xie du sa ba xie ke bu di yu du 좀바 표준지 체거를 다 좀게 낭세라 있나 근데 세라세나 찍기나 가라세나 망저 중요리 망저 중심에 간다 막다리 시에주디 도치셔리 나라네 시에자 다 디르 루주딩 메나라 윤디다 칸뇌 체방에 더기 시에브는 시리 어딘데 체제 윤도에 두고 얼바 미지기 시에주 담바 야 딱딱 걸어 드마레 야 찍기 시에주 담바 딕더 씩더 드마레 야 낭저네 체제 어딘데 드마레 다 디나 막다 걸어라네 다르 용교지리 어다 뒤로 규리문나라 칸네 제베자 야 마티버다 딘데 용거리 비샤샤나 간저 균도 코라 아구든베 좀미네다 니제상베 좀미네다 다 동저이나 가래서나 나도라라 제베 좀리 나도라 제베마다 디 제르타네 슈르 이도르 거네 두릅 제베마다 당고 이도르 요 말이 다 디콘게 서좀 가사 낭세네 시에비네 서좀 여러바 디좀 여러바 답자가 중요하르바 집에 중요하르바 낭대의 가장 자체 뭐 디지 제단 자치슈 대리 제단게 얘기 심바 이내리 학바르도 얘기 마시면 잉모드 딘데 낭라도 멍구저리 학바르도 부고를 시에르바 부고 준주를 시에주 있다바 낭도 저르 시거리 다 니바디 가라스나 이도 좀리 이도 좀디 다 근데 지다 시그라서나 배자나 근주 나라로 커베디 저르 제베 근주 나라로 여베 주민데리 디네 빠데 자가르 타르체 이니 자가르 투 이도로 규제 근주나로 코여버딘데 간세 데디자마 남규 카르라 선제기 제바 망고 저르바 온디레 야 베르나 디셔나 저자 노상고 중 수기님의 중 체메 군데 좀 좋아상면 좀 루중데 제제모마 세야타 여르바 오 돈조 간가 이나 이도로 코여버시지레 돈조 제다 이게 나로려 이게 나로체 이게로 슝다야 여바 디네 야 더긴 시에버는 시 양악도네 마 교주체바 시제디 잠바 이도로 여봐 어딘 데지라 가르스거스나 이도 좀스거래 다 숨바디 가라야스나 야 루규 좀요래 루규 좀 더도 가르나 뎁데르게 나와 루규 좀 빼나샤서 뎁데인 건 보이네레 야얀 뎁데 마보이네레 지기 게멜로야 이네레 케베 가도 이네레 미라레베 굴루 이네레 어떤 데나라로 커베 중저로 봐 어디나라로 루규 좀서로 전전나라로 가려야 미네 슈규요레 예수 금식이 중서요레 랑타만 루베 주미네레 디미기 야게 미네 거르 주미네레 유도 윤데 건베 남다서 어딘데기 남데 조르딘베 유제기 남바주여바지라 어디라 가르세요스나 루규이그 좀시거레 시바디 컨데레스나 야 남다르당 똑주요레 다 디게데 가려야스나 계진 담바남게 똑주디 신도 망벌이 디니야 신다가인데 똑주의 남다티 점주 잡아요르데 양 점주의 개발이요르 가야세나 디니 응어역 미타 된다 조어르 체니 티베이나 어디로 똑주의다 남다시고 양디 점주 능식이 베디 강가 똑수 체제 디교인데 말이 두제 넘베 토라이나 똑수 요르데레 양 조치쇼디 미다 된디 고다인바 어딘데이세 다 디테일 조어디 컨데레세나 미래대배 남다르이네다 당동제배 남다르이네다 두림벤드대 남다르이네다 갈런독주이네다 오다 돈조 가라스네 릭티를 두고리 이도로 커봐 어딘데를 두고리 다디 안다시에마담그 낭동이 찍리
1: 대기 시리라 균은항시 반낭지카디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드시비 균두 시지리 생이
0: 타 니바디 가르야세나 굴루싱야드레 굴루싱야드 가르야스드나 타 땅야여바 땅여바 직제 남바여바 어딘데지리 타 디이나 삐니 낭라라 커여발라시나 굴루디이나 Tūrāp trūkpālā kāpteā chūngwā shīk rē zidindē sikhoyo dōngā lā. Bērnā tī kārsa āndā nyāngā mēlōn pēwālā mātār kā kōnglā māngchā gāndā cīkjē tī kārsa nā cīkjē yīmbā jīlā tīlā dāngā yōy bā. Tī khanē tī ngā gullu nē līngwā rē.

大门地吧，要么呢大扩大门吧，密扩大门吧，顶得意呢，七八九呀，我顶得这种啊。但七八九，今天一呢，今天第一讲了，得九种做门接孔了，哎，今天别个人家下不接不下脚了吧？我顶那了不能塌了的，我顶能行车过段了，我顶个讲个车接，跟着路这新几多个民族大呀，今天写连新几多民族大呀。 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名的大呀？OK，是写连新几多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고양체 차별슈라 아니 니슈시라 떨자제 그러바 떨자제 뒤자마 에 남자 차장게 아니 긴두기 제라 대 참여기 되게 배 잡기 잡기 제 아니 진짜 떨자나로 슈크 지금 동안 어디 디나라라 배 디 먹제 배배 가르쳐서는 심중했을 거 다 딘데 오 심중을 제제 디 가르쳐서는 체거 되게 남의 먹제 체거 그런 동안 대상 안도 딘데 빠르딘데나로 통구 동안 어딘데 다 Tā līngi kēsā jēbū zuībē līngi bādhū kātā yōrā sā jēshū tsam yōrā bā. Tīmī kī shantā kī yūrū kā kī mīnā tā tīndā kōy bā yīnā mīnā yīnā chēk tōng lā sā tīndā kī sūng yā līngdū chāsā nā kōy yōrā bā. Tī rīngā jī rā nī tērē jēn shē tā yā yō mā rā bā. O tīndā jī rā bā. Tā mā zāng khurā rā nā līngdū tī tā kī kēsā tā rā hā jāng kī kē tā rā tī nī rī tsē kī nāmbā jī rā bā rā. Kā jāng kē tā bā yīndā tā bā shēng kē lā kā rā rā sā nā 중세지 지켜야 요. 부시네라 포메시네라 중세지 권고도. 중세지 독스 권사별시고 시에고리. 에네한테 시에게한테 중박하지리네. 중세지 주는 마거나. 에네 중법금에 봐 시신김에 봐 어디 데도가 중세지 독 권신받아. 독스 시에도가. 다한테 디 케사레 나라네 시에게네. 중갱기 리글이네. 카카시에도가. 안다 녜 신바체네. 당고데다 법중승이야들이 봐. 법중승이야들 가르쳐서는 루브르트 주 법제. 지르당 뒤에는 가르는 집으로 중에 공딘데라. 애니 법구 동안. 법이야디 근데라서는 다 당고 주네 주 가게 신고 말을. 타나 얘기해 신고 망체 익모를. 니쇼. 타나 그게 니쇼 뭐지? 인제 되면 니 그게 쇼. 니쇼 저도 니 나라로 근데라서는 애니 니 나라. 되는 기사 제야. 링기 버디딘데 제야. 어딘데 시총. 애니 니야. 세제야 타용도 잡아 나체 너두가는 근데 시골에서는 요절 봐줘 인데 제야 디네 차용도 잡아 애니 좋아야 주는 매베 시도고리 에 보착 발라다 보선주라다 돈도 있나 딘데 테르바다 보착 발라게 베디 시엔 시에타야 말바 안다 코라 마샤코네 두룹 제버디 십주샤단지로 봐 오보 선주라 제주 차단인 바로 봐. 다한테 시행계계인데 중부전도 그 시행이 자랑상 뭐 시에투구 요스야 어딘데 군데로 봐. 다 지카라스나 투중스녀들이. 투중스녀들이 지르당이 미직네 차샤나 현자단에 녀 시행에 지기나네 녀 녀체 소소 뒤에 더긴 안 돼요. 근데 중요해 봐. 디시에브네 시 소소 녀 바디 야 미르 시에브로 봐. 어디로 튜줌스 그래. 소소 나와 퇴제 소소 녀 에미션다르 시에브로 봐. 어디로 튜줌스 이거 봐. 더 숨버데 근데 요르스는 디줌스 녀 들어 봐. 때르네 된 봐. 녀마게 미 디게 강가 때르라 배 봐. 숨을 배제 에니 근데 저 슈글로 소소 된제 야 때르네 수 된제 때르게 디
dōngbē yīgjē dī glōyā chī tōngā.

0: 띠툼스게 다디 제르단 강가 이게 신배시에 그러바 다 시버지 카라스는 저툼스냐들이 저툼스냐 카라스는 야 잡법거리 잡법체 다디 멜론 줘봐 멜론데 뒤인데 주 멜론데 뒤인데 주체 멜론을 떼고 멜론디나라 다 기사 피규스거라 기사 페이지 좀디가 강가 통규어스거라 디 멜론지면은 시에신야 제요 말이 멜론디인지 민지 주거라 어디체다 디라 카르다 저툼스거리 다 디게디 나라라 제마 담게 캡고네 디 타랴요 말이 가에세나 좀디 시에거라 야 좀 시에베 검제라 시에들린 거라 시에 당라이나 나가 커셔요라 룽바 커셔라 에 멘다요리 어딘데 시체제 시기 시기 시에링기 링기 디르바 디르 때엔제 안서한데 시윤제게 민다바 제 가르세요 링 좀 기시에스 거라 제라다 시에브니라 제르스나 제리아 양디 제르버바 시에디 땡고어바 딩데스리 시에브드 가르다 좀디 시에거어바 다디 년부다 하자기 남바디 비숨 속버리 다니마이나 가르야스나 디나 망저 잠라 녜바마도 뉘시 딘데 그 가르디 토라 이나 조야 중요 말바 다 뉘시 가르디 토라 게녜 당고 주스르스나 안저 시에마담 계제 두데라르바 두데라게 디제제 디 링조 기한디 응시야 카르티토라 침버바 카르티토라 침베마다 간도 게나샤니 즈블링 기 카르티토라 디체브리 게투데라간 다난베 엔데 준베 셰셰 스냐저바 준베 셰셰 스냐 간도 토뉴요리 샤무지 기제 바 데 샤무디다 춥저디 망구 시부레 샤무디로 춥저 시부 고동안 세르게 도체 디네이나 그 망고지 창고도 와 심쟁이 부터 망고지 자배에게 부터 망고지 오시부지 창고도 와 어디게디 주부거리 아니 디 게투데라간데 샤무딘데 서나버 봐 서나베인데 주부자디 디치디다 마 하장게 접잡어 시부도 와 어디걸에 시부견요리 돌뒤네시나 다 링주 기세져라 디에 시에당 시야 여버 니네 시에만담 그 낭들로 도거리
1: 여기 시리라 균은낭스 파낭지 카디
2: 여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타 주버디 가라스나 lama mani singe lama mani singe di khare asena khande jila ina lama mani sigore asena ta dina la la lama mani ge ande she ya di ya kiryan che ba she ya yue ba tin de lu gyu du mi she ya yue ba tin de jire ta dina la la lama mani sigo khane sa di she ye gyu rim na la mani yi tu jor ba on di gyu me la deng gi duan o di che du sa ma lama mani sigi duan ki ko yin du sa ba she nye le khar sigore asena mani wa sigi Mani di zho qi shu le dung sa ling dung a. Kya ju zho di an da mani zhe ya di shu du dung ba. Ta shu ya ga nang du di kar ya sa nang an da ngang zho lhamu dhe gar ki chup shun gye zho rwa. Chimi gundi yin, chu jay no sa yin, zhuwa sang mo yin, su gu nima yin, nang sa yu bong yin, la sok ba. Tung su jang jang di lama mani ki nang du na lo la xie go rwa. Ta di shu du dung ba kan zhe re sa na tang gu di ya xie nye ki. Sācā jī tāṅgurvā, ān jīgbē tīnglā kārīnā, tāṅgā jī kīyokurī, tāṅgā tīnā rōlā, ān jī rūṅ tīgā tī, nēdū tīgā kāngā kōyōrvā, sēn jī xīngā mīnā, xīngā mīnā kāngā kōyōrvā. O tīgā, tīgā yā cāpā shūlā, shūgūtē tī yūnjā bū, chēpā bū, bē bū, o tīngdē chē. Tīnē, tīnē, sōsio yīnā tī tīgā tā, Sien di kwen sabi shuwa tong chi tengu tunga, tong si tu taa mada, eni nyengge dike ge taaya ri, kuwa lungpa kuwa xene le, tong si tu kuwa bada, eni nyengge dike kor yungu ruba, eni kante re se na, so su xienye de, de di jori, lakpa la janda jori, janda ji che che, eni janda di, tanga de, o di la zugi zugi, duk xie ki tunga, ta di tang di na, hajangi nyembu yori, nyembu che, zung di, kanka ngan tu, xin sa ta ruba, o di che, mang che chi, ande che ge nang du xe chi ruba, 어둔데시 이 시에거리 라마 많이디 가래스나 다한다 시에 수라한데 간데 아실하모 여봐 아실하모기 마베디나 라마 많이리 다디 토마 아실하모 마달고 공라 가래스나 이 라마 많이디 라마 많이디 미지라나 독시에 망제 시에야기디 저르체 봐 슈고디 수수법제 더가르법제 되네 아실하모 접야지 독

0: 충분하다. 다티 컨트롤에서는 셰야디 조치쇼지 안다 그레시에거로서는 안다 근데 나마 많이 셰녀디 림부기 양가를 생겨줘라. 얘가 천조 생겨줘라. 어디 사자드냐 망쇼직 시에기도 와. 디네 안다 후게 규로 망고도 와. 셰야 남바디니 야 릭더기 말해. 어 셰야 룰렌단다 디야 저기민도 와. 저시 천조 생겨 안다 양가를 생겨라. 안다 넘기 양가를 삼은 석바지기로 봐. 안다 벽을 삼은 석바 신앙으로 야자지기로 봐. 어디나 근데서 주물했으나 Nyamahonzo and the Jessie Chenzo singer, Saja Tagara, Riziki Super Neo, Nedu Zamba, any Sashin Jachimbo Yomari, Sashin Jachimbo Medu Zamba, Cotezo Chisho the Carasena, Casagara Lama Mani the Shiga Tora, Lama Mani the Shedu Zamba, Mancha Che Bailerba, Che the Zungu or Escort, Jessie Slumbetit, Che the Zongas in Casacala, Dudu Zamba, Etila Carcigarasena, Jessie Chenzo Sija, or Che Zongas in Burba, Talama Mani Kongs and a Yant Condesiors. 야 저시 고마스 이야죠. 디 토냐 뉴뉴레 라마 많이 배지 토냐 배지 요르 안데 안데 디발레 안데 응미 슈샤 리네 균지 체제 안데 시에 리송 요르 봐. 어딘데 체제 토뉴 요르. 다 저시 고마스 이야디 다 나트로 여바 삼네 토뉴 민도가. 다 디 컨데 스레스네 딘데 시에 돈토이네 개베 강라 금주지 키기도 강 금주디 고 고시체 Shorer Gorerja, Gorerana Sengerja, Sengay Shingam Yuba. As in a Gosik Duk Gochi Dutamba, Eres Sengay Shingam Gila, Luju Jixia, Yako Panang or Jixia of the Yati, Dear Deja, Dear Janga Zuja, and Ya Luju Jixia, or Dindesi, Dang the Jebe, Shigdwan, or Dear Carsagon, Joshikoma Sigori, or Dear and the Lamaman Shevon and Shiri, Kasaka Gaba Kiche, or Ducheja, that Chosong or Sigorba. 我今天是姐姐那么慢的先年的了都是的做结果的穿的卡了都是主要的穿下媳妇的人家工作人家那么的先年的这是个要是车路了没找我满的话跟长假了没找我满的话你有个地基出来满的话是我今天接单个我今天先说的话今天先说卡里的时候呢到底啥叫卡萨卡了的季节都是车中了主要吧 어제 디밍의 초등식도가 야 롱버디 당로라 개바 개암 주여바 어딘데 체제 에디 조 주주제 야 디나라 소시쇼 많이 껴야리 많이 껴르제 에네 유조칼 두스티 텝제 기냥이나 똑바이야 버제세라치야 어디제 많이 껴르치야 딘데도가 다디 근데 세월한다 안데 당돈 개베 중계라 안데 범범빈디 티나자 아질라무디 마스콩라 에네 초등도 소요 나브레스 초등도 소요 나한테 초등도 이베디 종을 오치 롱버 다가라나 첩부동안 첩제 에리 쇼우데 롱버 다가라나 도스 첩두 잠바 롱버의 춘주제 디네 코투디 가사 현대지제 초공야르와 현대지제 초공야인데 롱버 춘주제 첩사이자 춘주소다 디 머찌브 체제 디네 마페제 에니 로강월라 페 중계라 페제 범은 빈둔디 지투나제 라마디 도스 주버레스 안데 콘저 中日我起来的,但是初中的呢,中日我起来,别的,那么就是他,他的车过来,他的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 어디 가래야 쓰나 니마 첨예 전쟁이나 동바에 있는 짬바초구로 봐. 짬바초제 까부수구로 봐. 디지그래. 디네 자가게 바다가 까부로 봐. 디카레스네 진네이나 까부디 카레스네 딤디 하잔 상바이 봐. 안저 벽에인데 신적 돈에 시에비네 까부르 직동 진얘기 미리 진도 까부디 하잔 딤딜스 이거래. 딘데스래. 디디 카레스네 동바디 까부스 그래. 바디 봉배간라 거거 봐. 다다키 그래 봐. 디네 자보스 바세 자보스 베디 어숍 제자 선조조 봐. 어딘데 제자 어딘데지 암잖아 루르 봐. 어딘데 스키야요. 다디 기제 처비아디 근데 레스네 대바부야 장르 봐. 촙 잡으시 부저를 셰야여 봐. 처비아여 봐. 어디제 다디 제가디 둔데스 통바이나 하장 그 땜제 상불 시르 봐. 난서 러사 체지기 님을 제가디 근데 레스네 난서서 권자라 진제 에니 민지 제제 어딘데 시에르 봐. 어 시에제제 람사 땜제 시불 시제 Tila mati pa ta tuna chikmaar pa O kante tu lamsa kura ala khata chi yo Tine di po pa di chang jang ya Tine nyempa tre ya O tinte che kura pa Tile lo sa la tinte sire Ya timi ki ya Kengpe na lor timte chi ya Pana chungse timte da tinte ka la Draga yung kura pa Kimsa chik na lor timte chi kuna Draga di inchi minchi timte shu ka yung kura pa O tinte re E langa la tupa inne draga di 하장게 딜어지게 딤드게 넘바지다 지제 제가 통나 어 야고 시우 좀 딤드 야고 시우 좀 제가 통 쓰기로 봐 다디 넘바지 카라세나 다 되바 부야 양조저 등인게 안데 되바 셰바요 봐 어디 안데 잡으리 잡으리 데데 다디 카라세 띵식 넘바지 망부 시부요리 에디 카라세 제가 시에녜 저 봐 디네 리퍼 겜보 시부 거 봐 카데보 시부 거 봐 어딘데스 이게 카라세나 제가 링게서 디바켐보이 바소서 디시에디다 소소서 컨데서 게 컨데스 시에가라서나 난토라 티니 게시그 디바코바 넨조이 마치코바 거자 시에바타 미나 돔라 존다 시에바타 야 되바 시에바타 시에서 디 유티네 셈라 포롱 조아게바 어디데지 과레 어디데 지나 딘데스기도 가 가자 시에니디 리버디 하장게 겜보지 고고동아 마치 되버치 넨조이 마치 인스거와 어디데지 고아레 ᱟᱨᱮ ᱛᱤ ᱥᱮᱭᱟ ᱛᱮᱠᱟᱞᱟ ᱥᱚᱥᱚ ᱪᱚᱣᱟ ᱛᱟ ᱭᱟᱝ ᱠᱩᱨᱤᱭᱩ ᱩᱱᱮ ᱛᱩᱭᱞᱟ ᱛᱤᱱᱫᱮ ᱥᱮᱵᱟ ᱛᱟ ᱛᱮᱵᱟ ᱯᱩᱭᱵᱟ ᱛᱟ ᱛᱟ ᱪᱮᱨᱱᱟ ᱛᱤ ᱱᱮ ᱠᱟᱭᱨᱮᱱ ᱥᱮᱱᱟ ᱦᱟᱡᱟᱱ ᱛᱤᱢᱴᱮ ᱥᱟᱝᱣᱮ ᱛᱷᱚᱭᱚᱱ ᱪᱤᱨᱟ ᱛᱤ ᱛᱩ ᱛᱟᱢᱵᱟ ᱜᱟᱱᱡᱚ ᱠᱤᱱᱫᱮ ᱥᱚᱨᱮ ᱡᱟᱜᱟᱨ ᱥᱮᱢᱵᱮ ᱛᱷᱤᱱᱴᱩ ᱥᱮ ᱛᱟ ᱫᱤ ᱥᱤᱝᱜᱨ ᱵᱟ ᱥᱟᱢᱵᱟ ᱫᱟ ᱛᱷᱚᱭᱚᱱ ᱴᱩ ᱵᱟ ᱚ ᱚ ᱛᱤᱱᱫᱮ ᱜᱮ ᱛᱤᱢᱴᱮ ᱥᱤ ᱪᱤ ᱛᱤ ᱠᱚᱨᱟᱨ ᱛᱤᱱᱫᱮ ᱥᱤ ᱜᱚᱨᱵᱟ ᱛᱤ ᱛᱟ ᱛᱤᱢᱵᱟ ᱪᱮ ᱛᱟ ᱡᱮᱯᱟ ᱛᱤ ᱠᱷᱟᱨᱟ ᱥᱮᱱᱟ ᱫᱢᱭᱮ ᱴᱨᱚ ᱛᱚᱱᱨᱮ ᱛᱟ ᱫᱤ ᱜᱟᱱᱡᱚ ᱜᱟᱝᱜᱮ ᱦᱟᱠᱩ ᱠᱚᱨᱵᱟ ᱫᱢᱭᱮ ᱴᱨᱚ ᱪᱮ ᱛᱟᱭᱟ ᱫᱤ ᱱᱟ ᱨᱤᱡᱮᱜ ᱱᱟᱢᱨᱟ ᱪᱤᱜᱨᱤᱣᱟ ᱛᱟᱢᱭᱟ ᱫᱤ ᱠᱷᱟᱡᱟ ᱨᱮᱥᱮᱱᱟ ᱮᱱᱤ ᱱᱟ ᱯᱷᱚᱜᱮ ᱱᱟᱣᱮ ᱨᱩᱡᱮ ᱴᱷᱮ ᱪᱤᱜᱨᱤᱣᱟ ᱛᱟ ᱟᱱᱫᱟ ᱥᱮ ᱥᱩᱞᱟ ᱟᱱᱫᱮ ᱱᱟᱥᱮ ᱞᱟ ᱛᱟᱭᱱᱟ ᱛᱟᱢᱭᱟ ᱫᱤ ᱠᱚᱵᱟ ᱛᱷᱮᱢᱵᱟ ᱨᱮᱥᱮᱱᱟ ᱛᱩᱭᱨᱚᱵ ᱡᱮᱯᱮ ᱠᱟᱝᱞᱟ ᱥᱟᱢᱭᱮ ᱡᱮᱯᱮ ᱠᱟᱝᱞᱟ ᱥᱟᱢᱭᱮ ᱫᱤᱵᱨᱤ ᱠᱟᱝᱞᱟ ᱛᱟᱢᱭᱟ ᱫᱤ ᱚᱛᱤᱱᱛᱮ ᱯᱮᱡᱩ ᱛᱟᱝ ᱠᱮᱭᱚᱵᱟ ᱩᱱᱛᱤᱱᱛᱮ ᱫᱤᱵᱨᱤ ᱱᱟᱨᱚ ᱠᱷᱚᱭᱚᱵᱟ ᱛᱤᱱᱛᱮ ᱛᱩᱜᱟ ᱚᱫᱩᱥᱨᱮ ᱛᱟ ᱫᱤ ᱥᱩᱜᱚᱭᱱᱟ ᱛᱟᱢᱭᱟ ᱫᱤ ᱠᱷᱟᱨᱟ ᱨᱮᱥᱮᱱᱟ ᱛᱩᱭᱥᱮ ᱱᱟᱨᱚ ᱨᱚᱵᱟ ᱛᱟ ᱛᱮᱝᱜᱚᱞᱟ ᱱᱜᱨᱤ ᱠᱤᱭᱩ ᱛᱟᱭ ᱱᱜᱨᱤ ᱠᱤᱭᱩ ᱞᱟᱛᱥᱤ ᱠᱤᱭᱩ ᱚ ᱛᱚᱱᱡᱚᱞᱮ ᱛᱮᱥᱨᱟ ᱮ ᱛᱩᱭᱥᱮ ᱱᱟᱨᱚ ᱨᱚ ᱛᱟᱢᱭᱟ ᱫᱤ ᱦᱟᱡᱟᱝ ᱛᱷᱟᱨᱛᱤᱭᱟᱯ ᱪᱤᱢᱵᱚᱪᱮ ᱛᱟᱢᱭᱟ ᱛᱟᱝᱜᱤ ᱛᱟᱝᱜᱤ ᱥᱟᱨᱩ ᱪᱮᱜᱤ ᱪᱮᱜᱤ ᱚ ᱪᱤᱭᱟ ᱫᱤ ᱭᱟ ᱦᱟᱡᱟᱝ ᱪᱮ ᱥᱟᱵᱚ ᱴᱩᱠᱡᱚ ᱛᱮᱵᱟ ᱛᱤᱱᱫᱮ ᱡᱤᱠᱞᱟ ᱛᱩᱭᱥᱮ ᱥᱨᱟ ᱛᱟ ᱛᱩᱭᱥᱮ ᱫᱤ ᱡᱚᱵ ᱛᱩᱡᱟᱢᱵᱟ ᱛᱚᱪᱤᱥᱚ ᱫᱤ ᱛᱟᱢᱭᱟ ᱨᱮ ᱨᱚᱡᱟ ᱛᱟᱢᱭᱟ ᱛᱟᱢᱭᱟ ᱛᱤ ᱢᱮᱫ ᱢᱤᱨᱩᱢᱟ ᱪᱤᱜᱨᱮ ᱛᱩᱭᱥᱮ ᱫᱤ ᱡᱚᱝ ᱨᱮ ᱚᱪᱤᱜᱮ ᱟᱱᱫᱮ ᱞᱟᱢᱟ ᱭᱚᱨᱵᱟ ᱟᱱᱫᱮ ᱞᱟᱢᱟ ᱪᱚᱠᱵᱟ ᱥᱤᱱᱟ ᱞᱟᱜ ᱭᱟᱡᱟ ᱡᱤᱠ ᱡᱚᱝᱵᱟ ᱥᱤᱱᱭᱟ ᱛᱨᱵᱟ ᱡᱚᱝᱵᱟ ᱜᱮ ᱫᱤ ᱠᱷᱤ ᱪᱮ ᱠᱚᱵᱟ ᱭᱚᱢᱵᱨᱮᱥᱱᱮ ᱥᱮᱥᱮ ᱥᱚᱡᱮᱱ ᱨᱮ ᱭᱚᱢᱵᱨᱵᱟ ᱥᱚᱡᱮᱱ ᱨᱮ ᱭᱚᱱᱪᱮ ᱟᱱᱮ ᱫᱤ ᱥᱟᱢᱮ ᱯᱟᱨᱞᱟᱭᱱᱟ ᱫᱤ ᱛᱩᱭᱥᱮ ᱫᱤ ᱪᱮᱯᱪᱮ ᱟᱱᱮ ᱛᱩᱭᱥᱮ ᱫᱤ ᱦᱟᱡᱟᱝ ᱛᱷᱟᱨᱡᱟᱯ ᱪᱤᱢᱵᱚ ᱪᱩᱝᱫᱚᱜᱟᱱ ᱮᱥᱤᱱᱮ ᱥᱮᱥᱟ ᱪᱮᱯᱪᱮ ᱠᱷᱟᱱᱫᱮ ᱪᱟᱵᱨᱮᱥᱱᱟ ᱥᱮᱥᱟ ᱨᱮ ᱭᱟ ᱛᱩᱭᱥᱮ ᱡᱤᱠ ᱪᱟᱵᱨᱮ ᱫᱤᱱᱟᱞᱟᱞᱟ ᱥᱮᱥᱮ ᱛᱩᱭᱥᱮ ᱛᱤᱜᱚᱣᱟ ᱥᱮᱥᱮ ᱛᱩᱭᱥᱮ ᱫᱤ ᱭᱟ ᱥᱮᱥᱟ ᱨᱟᱝ ᱠᱮᱡᱚ ᱭᱚᱵᱟ ᱡᱤᱢᱡᱟ ᱛᱮᱵᱚ ᱭᱚᱵᱟ ᱚᱭᱟ ᱥᱮᱫᱟ ᱫᱚᱱᱫᱚ ᱠᱚᱨᱟᱱᱟ ᱨᱟᱝ ᱨᱤᱜᱤ ᱟᱱᱫᱮ ᱥᱮ ᱠᱮᱥᱩᱜᱮ ᱴᱷᱟᱠᱡᱮᱝᱜᱤ ᱥᱮ ᱛᱤᱜᱚᱵᱟ ᱴᱷᱟᱯᱛᱟᱱᱫᱟ ᱪᱷᱟᱠᱡᱟ ᱤᱱᱮ ᱛᱟ ᱵᱮᱜᱚᱨ ᱤᱱᱮ ᱛᱟ ᱪᱮᱛᱟᱱ ᱭᱟ ᱥᱮᱥᱟ ᱨᱟᱝ ᱠᱮᱡᱚ ᱭᱚᱵᱟ ᱚᱫᱤᱱᱫᱮ ᱞᱤᱱᱮ ᱥᱮᱥᱮ ᱛᱩᱭᱥᱮ ᱥᱤᱜᱚᱨᱮ ᱛᱟ ᱜᱟᱱᱫᱮ ᱛᱮᱫᱟ ᱥᱤᱱᱛᱮ ᱛᱟᱜᱮ ᱱᱟᱝᱢᱟ ᱭᱚᱨᱵᱟ ᱱᱟᱝᱢᱟ ᱫᱤ ᱟᱱᱫᱮ ᱯᱚᱴᱟᱱᱟ ᱞᱚᱜ ᱥᱮ ᱤ ᱥᱮᱥᱮ ᱭᱚᱨᱵᱟ ᱱᱟᱝᱢᱟ ᱛᱩᱭᱥᱮ ᱪᱮᱡᱟ ᱱᱟᱝᱢᱟ ᱴᱷᱟᱯ ᱛᱩᱭᱥᱟᱢᱵᱟᱞᱮ ᱛᱤᱠᱩᱜᱚᱨᱮ ᱠᱟᱨᱥᱟ ᱛᱮᱢᱭᱮ ᱛᱤᱠᱩᱜᱚᱨᱮ ᱚᱛᱩᱠ ᱪᱮᱡᱟ ᱱᱟᱝᱢᱟ ᱛᱩᱭᱥᱮ ᱱᱟᱝ ᱛᱮᱢᱭᱮ ᱢᱮ ᱛᱩᱢᱤᱨᱩᱢᱨᱮ ᱛᱟ ᱛᱤᱱᱮ ᱥᱩᱜᱩᱛᱮ ᱥᱮᱱᱫᱟᱜ ᱨᱚᱡᱟ ᱛᱤᱜᱮᱫᱟ ᱧᱟᱢᱥᱮ ᱪᱮᱡᱟ ᱞᱤᱝᱜᱩ ᱭᱮᱝᱡᱤᱱ ᱛᱮᱢᱭᱮ ᱯᱤᱣᱟ ᱚᱛᱤᱜᱮ ᱡᱮᱧᱟᱢ ᱛᱚ ᱨᱩᱯᱪᱮ ᱮᱱᱮ ᱱᱟᱝᱢᱟ ᱛᱩᱭᱥᱮ ᱜᱮ ᱯᱟᱪᱟ ᱡᱚᱨ ᱪᱟᱵᱨᱵᱟ ᱚᱛᱩᱠ ᱥᱮ ᱪᱟᱵᱮ ᱛᱤᱪᱩᱝᱡᱮ ᱮᱱᱮ ᱛᱩᱭᱥᱮ ᱱᱟᱝᱢᱟ ᱛᱤ ᱛᱮᱱ ᱞᱟᱠᱷᱮ ᱚᱫᱤᱱᱫᱮ ᱪᱮᱵᱨᱮ ᱛᱟ ᱛᱤᱱᱮ ᱭᱟᱭ 유론 시에나 규주 담아야 공부 규라야 점녀에 달자야 공부 개저 여배 야 점녀 저동 동안 시합을 개비야 어 시야 여배 딘데 요리 칼스 요리 점녀 저동리 점녀 저동 시야 여배 저비야 여배 어 딘데 지글 칼야스나 점녀 저동 스글바 디 디나라기 시에만 담고 낭세 개버들이 다 구버지 칼야스나 샤리 샤스니에디 다 가서 파주 시에를 시에는 저배 딘데 동안 어 펜튜니 시에레레 제베다 디나라리야 거절로야 댄시랑이야 여바 야낭되게 차디엔도가 다양디야 르사다 되된다 야나 온고서라 이네 딘데시 등등도가 다디 등다지 근데 야 기바당 범위 땅바 야 기베 초당 범위 그 초 딘데 땅야 여바 다디 첫단디네 가장게 랑모에 잡으리 야 처비하기 시작이 딘데 잡을 끈더럭더 숙침부 매바 딘데지 예린디 잡바에 글리르리 어딘데 시야도가 근데를 된 거라서나 남주 시야진 처비야 사모 처비야 속에 응어라 처보다 야나 발라 죽버 야나 죽뒤배급 야나 정세 제거 더라 처봐 어딘데 지금 와 어디 처비야 더라 야 락바라 다다키야 창보키야 소 지하다 집단티 땜데를 접두 잡아야 디나노라 대파쳐야다 문지다 딘데기 낭되디 조르리 현대한테 근대여서는 시에디 마잠체 에니 대잠체 어딘데 나라네 등기동안 어딘데스리 어디나 다 구버들이 주버디 가려야세나 거저담네리 거저담네 신예디 다양한테 하고 쉬지리 다 거저담네디 가려야세나 거절롱에 촉기는배 토하라이네 두스 미니 파도 가자시에리 제브르바로 어디제자 카지기 양디에 암대규라 양디 시에야디에 카샤스기동안 근데 주인이 샤드 차를 봐도 시에리다 봐. 카샤스 카네 봐도 시에리다. 간저 의단 규를 근데 쓰거든. 그저 담리. 다들 간저 지가가 하고 봐지로 봐. 어디리? 다디나 사르도 다르에다. 네, 디릭세기 남단 지르 봐. 다양 디레이나 균수기 멍시 열어요 말았어. 야 멍시도 열이. 난데 그저 담리 멍시 시에니데 열이. 대중은 시에게 벗이. 시에게 벗이니 이제 초불라야 돌지노라. 다디나 패진 아무 지부진에 디여버다 디한테 밀어래바라 셰바 도지스기 동안 셰바 도지스다 밀어래바인데 구르나라래 초비여버다 셰바 시디다마 디나라 초비에 남바 여버 어딘데 디데 동안 어찌다가라 근데 셰바 도지스 밀어래바 강내래 딘데스 딘데 동안 다 디기 슈구디에 있는 셰게 버스기 동안 가지기야 태저 버스기 동안 태저 버스는 슈제 추구스야 슈제 트버스야 트버스는 기부 시부르 봐 어 어디라지나 제접스도 제세야도 휴제 된다라 봐. 트버스도 담바 기부시부스 봐. 초부시부스 봐 된다라 봐. 다시 근데 레스는 녀마가 자고 강라 애니팅 대가다 미니 용제 첩 그 기부시에게 동안 어 녀부인데 가자 녀부시에 미니 파도 쉐레 단제 어딘데스 시에게 동안 다 디가라 디두이네 첩슌다 지다 딘데 제다민도가 다 가르히네레 카데보당 그제 링네 도서 여봐 어딘데 제 카데보 여봐 어딘데 니 용제 체말라 초구 된다든데 시에제 어 낭도 여버든데 시에제 어딘데 시기 동안 어 빼나 변인백가라 에네스 네스 시중기 가샤 자거 강라 에니딘데 시에냐 시에게 버시냐 딘데 시에기 동안 어디 시에 에니 시메기 야 딘데기 되된 딘데가라 쇼텔 데두 잡아 에미남 칼라세 찬둥 제베가라 시에게 버딘데 시 조합해야 저도 초불랑 시기 동안 어딘데 시리 어디 다 거저 담는 티라 미리건데 멍시 저러봐 멍시디 디체브리 다 조치셔디 가라야세나 디나 사르톰 제베 남바시르바 사르톰디 다 거두네 타라레세나 토마디나 직동급제 죽주 런이 라섬디바 타르도가 다 디디이나 컨데스레세나 디콩라 안다 차용수 상배 디브름게 거주 담닌디 페르민두가 메디 담바 응마이나 다디 게 로산도 지라 슈녀죠 쿠라이나 컨데레세나 중야미리 롭터 치미 기게난도가 기계는 뒤 잡아 아니 콩게 디 베징 디디 슈디 잡아 아니 베징에 디보 디 거저 담네 접는 게 근데 허벌링 사게 딘데 거저 담네 접든데 시도가 시제 아니 코란 디 더가게 딘데를 케부시 우도가 민코라 갈스거라스네 넘규 더가 빨았어요다 세사님과 관계 하마고 제요 말에 더가 빨았네 더가게 근데 거저 담네 잡 말에 더가 릭타다라 하모이네다 셴메게 더가라 kebu shibu tunga, tuk che che. Anything that is di tu jang na, anything di hobo ling chub nambe, ene didi yorba kaza rasi wasi nye rasi wadi te pyuge ra gyurna gyurna cha di naro la pyube mi te rasi na chitan kashe di kano kyab o di che cha chik tong kubja chuk chura ni rasi rasi riyanga o di tiba yi na te lasa la yi na di didu yi na doga hajan chubu doga shar jo doga thokba lo jo doga thokba chang jo doga thokba o di ndo doga ke thokba kashe yorba kura yi na shar jo doga thokba rwa shar jo doga thokba che cha di naro la rikze ki Lizen chik che che, gochu tamne di Kurangi chup na, Kurangi rogpa chi tsegirwa rogpa che che chup na, Kurangi soyo na, dike pyuge la gyur, ene lese nangduyen tekza chuk, odindese che che chup na che. Hajangi gosu top che, bet dita di yudu zamba gangay bet di shege na lor rey ba, odindese ki nidu chungdu nga, Hajangi yaku shibu chungsha. Didu yandang antu shimba di ta chup na nye di, gochu tamne chup na yin tu ten la rba. ये तो दे ला दी तू चम ना गमी तो वा तो दे ला ला दी प्रोसान तो जी ला चम ना बट दे लो सी वु जे जे ए खोरांग दे लो चों शु तो ला ब्रो ना जे जे जंग गा ची इने रे केसे ना लो ला ता चम ना ने तो का जो तो प्रोसान तो जी ला चम ना गो तो दे ला चो से केसे यो मा रे ए खन दे रे जो केसे ने गो गो चों से गा दे बा ला दे ठक गा पे दिन दे ना गो तो वा ओ दी तू दे ला ले दी ला लो जी ने खन दे रे से लम ना ठी ने सु रे सो प्रोसान तो जी ला सु ने दी ओ दी दे से लो जी ना नम दे ठी ना ब्र बा Tuamati ngon gochwa tamne dinte tarpare. Ta dine di shu la mochata chi te maungro chi, gangri shu nyeye maungro maungro chi chi tu tamba. Ere dinte ki jizo nambal te cha, ya dimchu ki nesu korki, ya gochwa tamne jik soyo na tuka, on soyo che, e donzo top che, hajang thar kyab chi mbuchu, di te kapu chi ya, sar jik rikze namdra chi la, on dinte si dien ke parwa, o du si thar kyab chung tuka. Dine shu de khar che pare se na, rinne sa chi kya la, Chuchu Lesa chongi na la ya sene kaali ina da kasa kaali tabka dhudu dhamba khajaang gusu chenpo thobdo ka odi jik thobari. Oda donzo ina pala gochoo tamli chungpa ta o sadeen chungpa ta di rizek namdaanchi la ngiteen chungpa la zamza dike ta konzo dike di nubak ngiteen shi tuyendo ka. Ta shugu de te di karayasa na gochoo tamli sinye di ina ta kanta kala kantam ke dila kabo chi ya ta rizek namdaanchi la dengi chi bari. Odi ndes chungpari. Ti chagi ta san tuwa chila ina di gochoo tamli di tingu yorwa. Nipade shuya di karasara ta gochoo tamli ta tamchoo doyogar tungchoo sa chola. Ta di nyi nambar ringi rwa. Ta di yewa di shibuji jie gu tunga. Ta di yewa di kante sila se na tamchoo doyogar tungchoo di na chabya zoor chepe di ji rizhe namda chirwa. Gochoo tamli di sheya zoor chepe geche yuze chirwa. Moshi nija la geche nipa yor de la jine la ya gochoo tamne de gacha zoor che ba. Tamche doyogar thun tre di na chabye zoor che ba o dinde zirba. Ta di la ya nyema gande pyoge di to la ya dinde ki kecho yor yoma la se na pyoge ande miri daga denshi chabu chi sonza. Ande dinde ki chabye aga ya di karza chubche dinde duga. Chubche dinde yoyoba da karza becha cha na shiga tse la ta simu chimo yor ba. Di na la la ta bōmō sīnyē, bōdā mō nī tuyōngjē tibyā chōrō. O tībē tī yā, ndi tamchū tuyōgār tūngjē nāngshī chē chē, chōp lōyā chōrō, chōp lōngjē, bēt tī, nima tāngu nīpa gācā jīyē shē kumā rī, bēt tī, bēt chākjā tā chūm tā kāngā chē chē chē, kūkē tā kūk tā chē chē, tūk sī tibyā chōrō. Tā gācā chōyō tī kārīyā sī nā, bōdā mō gī lūbō lā, eka lingxia zidayor, odi pazu sing xe, ya pe tsu du xe, sing xe, ya nge jik xe, pina lian lo du zama, ya sing xe, ya pa dip, ya di xe, ya su di na sing xe, odi nda xe xe, nima nyi ringa la gacha gyu na xie gimin duwa. Ta nima sumba na gacha xie xe, dhir chob zong ya zi. Oda zonzo chabia zonzo, ta di nang xe ki, anzo ngi dian ki di, anzo tamcho doyogar tong zhe maa de, ina ra doyogar ki rang xe xibu de ra, kora chabia yue ba, kora zhum jik xie gu yue ba, zhum tumbu jik xie gu yue ba, namba jik xie gu yue ba. Odin zhe ki chabia zi, kye chu zi duwa. Ta di kanche chungpo ra se na, ta di benche tenpe nime gang la, di thara ra se kwa. O di ka la, tenpe nime nalam na taan che, ere di du su chu lup na che, odin zhe ki rik si chab ra. 我听这些，我听特别的了，多高级，好像天气的进步要的。他今天的杨特别的，今肯定要是三家了，特殊啥晓得吧？特殊个强加特殊时间这样要的，强加特殊些些，你买的应该是不是些些？强加特殊是肯定的是呢，听这个再次一个之类的话，第一呢，因为嘛，特殊今年嘛，今天是太快，今天是大嘛，突然嘛，太快大，哎，那第二个。
1: 特殊职业的嘛，他把它拒绝都是嘛，不必要的，停在几多啊？我的特殊职业的呢，这不多啊。他学过的呢，他的嘛，不不不嘛，不不这呢，的压根没读，那么多学不读的。的姐姐，哎，新职业的不是吧？新职业的新读是哪？可多了呀，六星是零贵的，六星的干的，哎，没的都是对的，哎，都是干的，过了这边。 在这呀，对吧？吃啥不应该在？应该吃的对吧？但在这呀，我得提前提个对吧？啥子啊？二五点八十年提个对吧？二五点八十年提的，一个在今年提，该在县里当去，该在县里当，他的各种单位里当，他单位里头边个，那不是不得要的？我吃不下去的呢。一个提个啥？请个提，俺在那个玩那个嘞，俺在那啥了不过来？不给二五点八的谁干了要吧？俺在那个玩，俺在那 俺在那可不，俺在那伢了住过来，是呀，我听这说的，你吃不亏，吃吃不稳个多啊。我第一车单子嘞，开了是呢，对个车个的，比个车单子个开就吃不多啊。我听这个蒙西要的，咱们就对个通车大个啦，这个呢车单呢，现在啥都准备个呢，对个日子吧。第他妈的肯定嘞是呢，就在六零个，咱们就吃不了，对个吃不了要吧。听这个老表级别，老渣了。
0: 在这地方，吃新的东西，做好同步汽车呀，别像现在地那老了，好坑边那老对民工嘛，什么疆土呀，让民工什么去采买，那话去采的，是呢，那块吃不了足迹，我都是可以采新的民族，一再当民的当呀，伢过了听这个，从哪去采过个呢？今年听这热不呀？我听这个当这个，他说就这个吃不当着吧，听这热不呀？难办着吧？ 他的修的中央研制内功的，至少条件参照实验的过初就这么，你那初接触天然加什么了，你哪怕去解决，吃不了吧？准备是一个这样的，第一看他接触啥样说的，人家的王景玉啥这样的，吃的啥样的，我听这种啊，我听这吃不着，看过都吃不了吧？他的现在的那老个人的参照那老个，你在哪怕去吃去，都是吃不了吧？他的老孙就是这么吧，孙就是那老个，别的。 电给给南巴吃不了，第二就漂亮塔不了，漂亮塔就咱们路上解决修的，哦，路上过去他们地方停的是塔子，哎，南巴的停的电给吃不了，哎，你车别别呢，热些拉巴拉些呀，我等到刚刚地塔子，热些拉巴拉个莫地地个，等个送车不咯，送车子，我等到车，哎，现在电给车子，过，热些南巴子了车子，哎，漂亮塔不了，他第二了他都。
1: 各种单位领导，他们就对个通知你呢，参照起来呢，没都没中个，你这个那么大你参与了，什么你不难，什么图个钱不难啊？他呢，人家参照起来呢，他各种单位领导，他们就对个通知没呢，参照的吃用什么住不起的这一段，你这边了，他人多的他呀，闽南了，也几次呀，六十几呀，光龙七呀，六个几呀，我听这早了吧，我听这是早了些。
0: 他榆林那了开的吃不差不多吧，店么吃不多吧，顶这吃不过了吧。他吃不差不多吧，第肯定是这个。他第一呢，还讲个讲过吧，顶这个顶那了怎么对什么运点之类的话。他第一，搿只最近呢，现在民族啊，说说他的运在堂、清在，说说吃在了点些顶这之类的话。他吃不浪吧，第二个对，俺在吃不浪大了，那个搿些药的顶这姐姐，吃我那两个他给俺落个鸡鸭的。 생강당장치야딘데기야기치야기여바긍시라디발달라초블롱거로바어딘데스여바디하장카고저로다초블롱알라랑다르바야그시지베디게자쪽담딘데시야야야면은타시야기치단딘데치치네레게무데도쇼그리이래레게무디짱마지마르바다가서디컨데저로디단게게무지다당장게 게무지거로바민남게딩네게무쇼야어딘데지구디담바어디하장게개침부르샤 他今年人家，俺他跟徐伯的，他都是那厦门他们给南端，他住他们就我住徐伯的。他空的人家厦门他们给南端古镇子以南，俺是个那厦门他们给南站子姐姐，顶的是那月巴汤。这些人呢，就像我们学校里那个南站子姐姐，苗族姐姐，顶的是那点要的。这些人呢，他制作业绩不就是住他们这些。 chenye meba da ti nyor chop chi begi namba chi che che de yor ba ta ge xie gi tuo la ya an de be cha zhen la ma ma ne so da in de tin de in de nie ma xie da an de tang ga la du su zu zu xie ya zhe ba

0: 이 남바지 제제 낭도 살벌루제 디자 지도 그 취민 딘데 저야제 디야제도 안다 텅게 남바지 텅게나로 구조제 비아여바지 간소연데 세세 제마담 로가여바 어디 딘데 서버리 어디 남바지 제제 야 딘데 테버리 안다 야 베다 딘데이나 그러면 슈샤 링네 그 수제제 첨예 딘데 지기여바 어디 윤지제제 첨예 딘데 직제 어디 신내여리
1: 다 디나라네 공사고 구부디 온 딘데 시작 네법 딘데지리
0: 띠띠 다 가려야세나 안다 간서 피게 중화다 간서 사르도 중화한데 미리 캐쳐 여바다 사르도 당내 제네 소소 쇠베디 가려다 담주 되가 통제다 거저 담리니르 봐 다 디니니 하장이 덜접 진보다 하장이 니브 남아 간서 대작이 지도 남바다 충화 어 정매 다 런용 치바 지도 정매 거고 당 튠바 디에바 오다 디니니리 다 디니니기 처배슈라 아니 팬뉴드 컨테지 알았으나 집단 대경의 수입은 실이 今年 전투이나 낭조 나라라 제 최선의 시험나 당기 대조 수주 잡자치야 야미 남게 리네 당 체리기 주제 공도 당야 어딘데 지겨리 지이나 아니 근데라스나 시자 사바딘데 러비야 야만한 안 될 지도세비 릭제기 고도도 공도 당야라 딩이니기 변도 진보 유여바 어딘데기 잡길 이내리 낭조 좀 다 이내리 어딘데네 제 변도 진보 유여바 어딘데 지그리 타직데네 가레스나 딩이니 지르다네 가레스나 미리 깨라네 티브바 깨라네 티주잠바 난저 미리 깨이라 견제 뺏음 지야라 오 벤더 시부조리 오 가인스나 그 대가라 서서 미리 깨라네 쳐버봐 미리 깨라네 가다 주대기 개주디게 던체 졸롱에 이나레 낭두이나레 쳐비아 이나레 강가 쳐버봐 디 미리 리네기 균진 지야 비게 당야라 벤더 시부도가 라바르도 그 세긴 안 되는데 접슈운딘데 던바 이내레 그 접슈운도 때부터 비이 장야 벤더 시부도 숨고 동안 오 가인스나 그 까자 찍러 찍제 드제 쏘여봐 오 거 이제 초비 여봐 낭도 여봐 비이 쟁기 쟁기를 에 낭도 딜레 런용 지야 여봐 어딘데 쓰봐 다 비게 년진 알아네 땡 딜레 년이 되네레 까자 디에 년부 여봐 장마 여봐 어딘데 쓰 레동아 어둑스 제제 에 저비아 니리 타야 지제네 가르세나 안데 디 첨예디나 디자이나 데디 그게 니에보나다 락바르도 쉔제버 소이네 첨예디 망로 망로 주동안 지녀에 가라칸다 망로 주거리 다 제네레야 안다 안데 다 지도세베 링네게 거고 당 디더디다 마 지도 링네도 공도를 가진 주디다 마 당 안데 딜레이 안데 디 가르사 점야 토디 디토라 이네 하장게 디 추대도 더버지 거리 더버지 거지 망자지가 안데 디냐 요어로 되래 야 그거 딱딱 뭔데 하산 봐 어딘데 동안 다 디래 근데 됐으나 다 디냐라 로아 슈야라 다 당고데 디냐디 근데 됐으나 담주 되가 통제 이내래 거저 담내 이내래 디 이제 시자 디게 인지미지 장고 동안 어 가락한다 맞잖아 봐 에 남자 소소 가져지래 대체 남자 두스 티비 이내 아니 제다 용고 말이 제당 시자 디게 디디 장고래 디네 첨예게 안데 추제 저봐 리네 추제디 가라 간다고 토로 당고다 당한테 언제 담주 저가 통제 거저 담리 된서 첩주 있네 근데서 지레 지류 잠바이나 지도 소화도 첨바 잠마도 지도 소화로 원바 제바 라면은 소소디 녜로 쪼투버지 거리 별나 녜 티베 안다 로숨다 징녜 쳬버바 대박낭 로게 에 거담사 줘봐 대박낭 로라 저버제니 요 에디니니라 부구 테브가 에코니니 가자세 코니 균에 마시베체 부구 뒤버도 코니 균에 마시베 딘데 요바 어디저 좀 지불은 거 봐. 애는 안 더 가라했으나 낭도 셔야드 가라서 지도 처용 그 빼딥 달러로 돈아 치고야. 어 난도 인지민지 빼딥 달러 제베 딘데 지도 쿠르유지 딘데 쭈그레스야. 저 봐. 어다 딘 안 더 접지 잡은게 니도 죽지로 치제 저버리. 다 디디엔 나 안 더 빼딥 달러 제베 지도 용 그 롭조 제베 지도 쭉 준치 제고 있어요. 어 딘데 그 낭도 써야리. 다 디디 잡아 디디 잡아 토마스 세잠리. 토마스 세잠리 대 안 더 인데 제그 롯 그제는 시 빼딥 다야라. 중야라네 두구나야 옹한도 에 딘데기 점이 빼댔다와 니모라라 통지 하장친보다 최다나야 딘데기 한데 서럽 딘데 추리어 말봐 쿠리우 딘데 저 말해 이내래 안저 녜래 티사래 어디 티제 쳐버리 슈구데 가라세나 안다 시슈래 저기 년저나로 로다리시 빼디 따로 집에 지도 딘데 조준 최고야 어다 딘 안저 예급란 게 한데 지도는 섬에 배운 조준 치야게 낭도지를 내버봐 어디 저인데 안저 한데 다 대가르기 리톤트라이나 지속 조조조로와 온 디룽은 바 투바 딘데지 고고동아

0: 대용도 잡아 간도 대가 던져 가려서나 지도를 니지 제배 누가 타용 거래 니지 제배 어디 인간 전에 둔 거래 비자자는 내 디가라 집에 야 바고난 걸 링면 사죠 바고난 링면 제제 두대나다 미말하죠 그 그주 담내 저 바고난으로 꼬라지죠 바고난으로 다 너슈리네 닝버다요 봐 닝버 던져 있는 송조 야구 시부 제거래 디게 송조 매나 이는 간도 요걸 돈 잡으러 용얘기 가르다가 용거래스 어디게라 다가 용고하러마다 베디 딜럽쟁기 디데데 주주나 다가 용고마리 딜럽쟁기 주주 안돌레라가 가사칼라 요르스 블린널 딜레 멍그레스 어딘데스야 저르바 어디체체 리네 너슈르 송접치야게 미남게 꾀론데 토로다야 고다도 토로다야 어딘데스 네 그디 티브레서 지동급제 급주 공예로 티브레 다 디네 탄데 팔라이나 너슈르 송접치야 미리 리네로 송접치야 너슈르 티야지 티웨로 이슈다장 나로로 로다리시 슈체로 다 정말 세도 땅야 망용게 디토하게 주대절바 디 공도 땅야지 개침부 시불리해버봐 나도 디잉에네 고조담리 나를 시에사버래 어다디 이게 시에야드 가렸으나 딘데지기 나라네 정말 고도하게 토르다야 여러봐 고도하게 토르다야 디 인디자만 간서 디네지기 주대지기 여러봐 지저 그 은대가 린내게 주대기 에 가사 잡전치야 니디치야 어딘데기 린내그래 좀 지기나 딘데지 체고도 간 디인데다 봐 지저 그거로 총도 봐 은은 원바투 봐 딘데기 뉴버지 턴도나 약셔레 제일 루제 도스시에 비나 코럭 디스요 마레 쳔바 잠나 네데 뉴버게요 마레 다 딘데 인디자 봐 간저 남균에게 접시로 도나치야 지저 네즈로 도나치야 어 지저 페이저로 도나치야 어디 개침 뭐 시우지도 가 양의 티베 링은 버타사 저러 봐 링은 버타세 어 사다 미파로 까자시에 제 어디 지야도 가 두데라 메말아 제 미조 시베 그 뒷담내 저러 봐 어 돈도 강가래 이나 리네로 송접 최고야 에 너세로 송조치야 링을 따고 야고 치고야 링을 진짜 이자 쓰고야 뒤도 이자 주는 써야 말해 꼬마 망고지 그지 잡아 이자 주는 맵자 죽을 내도 잡아 근데 쓰여라 쓰여 독슈 버자로 독슈여 자신 부시부 여르세라 보다 셰야제 여버라 뒤도 저 그냥 림바 커제 레그 유메 너세 리버 커제 레메 뒤도 주는 여 말해 다 전서 때문에 나라라 망용 그 뒤 도나 치고야 그 로고스 제용 거 봐 로스 태용 거 봐 다한테 간서 리제 삼주기 다 뉴버스 가라서 진내 지도 로서로 봐. 진내 규제가 런용으로 봐. 저 뉴버 언니부터 인도상 봐. 딘데터는 지도를 팬더여 봐. 로서여 봐. 로고지야여 봐. 생광 당장인 봐. 딘데 규제가 런용여 봐. 어 딘데지라 배전치 우동아. 딘데네 안에 선제 또 이내리 첨예 이내리 그게 딜라 정년 잡야다. 근데 리네 주제의 공도를 다 해야 돼. 개진부 시부를 해도. 시행 안 돼. 첨예 다 가라 간다면 열이. 안 돼. 다 안 돼. 시행 가라 있는 리세기 루가지 쇠브라 루가 쇠주 잡아. 시행 미리 거리라 첨예 열이. 다 첨예 유주 잡아. 그게 시에다 샤로 코라라 땅나 대바 공토금이 누가. 야 그저 담는 거 담주 들어가 통제 유바. 어 딘데시 이 나가 망고 구거리. 망자 거고도 공토거리. 어 딘데시 그주 잡아. 다 첨예 망고지기. 소소 소다 야고여 봐. 제시 야고여 봐. 어 숙제 야고여 봐. 이게 난저 로고여 봐. 어디데 체네 접신 그 요는 내 접신 봐. 내 제시 봐. 진짜 지기도. 그 디단 나는 그 생각 그 링내 정제디 저와여 봐. 토나 진야 가장 용료래 가서 파서 시해지 잡아. 소시디 첩야디다 링내 정제디 가장 개침 버려. 비샤잖아 진야 지기 지베 이는 그 고아 근데스 렌투베 야서서 뉴벌다 규리. 고아 인지미 진에 지기래 규리. 고학 인지민 징에 지그레를 제마 쪼고 요 말이 소세 비게 직도다 직시 건드려 봐 뒤 빙려 주제 요나 라사 뚝시에부터 직시 건드려 제 망가지 거의 협용 거래 다 들이 다 뚝시 신담 나가산지레 시행이
1: 생겨 너무 좋아 권은 김표도 되지나니 시험 담당 집에 시제 콜라 모두 카세브시라나스 드린 게 나가 저래 되나냐 피바 니 타고니 도전하 시기 다 드린 뒤적이 김비 맞을래 진 시점 타야 시기
2: 谈的你, 비진키, 추준이, 슈즈업시, 닥다지. 谈的키기, 생부초배, 리첸디니, 중쿠, 편중, 시대, 인계, 리첸지.
3: This is Hello, 西藏.
4: Located on the southwes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Xizang Autonomous Region is reputed as the roof of the world and the third pole of the earth. Endowed with a unique plateau environment and diverse ethnic traditions, Xizang has intrigued and bewildered the world with its many

동 냠도 총알 친초 그리 근데도 딘저 체니 지치 내가 망부 딘저 체고 엄마 쉬네 남생 총알 친나 내라부 간저요 말해 이내야 교랑게 롤로도나 최소수 되시 대기기 종총낭 추루어 총알 친비 된디 억으로 상와치 통말매 계산 당냠도 치 계산기 엄마 총사 망치와 총샤 임바다 세규 남규기 총샤기 고카르 친디 엄마시 엄마 쇠바인 디자레 라미 지 당 링부시기 개표 치진 무네 알렌 데로암 양나 미트 마용 파르 메 무트디 베바르치 케시 부네 드린 요금인시 렌덤나 메 람신 냠간도 카뷰 굿길라 디자레 라미 토지 시네 요런난다 시 베바르치 부단티니 총갸켄 식당 면자와르 롱켄 식당자 뒤수 메테와 틴자 양양 쇠바라 종종기 미주 순다 추니 먹자라 만진바라 오만뉴디 쿠심부 용탑치 디듀 계산기 동네 좀다 럽두 계신 계란은에 독심 상와라 네 오만랑마 상마 계란을 루기인다 뇌네 계란을 토지지 휴기인 디종찬나 나 김러러니 내가 현다 최고리 nganzu sunanbala duelong min kejia zoni ngini suyti yugen rangri kiran tadung maantan churocha sigu metam tsangma suyba rangyi kesan ki rangkim ki oma zong tsarji xolla daki kya ngodri che duekhar chepa xindu chukzam rila namgyuru menja wari dunba tila daki rangwa mebar kemu xor 孔都天界呢先是那瓦提呢培育寻迹总开嘛你们偏多拉基假意给团呢这么的总把不必准抗呢必准能为尊重人气中目不写吧偏多呢培育都培育的总之杨军界学不提留足迹吧提示三个人界天地培育龙天气李前批示不应李前这就当这就能给你陈穷拉的是不是千个把你明安拉是天界学点家伙

생애 남서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면 루얀 시베 내 생생심나 와닝 타분의 토제난 쇼이 내 생디 케기니 문예 톱세 톱에 루와유라 원점 체면 루얀 시베 내 생디 생애 니로 쇼로나

0: 포냐
1: 녀야 포냐
0: 마요로 남다 샘게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로 님배 양기 슈르게네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싱

别送养金别蓝面厂研究部门去一个年代我年纪不如写前边的场地年别养的吃了的那些日

강길이 디기 소마나 강길이 노디 양기킨 디기 남양 조비치 나이 민디 키레뷰 니양 소냥

0: 아이
1: 너 길러시다 야우제 센호르민들 참샤스디 톰부니베데네 참샤비 인크랑가 고데네던게 고마소시 우인
0: 레지로로
1: 너 니세나 슈바 터치 슈덴자고
0: 레지로로
1: 너
0: 미지

0: 나는 다른 레시알 뱀 초기라.
1: 내세 길라 터지 길라 선집 도로 용하셔.
0: 내세 터지는 세방 점만으로 세바산한 세로는 수된 자고.
1: 내세 길라 터지 구신 낭지.
0: 나. 那谁能从这里才能持续区别全村里难以苏些看阿不得看出来的大南北阿就这些西不第一苏些第一呢阿南区新跟初步三个年一百百米出给了年民孙图满色参加四年推出苏库兰里亚托建的许给他第二阿南区苏些第参加四些次的定制日线内上西子雨来对个穷的三穷乐龙乐古龙古给你南开他的立穷阿以阿就这些米兰南的结尾破门三百个为每处捏了跑松子下，我能从很多松懈的车站进行南头。

0: 平常龙青年青年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来先输赢。
1: 你在第一场了呀？那我天天团结就最写不来，其他个男生你不。我不忘读从西藏电报就被催过过了呀呢我的徐子玉早晚了呀呢我不忘读西路九十送不完了我不忘读西路九十都在那从西藏电报就被我是电脑把的软了把我那西部搜索卡的人第一过了呀呢忙过存在那了呀下面顶着就送不得电报塔塘三万塔打给瓦塘帕尔波我不他了就不稀松了的。这张忙我春节拿了送别先没地早晚的我被王都吸入九十西北西部搜索抗疫面塞塞听听的案呢按照了呀我就拿我的。这样我被王都全西藏电报就不搜索卡的来时呢电报我不他大个人行三万我不大个我不帕日本我不塞我就把心被吹的俺做了呀塞塞听听俺呢呀我都难过的罢了我都难过的大前呢俺做想了呀我不忘都吸入九十西北西部搜索六种气度的呢电白我不谈大个人心给三万我不大个我不帕日本我不这那么西托呢我都学过过要的罢了大得到我都没学别空了念了呀唐道罢了我不是多了我不是被明帝扩展过过了样的这些都对着修个音我不是的肯定这个扩过的是呢听到你和错过的这些唐不得最近我就给这样了呀哪儿是了说吧再是了说吧永远是了说吧泄露就好了哦那第一个跟我不得呢唐道哪儿是有龙就是了再是永远是要说白了呢，各国都有事。那你把的看的是呢？俺做推荐给这些读者呢，明我不谈车是弱了，明我不谈车是读者呢，我不得看到这个可怕的是呢，明我嘛？哦，我嘛了呀，可怕的完了。加上他的电线呗，我不往都吸入油线呗，我不的呢，哪在永远在了各国呗，吃羊肚了，我嘛谈点不赢吧？今天呢，可贵吧？你该吃的多。加上他的电线呗，我不定呢，空都线呗，其他个男生你不你干了呢？我这下你，我不是送不来，他西北一万马车吧，我不是差不多。但我不是差不赢呢，但按照一些单工资钱呗呢，电费我不得不赢了呢，长不长，电费电都钱呗，挺大的话了。特种鞋个明我不谈车是呗，我不提得不落口啊的。大个人性格大个我不谈怕的不，我不是要了说个同桌呢，做好的鞋话是呢，哪儿谈在永远了，没见鞋个要的罢了。现在红都鞋呗，其他个男生你不你干了呀？那可贵呗，吃都是。我的确定他下面按照其他跟男生西部所说的切记我的修跟他了唐不的点边我也不点吧他点边我不西部的念了我的没修空了呀按照按了点不西部的了这些修过的开启目的点不西部的呀按照推荐给这些就在那变得点点什么呗我的点不也是有的话了我电报也是就在那个电报的开个口啊的是那电台堂他可能是个内陆中间写就有把这个了呀那我的电报也是就罢了我那听到现实的看到这个口啊的是那电报电台堂他可能是个长播我们这一边听的口啊的罢了那我都有张给那了呀长播堂电报电台也不说给这些就在那哦电报也是的罢了那我那点把银西呗，点把地卡着塞我的呗，是那长不长下银吧，我嘛银吧，点把顶度银吧，顶点几个夸着罢了。加上他的电线给点把地呢，点把顶度银吧，长不银吧，我嘛银吧，顶点几个夸夸要的是。那我呢，第一呢，点把我不西吧的，肯定就了夸夸要的是那，那铁的我不提捏嘴的，铁个狼银吧，长不银吧，点把顶度银吧。做个可顿点把进来写吧，我最吃过药的，别让这吃下不赢呢。提醒侬，是吧？提醒侬是就在那他个能行认识我的罢了。杨安都揭露现实了，提醒侬，谁在提个的？ 提醒侬是不的，我不对你做，唱不唱下音吧，我们音吧，点不点头音呗，听到点的这点不完了。那大个能行被吓吓呗？那铁打罗是不的不疼，大个能行给提你头是不的不？铁点侬提醒音是不的不？唱嘛，这边我不是二舅不的。
2: 铁打铁打给卡的些不的是呢？我不对你做，这个让音吧，唱不音吧，点不顶住音吧，所以扩展点吧就过了完了。点边我不是不的，我到顶点去了，考过的。点不是不的了，广东我的双师们能行，全年的扩展点吧要的的，他的第一个给点不的呢，唱不唱下堂，我们音吧，点不顶住音吧去了，我们南国个要的。 第一呢，其他个男生同胞，代表我不代表西巴的过了呀？呢，我的书本也。大下面呢，其他个男生你把三万我不三万就把，第一个了我的书本也。大三万我不三万就把西巴的呢，肯定就了考过个娃的本事呢，八上去，是吧？别个呀，要么呢，三万七个呀个，听到这个了，密接的。 白一趟三万七个七度，你那吞大的了，铁达的价钱，吞抗体，你那先去先说没就白，吞点么点点的了，是不是？加上吞我他这么贴贴，他的块的白是那白上七，要么呢三万七个吞大脚的完了，你块钱不是？加上你白上七个七度，吞大的没些不切切的了呀。
1: 铁达的价钱，铁达的价位提，你那女不卡的听不来是那？听大提，要么那边上去个听大提，没想到个，先是没就白，听点白，那么点点几个呀？那哦，三万我不点不是个的，别去吃下呗？那铁马顿，铁白西，铁马雪，铁马勒啊，这不得不。 当初他们呢，三万我不点把就不得，吞我他，天天打个，吞你他们，要么呢，三千我不听得起，花钱不得，三万我不点把够了，那边钱呢，乱了，过来呀，开出去要的，开出去肯定就来是那，扩大双十倍，扛啥卡，没事了，商家提三万七万七，贴到家的，吞的现金，现数没就被吞的嘛，顶得起过了，啊了。
2: 第么一呢？完了，托别国家了，特别二十多年，吞大的哈马空年的康沙这个人，卡人那就死鬼了，过去过嘛了，完了，特别二十多年，去让个改着的些些余地，吞大的哈苦过了，完了，加上的别国过了，完了，加上获得双十倍，康沙卡米西了，上加提。 白上钱给吞大的，三万钱给七度，贴到家的，吞的现大个，现数没就白吞点吧，就把顶点这个四个人是过来个，那个汤开就的写过来个，过把样，他个让的，天马顿是六六转的，天米现大了马顿是过来，马顿是六转的，我汤可让个哈苦过的，罗我你个怕了呀，给这的写六转的，我你个吞大的哈苦过的，现大个。 行嘛的，这张现在给现托的，提了呀，贴着家姐，听马顿是写不完了。这张，别就去别丢人拿了呀，那扩大双十倍，看啥子了，叫我这马多这个，有的叫了，多加要嘛的。
3: 现在那么做，公干上，谈到天南村新十八天呢。
1: 平江龙井年轻猎工培根龙井给龙井六七列前线，列前的人平江六的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根大锤一边过了七零南西这边，先拿一宿。其他个人是松巴，大个我不点吧，完了，第一呢，我不往都西西边南呢，其他个人是松巴的完了。 大个我不点不西巴的，肯定就了考公娃是呢。最近俺都被咱今天培训等着娃了，主动提升了说吧，提升了说吧，如果提升了说吧。
2: 딘데 자외스 요르라 페주치에 남바디에 요아레 제장 누구테 테테 뚜둥 테스두다네 테디 가르코를 베스나 나르송스베 테니에 뚜둥 다 다가는 신게 테 누구 시소하게 테니에 다가라 고아체버 와라 다레데이나 다그모부템바르와라 오나 다그모부템바시바디 컨데지글로 고고고라스나 다구릉이당 제외모부식글 미제 얘네 테다자 테다자외 다누버카르툼르와스나 모부테 다릉이기 이바 템바딘데지글로 고고고요아레 콩도송스만능신 다당 제외모부식글 미버다다르와라 오나 다당 제외 뭐부 시바디 컨데지글로 코그로레스나 뭐부디 나르니기 임베 튼덴 뭐부지 세부시바부르 발라 다당 제외 뭐부 시글 미네스르잖아 뭐부디 나르니기 임바 덴바디 메메고르 다 오나 테이나 제제급수 중외 다구당 제기 저와덴베 제자세주 발라 디다 좋아요래. 금대 가데스나 체티리기 최강의 닭보 수탄 수이미 세월치베 누버디 열봐라. 제자 다리 대시에게 나공업부터 마시바디 근대질로 고고와르스나 다당 대외공업식로 미제 대다지 잘 대다자외 문제는 공업대 다른이기 임바 대마시라 시바인스 시나 금대당 제바레 Tendo, Dagging over Temba, Shibe, Deda Tetan, Dora Tambo Yubatia, Kondong Water Song Sumberze, Tedek, Nada Debina, Nubacatum Vesana, Tenye di La Leme Gober, Koa Chebatam, Tindere, Benachabina, Nye Nugute, Nye Nugute, Sudane, Nadilla, Dagutan Zegi, Dora Dembe, Aki, Weed, Chitudane, Nugudi, Nye Yimba, Dede che di sewa chewa wala nye nyugu te si te di jar je nyugu te da rengi ki ngobu yinba tenro chewa dobu wala da pe di neng si nye shamu te tsu tu tang shiba dobu da ga neng si ngi nye lam te su kyun su ngam shiba dobu da ga neng si ngi nye du dung te ba sang la 这个是给这些路有把铁达仓门各自成为铁达所是大公我不点把住过的完了大大给我不点把住过各地了呀那样我都铁达没车我打起个地区完了地达铁样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시베 급기 니시바 더보 페주체 첩려야이나 페주 당초거래 은장 경기 개발대 카레스나 인장기 개발지 유바디니 세부쇼부데 디나 네 외부왕도 시시해발레 치다가 낭세 숨바 다그 외부 댐벌 주부 디고라이 다샤노 슈야기 치다 낭세 시바디니 파르부 외부 댐바 다 대시에베 파르부 외부 댐바 시바 태야 강사 파르보당 지외 외부 시글 민네 네네 대다자 대다자와 대 외부 대 강사 파르부 임바 댐바 딘데지글라 시에기 유바디니 세부쇼부데 정부도 다당 시행기 이와 잠례 고든 된적인 남반도 있나 공도시에베 다근거부 댐바 시바디다 다부리 빼다지 차샤제 슈버이나 빼나 공기 파겐티 심바상 시바더부 당은 신기 키기 대비 날 야당 시바더부 제야 시행기 금우티 함도 진민예 시바더부 당은 신기 저시기 함디 네 권바 이시바더보 시바더보 다탄 현탄 드베 뭐부시라 민네 데네 테다자 테다자제 뭐부테 강사 파르부 임바데마더보 태양 공도 슈브능신 디급라 다고탕 제이조덴베 제제 체딘데직다 저와 담보 요르와라 공동원도 슈에게 낭드디니 자와르 외부왕도 시르 규르시베 시부 소세골라야이나 내 모두 담슈베이 다 대대 전기 죽도 시에발레
1: 시다게 난세 숨바리 있나 자와로 숨바능신 투지왕도 니노 숨거발라 투지왕도 되니잠 땜버주베 추고라예 다 자와르 투지왕도 니이노 시베 튼다디라 자와숨베 시간디 튼다라 양아조 망우천제 난려야 시에면딘데지 숨요레 대바 당니 마옹베 투니라니 주바 니숨데 제자 자와 투지왕도 니이노 니이임바지 땜바데데 시베 강당 강이미디 자와 응어댕기 공부하는 미세워지리디 망우천제 진내니 대바타 니내니 마음베 뒤니라 주베 나바니 요리스 니부소소 강이미 네네 나도로 세워 때마디 자 뒤지왕도 니인시베 니부소소니다 공롱어디 송마능신 진내니 뒤대바타 지슈디 카라스나 뒤마음바 땜바 진대지라 니라 코고고아리 따오나 알랑년 나도 딩어도 머슈 콩라 다리 대시에게 대바탕 마옹바 시바디 컨데지글 코고와르스나 디 문디체디 캐치무시바드에 따베나 차샤베이나 깨바이나 깨바 튜럽이나 튜럽 로이나 로 다와이나 다와 초조이나 초조 나가는 신기 까자이나 까자 라소바 단달라 떼베 계직만 연제탕 계직과 면제를 했나 쉐버드 로라 계직 면제 쉐버드 다우나 개바이나 단대 개바딜 떼베 개바 공마디 가래 대버로 봐라 두럽이나 단대 두럽 딜 떼베 두럽은마디 가래 대버래 로이나 단을 로딜 떼베 로 공마디 대버래 다와이나 다와티 단대 뒤딜러 떼베 다오 공마디 떼버래 다가나신 게 초조 이내래 까자 이내래 창마로 가래 단다르 떼베 깨지마 르발라 깨지마 연제디 짱 르발라 다 깨지마 면제디에 가래 마옹무샤다래 르발라 마옹무샤다래 제자 니가 그 떼타 마옹세기디 그 체시 숭예 좋아르발 체시 숭예디 달로 탄 다와 탄 깨바 탄 뒤로 강탄 강이네 단달 떼베 깨지면 연제 탄 면제디라 떼제 떼바 탄 마옹베 이와디 샤구와르 르발라 난조 문진 남구에게 전달되나 개침무시부지래서 다오나 뒤지왕도 니이나 니부소소디나 공동문지 송스만 능신 대바타 망우바 세바 주구고 유나 당몽안동어리 슈에디 대바동어리 슈 다 두 대바땜 테데 두 대바땜구 유나 다 대양 제시지 샤비네 컨데지글라 코고고어르스나 개바타 다가 능신이 두럽 초제 까짜라 속바 단달 떼베 두 대바땜 시부지글라 세구구 유바 세부쇼부르와라 베라지 차제 슈브이나 루브드 콩마 테세지 시에브이나 루브드 콩마 테스도 전에 깨제 디시에도 전에 탄데 루브드 딜레 떼제 니니 루브드 콩마 데 데버 이바 세월 제버로 와라 다시 베샤 안도 베 무투샤나 디그레 나소 슈엔베 투디 로그데 메 시바데보 단다 소 깨제 디시에도 전에 소소 로데즈 레브로 와라 로데즈 레드 전에 나소 슈엔베 투디는 su log chungno log dev yoma re se shiba dobo da lo di la te je lo di la te tande lo di la te je lo koma te shiba dobo da da gna shin ge nga zo pe sha na di re nga zo le zen di la ya cha chu ni shiba na le zen koma te si zu da ne le zen di la te be de ne le zen koma te de ba yim ba dem bo da gna shin ge zikpe tawe sumzengi tu te shibadabu. O pege lugu tola yana zingne yinere benjor yinere jiyungi targe chimudi turub dunbegalo chungwaru wala. Chezang anzu turub dunbegalo chungwe tengwegi dindajigla nezu dindajigla deje zikpe tawe sumzengi tu te shibadabu shedu zane da lugu ki geja shedu zane deba yinba sebu shuburu wala. Chezang 공두시에베 베디게 탕마로이나 나르송 심바탕 나가는 신기 대베 뒤시라 테니 테다 자제 뒤디 대베 댐바르 와라 대양 테다 디 tu deba sewe minshi dan draje, dine tu deba sewe ar juba dine nga se tebu shubri la digabgi keju jigangde.
4: Tamatimese,中国企业。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我是切蓝天这样的呢。
5: 要不，我再来换个塑料袋儿的，那他妈没得角色戏。
6: 啊，记得，让你。嗯嗯，爷爷，他妈的就是天穹的。闲了三四千年，迷茫不总是啥钱，是他妈去了啦。

0: 平江龙池年轻离婚呢？谈的中央民办关口龙池离婚去，票改里程巨炸七个人。
1: 南漠的团结，票改的南年年终秀，谈的林建年。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手机推送仪。
1: 생일인게 샴라선 교류 냠자리 센 슈구힌
2: 디글레군에 비베네스 다왕아베 진슈니닌게 고미추츠 듄타 가마니 슈츠고 이토 산시 장지총 기르 신연총 산시 통州 촉비 류神玉 쇠례 체육 공시 디르코낭 와세스나 바르케게 튕게 튕니 미나시메 섭친 수유버시 튕겐디 체육례 튕 모투 줍신 유버타 진슈 신인게 토린 로급 치사라 뉴십 추체 미제니 디르코 난키미나 최급기 제품 치료 당유부터 미얀마 갸탄 주섭계기 급주리 등양 구림 대명앙 주신 급시 선유르 캡자 지사라 상매 야랑네 나담디 길람도 주로와 남라 냥예 쉬 급시 장지 총기를 운유 행강기 주지 쉬바 총지 전향양기 더 급당회낭 선유르 캡자 총도 대마소공 산시 통조 속비 류神玉 도수디르구토 와세스란 바르케 집에 튕긴 대낭 미개주 견이 길람도 주로타 미니 카르손 참이도 주로와 미갸탄 슈삽게라 미균포 휴바 튕긴튕지 로급리튕 체도배 휴바 체도 로급 칠레미나 숨기숨주 수왕아타 멘튕미나 십기니 슈공바 니에코르기 귀디 토뉴 영롱타 로급 랑코르 개주 개주 도룹 젠리에 체도 체주 로급타 매주 급주리튕 배 휴바 로급 집에 뒤수 약수디 덤지 강도 젠리에 데르코낭 류비미나 체마니도 수급 제규 동매 추동라싱나 도데르킬레티르 짐게게 내된 섭진 휴바 저와 집에 미티다 안주 특기 추동기 수급 제규 인시 주도 장지총기를 최대우련기 조진 고준지인호주 제바라 매마 급주 리든디 응외라 섭치와 주바타 지수 양화 주바 인바이와타 리이원의 주바 네피 급주 제바 제기 자둔다라 구림댐백강 주신휴 매균 중세 폭배 미갸탄이 슈 접시상마 림숨 까바소기 맹캉도 겐니 매균라 뜻이부타 맹주 지도 주규부타 매균 섭치외 민니타 냥가 침부 댐배 네번니라 미직라 지든 급주 소바직타 미직라 급주 주시직 락다르 세도 신진타 총결기 급주 직지 개배 조성기 뉴슈 유규 뉴르급 지신 유부타 송니 충도 동캉도 지신 유부시 명예 바라 도룹 제베 메모 창메 체소라 니가 치와 메바타 내시 지찬의 최진 도피 유바시 접시외 메모니타 니가 치외 메모니라 양 소게 니가 메바시 튕긴 튕지 장지 총기르기 도디르 쿠카토 용시르 치신 유바시 장지 총기르 체주 토담 주기 주장 장원보이 와세 슬랑 옥투 말라라 십시르 냄부치바타 대자 더구 최진 말라라 십시르 냄부치바 롱주 말라타 직제라 십시르 냄부치바 디르쿠 난키 쥐람타 푸카 옹옥튼 치사 쇠통쿠 디르쿠 닝부소라 체제르 립시르 치바 니가 덴베 제교롱 외부타 수민 디지 쥐람 짐쥐 메순소 존네 리리 캡군수 제드윈 십시르 치니 니가 타응 외메 깨람 십시르 쥐디 딩습 치신 유지 주도 산시 통조 속배 류神玉 도수 디르쿠 투 와세 쇠랑 바르게기 튕기 튕지 계급 최대 우린 기제유 경구 로둔타 제유 스탄 주기 로둔 튕긴 튕서라 제주 급주라 주치 시바르 규바타 비진 롭친 미마 면강기 매균타 내시 집에 생가타 중자르 자로 면강기 징업 생가소 릭센 망부 차람규 양다 양주 체유바타 탄도 비진 시에 면강기 징업 내지 생가타 비진 시수다 면강기 측면타 류샤 생가기 직지 개발숨 튕긴 튕서라 급주 시바르 나유바시
1: 디글레군에 비웨네 추 지수니 중화미리기 모용초우인신 로주콩 지역수지 시진핑키 송경친부를 냠토 텀진치발해 사비친부차미니에시 세부를 뛰어나와타 지주변주르규 공비를 구디동화를 예발토 중화미리기 포기기변을 삼로동화타 중감응원을 적바타 당미공비기 렘부토교티 모자리주래 중감기 편제타 변주르기 편제 지소기 편제 제친부튼파를 제구시 내두나휴 习近平的中康西北公别组织获地区聚集行星团重叠的组织起地区中康库有松永年数的各地电地动画团编组织团基座公别超用的帮面超速集聚的结盘各地互大大年地区编组织聚集必须公别给自立撒巴年度执行期行学 Tengi rishu ni chomu tang xin chadu churuwa tang gedubgi bie bar xin nak tse kip tse gyazi shibzu shiru le ge hua. Gyeyong ki chutun sun gyu sun gyung ku gyazi shibzu shini tang cheng chung gye zam tang chami chu nyeri gyazi ngab chung nyanga tang cheng chung chi zam tiw yu ching. Chuchung ki chu bu tse lomang du mara rik ni bar yun yung tu yu ba shi. Rishu ni rang ye gyu chung kam ki nur bu pang tsu ke jin si yin ba tang. Mayum cho wo sun gyung tang kong bie dung gyu ni jige shuji Xi Jinping ki yu rin tu guru nang sa si hin. 当给所见作业把所存，这个书记习近平去，这区地域堂、豫剧、美剧界所都是那话堂。俺记住，前段时没从都听习做就难听。这区边角区去，每条空片，军前没拍了，定时不都动就了，你这难学。空去，有个部长面没被过年，宋军前不是两头藤井七八年，三百千不千明年把他军前的，出在做会宋军的，别军体外七万七个片，年度难学。 空气，这区边就是空气，让业绩总看关注它，把每空别去预设做个谈，给南台给及空军你下周投票，怕在做，边就是部队空别了，天天级别，就是马街做九万七个线，那就难学。宋军前不是两头藤井七八点，宋家的不离去，这区边就是空气，落去总看军队了，顶班参与。
0: 年度主主流四川宜宾的曾松多说，帮助所谓起来忙不行，对于把他，山东出行扛下了去预备，去中康那边两千多促进进去。他这提高了这里工作，他将预备中康派遣专员把他，全部弹性，错站我将电话，全部山东促进集中移动文化，用途提到你宜宾去，这就中康超队局中军队案拉达了彻底，从开始谈从事给作为部长，就给了固定单位谈。
1: 张北镇局局人群错站三家拉索前排，出站排通台，中间的吉林准备进来，全部休息。宜宾的中康军队听着，落局人，这就我你所军训没拍的团形军。江西都上图，让列安团前的马克康萨的水平人员所将到去要有不是。安徽芜湖说，清边一出个台，他到了所站南，最多点别张张别江南都有了不是。
0: 龙我居士，这区镇局局这里家的出租人员约别冷地托，在就是所看所确定他可有两次七八趟，趁别去出个七栋松家出租日记了，具体他的七八七八。作为总部确实，日本他怎么今天具体参与？这区局局先前他从家的租借去，先前七铺来给别中康客室南水中天，对面居谈也有掌握，就像阿妈谈出来这两头具体级别，两处拥有了七八千余。
1: 地区松江在这么个所拉林大的会，罗居士年前刚动前片，偏着我在推不动去。地区边就是根据区别个类别，都在也是过去扩州谈城中阿新不谈。地区不具图，年底松江阿新个季，得是千里土白天，年前刚动马车空来，日是不是松忙都清去。地区初八过场，七东西边你说走路爬了拉索穷去。
0: 三百七八千米年本地，三百米七八没人拍了，都是些人性的三百米七八了。中康我来做把谈，帮每空白去，能不三百套就不提行。松江的电台，土的切切，湖北宜昌土，你懂就做了。张北他国土，在就是说这更新。现在你就他怎么的，这就这么具土，在就是说来起来，给他送出他怎么去把谈。可能没别空白去，中康可有了，都捐资金当一把事。
1: 他这地区聚集在就是说来起来，苍茫国界不谈，内部化，解决了这七八谈。宜昌土举证提出，团队女不人不的穷有不是。我且帮助七七回，没人记录团队的七八图，现在在就是说来团队空别穷行，团结七八，邻居的家里田里，女所团队的马就在开进行度就不谈，替宜昌沿用的女所东西开进措施，拥有了解决了，让地七进行。
0: 当地地区边区的居土，现在三对点内松塘，也可以取得看也规制塘，组装些一把塘。每套人流塘，采取车程，对于女控所，证明给安全存在重点卡级，军前没拍了团把塘。也可以安全所中来的居所，是不是实际塘？也可以辨特区人行街，三大的团来居所，松竹集团对于不是。长波儿去，沿用的家政局的其他，也就是不是县啊，所属的松竹不是。 地区居土三八塘，两百七十九片，团来日日。

0: 중국 롭스 로 구급소 체디 초니비 냠네게 튜무 응윈지 나루에 지규 집타 냠네 켑쿠 나루에 야치르 동와 냠네게 추세 나루에 토르 동와 제 차고이지 디나유 시진민께 롭스 타나 계급 타래 롭스 또 탄데나 계급 또 탄데 중국 타 우르스 신대면의 소경 지위에 냠네 딩습도 다네 계지 지순 신대면의 분카타 계급기 특주 천재 도수 냠토 소경 지위타 원투 세리기 간에 냠토 세와규 계급 니비 서준 코메라 람티 치고 시베 핀수 제시 진메 도시 랑린다로 타 시베 균진 타 롭수 주경 냠뇨 베리라 구디 동규 레게 추세 토르 동규 수균 자조 무투 균진 치타 롭수 냠네 제시 나루 외치르 동와 계급 니비 망소 핀수 시도 타 핀수 지와 창와 구디 동규 슈누 로충 와 베리 추 자조 서도 동 타 중국 타 우르수 미럽네 미럽 파르케 자조기 균진 마소용 체고 초니비 튜문게 베준오 중타 오르스 롭스로 토지리지 용외 이치 유제 년수 난유 포진기 롭스 냠네니 계급니비 큐요 터주 롤레 로데 드웨 토르트미비 주치 케지시 인신 우중 계급니비 롭스로 통신 체부터 롭스티 미기르기 코미라게 칸신 토초 마세 양고소 계급기 벤조 타지소 콩비기 멍시이 우중 롭스 르치위 난데 퓨솜 소스동타 시규나르 외치로 동군 우르스위초네 중국 탈렌토 롭스 냠네 라슝능게부터 슈누 루충 와르핀수 시도 체슈 어치로 동군 우중 자조 샤샤라 균지 치겐 유바르 치부터 우중 저와 콤비 대회치와 용결의 꾸디 동두 유지 소유시
1: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딘슈다르 우르스 总统 푸진키 녜차 중코르 게튼 섬즈나와타 계급니부 조다키 로디샤르춘키 무토제민 팅탕부나유브시 탈로니 중위 파르키 탑주쇼레 로데 정화조네 로숨주코르와타 중위 김지저 튜냠레 칭이르 민다고네 로니슈쨍의 코르웨 로인신 중위 파르키 정화 콩두피와 로규기 고급 사브수유 우르수의 레지카키미네 타팅기 조다 진중나 우르수탄 중크의 캡콘카키 냠레기 미츠의 사바타 랭겐사바 지림 추구 제디 우르수탄 중크의 투랩사베 초용기 탑주로대 지위 류사바도토 콜라시비 탑주 딘링타 계지 장용창딘 송경차치 모투도수 리기수 비규 지구치의 유지송유부시 年冬下面中松罗年松主席习近平他总统普京能命给与退民这玩儿简直听习主席给我拿捏中委这玩儿卡错电梯他你去拿约接着谈林起天乌鲁苏民的忙不给克尼比古这玩儿年规腾色他偏村一气前不起不提捏乌鲁苏谈中规这玩儿军队安处在托别苦救级别则为给林西银西电约不是 乌鲁苏参日看下车新竹看起乌树新竹吧奥斯提鲁夫斯基乌鲁苏雷日看起乌鲁苏谈中国几个民族做大玩儿那位建宗了切推土库的几个月不谈他定给建宗提全日本中华配给主角了归属萨巴奶奶乌鲁苏谈中国这玩儿拉里扬托萨尔子一个了内车土局一起越界送月不是 中国堂乌鲁苏泽屯堂西地批给欧云恒康旗乌鲁苏创意主席接土府乌鲁苏堂中国瓦尔旗中华批给东为卢局给推进三班给革命部做大牌制度腾色堂泽屯年规那瓦提特局给内车女的开钱准备起行于不堂全日本七十天平村仪器堂若来起数军团案切入东行越界电于不是 龙松就一狂徒中国给革命给特具肉类肉类中华做不谈年冬下面出国了主席习近平谈总统普京能命给年冬给革命给中华提取得三百确用给特具肉类肉类中华人不能拿给不是龙你说这样一狂了中国你给中国亲自给革命给自推年来轻易了明大国不谈 年冬下面你说这些路了给革命部做大起轻易摩托哪个干切就我所开展的我们是铁路推入给南屯三百年月接着谈林起看五十岁超级明年给革命部做大起第六米塞路铁路摩托前面听堂不能玩我自己去给推人开前天月别我自己去 中国杂志前几十年代图片，乌鲁苏坦中国杂志团组织主席宣布谈判，库里库瓦伊，他定给做大金总体，给克尼比中华批给周围陆局团给推个批签信息多，个人也被一起约见送一不是。 杰克尼比做大旗，你吃糖滚的我。中国糖五十岁，我这不念来了，年细糖，损血温馨。巧用糖日不买为念来给那不是对月。去年我的去牛村去博子，老松对嘛，阿哥同桌的年冬来解决。杰克尼比女狗糖偏村集团所，水军铁矿给念来了，军队俺滚的当我谈这。米特不是女糖，称真编角所，来南三边念来给命运被读书，我跟胡大前呢。 念来给拍摄三百多个不是，上海念来赠座给天津五座人，主席习近平去，快乐时被九江出国团不谈，从都收被总统普京去，操上我呢，给叫那又不是，那年上海念来赠座通讯出错脱，给个女朋友做大碗，别人那话题，我是随村里看去看望，别的老夫司机了，拍下什么下雨。
2: 看起，俺俩呢，结合你比较大气，他听给建筑呢，叫你比快乐时比较强看空给，俺们来了俺会滚地动句，如果几个月，天天我是说谈中国这话谈，天气怎么冷苍嘛，开干心都七八十个日子，送一不是。罗马人怎么给结合钱不谈，俺们这给错给人家林正天错给，原来林正结合银别，中国结合你给，俺们这给错谈，上海俺们来怎做，不是结合。
0: 杰克尼学错不说，充满来的说，从这实验所团队你们来接的，没出就直接给这个龙松宫去吧，中午切记下又不是。杰克给主席去评级连续带来，而中通突然陪你前来中国的阶段，是不是难写？天然杰克尼被做大爷，中外边角从头之外的，吹到了顶上那呢？杰克尼被边角从头你们来了，卡着三段他给了能源。 主席近平给中外边角的冲突地位五年，你给你一片一亩地，米顿斯坦主席敦托，张扬传媒七个人，杨塔维当个巴西第一解说当时。建筑能力，主席近平给偷偷总统特朗普谈谈托，中国的政治片约，而且起来开见他建筑能力。你些对马的可能是被确实他冲突，日常间来的移民的陆巨人先给突击提了，透过了前不前的。 可能是被边角老师女的先别给中我，中外做大业，一三点半人心他特区人心给制度能为，可能是被冲着的一三点半达到当他，中外结合你被一三点半给这学历了点呢，你们来切个切了当他，每天别吃了脱单村子钱的，结合你被起来了，天外点不他，我也，我们把土不借给，别给苦了有对给他。 咱们边角的口碑拉成女体外忙活女女一面，我们在闹事。突然不谈，让他中国的政治品牌万事打卡公司无数老大的本，忙去，他定给中外做大建筑给俺做的国家全部贴平了，新官也全部贴平。主席近平给中外边角的冲突之外，他也是开启能力，罗定居民俺处在土外，过夜的各地当他，其实马上开了榆林批给拉家边的企业达到三百九十九单位。 而他呢，可能是被所从来的一中国冲了他，中外娘们给对咱们了一起去学，切了去越界送他。忙去他多，他听给土车局，万事打开，中国批给给帕尔通签不同意。中外去你们给三点半制度他，娘们来了兄弟给不听，给客你们开来了偏不越不马赛。可能是被团内这他他靠着这他点不他，咱们给边角的朋友用过来归属体外忙活，年个人接送不是。而边角这部开件，哈佛罗宾给新区不熟了吧？写的中外边角的冲突之外，我外国的去，主席近平给干没有了，每天签不拿些。况且给客你们边角的给西军哈长期我马赛，他都通过给来接他批给给团长说一天，是不是人心点有？ 中国的阿中去年被马上他娘来了，明明被读书签不点月去送院，高通去几度被他无数老大的本记者安门去，他的中国的政治人物来，俺俩新规签不贴墙，中国边角拉孙书给签不他，可能是被扩出这他去内部开启送院。 阿中团来给上级片子送这些钱，批给给各个保险团队人员接送托。 政治堂里企业二里起来给严库罗他创队团所给民的马不西企业可乐西部边角给电梯美味人心切入周围也不中国中国他二里做的给土车来给客民部制度他娘们来拉兄弟给为达达我们他提给客民部起来给卡着几托给给来规定东托巴马赛可乐西部创建一起他推来这套他扩着这套代表用给来修建什么体育日这些什么事 主席近平给总统特朗普他开空穷为减重能够中华给个民币偏催经济企业孟西托西的娘们他娘们一个用钱呢杨他为娘们也能不写对于你给个民币民马也对不他人民卡给民马也日故银鞋电脑也不是
1: 年前威尼斯给几个在陆送针对各级级别中国政坛去针对威尼斯的国足不谈中国局在咱们去给咱们局在去乐观谈论的状态虽然谈听着娘们这谈局在谈参加娘们给推磨们应被稳当策略中国政坛体内中国人内谈如果不做你切不谈中国局在陆林去去归谈针对切不是个事 中国政坛去区桂针对不谈中国自在陆林区工资允许红旗中国政坛去区团作物民初西北内送给日强美生活给赞别民初新都级别南团列对不谈各地威尼斯给及国贼去陆送针对区团作物对不谈切记年爱给娘们谈定色别参与日八点内城镇推入所下车人内给孙秀村不满色
2: 中国政坛南托咱们去忙不行偏村伟大传话他推梦托给自己几点行准约一所看见王东林去口译前部虽然给越国的西北托菜了密出坦诚穷阿他行菜了密居住约不他周追去松年纪念点不行约特种南部悟空西北母子咱们去南去南国两万民的西北进过他
1: 瑞子年龄乐至没一谈古人年通节来中国等各级各级村村文白切约不是这么看给苏轼都下边一宿吹米西克电摩瓦民用瓦西克一万古约不谈中国在陆林谈中国起来给年这坨新旧三百切别吹米铁王东林克一宿给推磨们银别牛仔谈年狗的这么几新车都不得吹米铁哪这么不谈 说不定我如果送我借钱呢强加退步密西不谈退西边一种你退约不是三百月对个卡地给车不中所贵吧其实你要去车行别密西边一个拉到送你三贵吧人你中国人呢了还讲个月不谈给一个一所提单子不月吧什么月来得送一个地子跟多钱呢金气强为所一个银西送月不是
3: 这个人给孔塞里在年终修看此路路来谈中华音李前景困难看抢不死的拉屎地谈你其他人给睡觉的音乐巴西港给这你安大的协议呢就这吞约谈西皮的给切真塞不通突别落地不能求节目队长吧擦糖二级名长军备呢地谈你也偏到约是地谈你其他人给协不我都约
4: 希腊这边这里啊恐怕加倍的人呢此前我就用途不止来个独队长把刚果的兄弟呢吕军用外马车看多呀让国人改变你这里约途不得地谈你既然给恰南约给你一万钱呢听过杨家的撇水东途给过去在龙珠杨世界呢地谈了偏多钱不要写地谈你推谈南北滚都托南家贵别千万喜欢吕军给刚刚我将给军心给
5: 地沟给苦了有哪来压得住这地谈给中国俺做苍梅俺们都送用去平静龙城年轻离婚的中央迷茫关键龙城离婚给平静离城举债切菜谈的你毕竟去去给不到大事
6: 全球龙青年轻猎户的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国两家的前书记全球龙青年轻猎户的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国两家的前书记
2: singgalingge gungam sang. Tirin ni pyeongda sibye tse gutang, jindang abye tse nishunga resa